노회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주어지는 10분의 휴식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정말 짧지만 또 그 단비 같은 시간으로 버틸 수 있거든요. 오늘도 모두들 더위 조심하세요. 그래요. 야외에서 지금 근무하시나요? 오늘도 홍호성님 화이팅. 아, 근데 아침부터 덥죠. 네. 이자원님, 네. 저는 요즘 너무 덥고 지쳐서 15분씩 낮잠 자는데 그 잠깐의 휴식이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주더라고요. 아, 잠깐 눈 붙이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럼 갑자기 왜 정신이 맑아지고 오후 시간이 네, 좋아지잖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소식 전해주세요. 축하하고 싶은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신나는 이야기, 아니면 걱정되고 속상한 이야기, 어떤 얘기든 저와 함께 얘기해 보아요. 또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와 여러분의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심수봉의 미워요 함께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안상금님, 5143님, 784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500님 사연이에요. 통신작업자입니다. 휴가 며칠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했네요. 여기 양산 날씨는 역시 덥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최고 42.6도로 기록을 세웠는데 이제는 37도입니다. 그나마 일하는데 온도가 좀 낮아져서 다행입니다. 비가 오길 기도하며 러브레터 음악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와,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통신 작업을 하시는 거면은 설치 쪽인가요? 네, 어쨌건 밖에서 일하시는 시간도 있을 텐데 37도가 그나마 일하는데 좀 낮아졌다고 하시는데 양산, 아 지난주에 그쵸? 뭐 전국적으로 뉴스에 난리 났었잖아요. 42.6도? 와우. 와우. 네, 4500님 이제 조금씩 기온이 좀 내려가길 바라야죠. 아, 그리고 비 소식을 정말 간절히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도 화이팅! 네,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915님 사연이에요. 평택에서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지금 대전에 빵 사러 기차 타러 가요. 고향 친구들은 대구에서 올라와서 다 같이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 친구들과 모처럼 얼굴 보고 빵 사고 밥만 먹고 아이들 하원 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처음 이런 나들이 해보니 신나네요. 오, 아주 속도감이 있는데요. 모두들 다 대전에서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평택에서 가시는 거고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거고 대전에서 만나서 대전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전쟁 같은 하루라고? 아니, 전쟁은 안 좋은데. 네, 어쨌건 아주 신나게 스피디하게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실 것 같아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좋은 시간 갖고 오세요. 이용연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안녕하세요. 휴가 끝나고 출근인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각이네요. 휴가 끝나면 쌩쌩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용연님 뭐 잘못 드신 건 없고요. 요즘 장염이 또

좀 문제예요. 여름에 혹시 많이 안 좋으면 빨리 가서 네, 병원에 가서 네, 장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폐탈 나면 큰일인데 그치?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얼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최인숙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영화의 날이 날이 갈수록 그리고 박명숙님 이 애영님 정승기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조항조의 만약에 청해 주셨어요. 두 곡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네. 표메일란님 사연 주셨어요. 표메일란. 아, 네. 저는 평촌 6호와 3층 수선실에서 미싱하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걱정이네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면서 여름 잘 지났으면 좋겠어요. 현미 언니도 항상 건강하세요. 방송 오래 듣고 싶어요. 아이고 예쁜 마음이 이렇게 문자에서 보여요. 표메일란이면은 네. 약간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요. 메일란, 네. 수선실에서 미싱일 하신다 그랬는데, 손 그, 바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우리는 옷 같은 걸 많이 입으니까 수선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는 그런 것들 미싱 막 뭐 재단 가위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머리에 그려져서 네 생각해봤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1113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대구는 오늘 그나마 조금 시원해요. 와우 휴가 마지막 날인데 갑자기 꽂혀서 묵은 집 청소 시작했네요. 현미님과 같이 하니 청소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돈 벌러 갑니다. 제가요 직접 가서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러브레터로 친구해드릴게요. 두 시간 동안 그래도 에어컨 시원하게 켜놓고 청소하시는 거죠? 1113님 재밌게 신나게 버릴 것도 과감하게 좀 버리고 화이팅 휴가를 이렇게 보내네요.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아유 내일은 또 돈 벌러 갑니다 하셨는데 돈 많이 벌어야죠. 김태현님 사연입니다.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오 그런데 아내랑 어제 싸웠거든요. 오늘 휴가 가기로 했는데 아내가 꼼짝도 안 합니다. 지금 아내가 물건을 꽝꽝거리며 꽝꽝거리며 다니는데 화난 아내 어떻게 달래야

들지 한숨이 납니다. 김대현님이 뭘 잘못했네요. 그죠? 딱 보니까 왜냐면 잘못한 사람이 지금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빨리 그냥 사과하세요. 아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면 돼요. 휴가 재밌게 가자. 그리고 손 끌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길래 물건을 쾅쾅거리면서 다니실까? 김대현님, 휴가 어디로 계획하셨는지 잘 달래서 화해하고 다녀오세요. 에휴, 그럴 참 이때도 좋을 때네요. 싸우고 또 달래고.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정병수님, 개은숙의 나에겐 당신밖에 청해 주셨어요. 8942님, 혜은이의 울지 않아요 청해 주셨고요. 아, 네, 두 곡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임영빈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팀장과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꾸만 속이 끓어올라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팀장은 저를 비롯한 60대 후반의 기간제 근로자인 우리들을 불러 모았고 사무적이면서 딱딱한 말투와 태도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 야간 업무는 기간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평소에 팀장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고 혼내는 듯한 말투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는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아우, 우리도 하는 일이 많은데 갑자기 야간 업무까지 하라면 어떡합니까? 기간제라고 이렇게 막 시키면 됩니까? 아, 젊은 직원들만 힘들고 우리는 안 힘들어요?

기간제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당연히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흐지부지 끝났는데요. 퇴근한 후 답답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제가 진짜 화가 난 이유가 팀장의 태도와 업무 과정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존중받지 못했고 기간제라서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제가 화가 난 대상은 팀장님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의 저를 내려놓지 못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에겐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도 있고 나름의 학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됐습니다. 아까 팀장과의 미팅 자리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더라도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품위 있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나이가 들수록 경험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깊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제 자존심만 앞세운 것은 아닌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팀장을 이해하고 젊은 직원들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윗사람의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따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옳고 그름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팀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제 처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일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처럼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감정보다 품격이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보다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최희준의 하숙생이었습니다. 아, 네. 김은경님께서요. 사연 들으시고, 나이가 들면 화와 고집이 더 늘어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그것을 자제하려 애쓰시니 대단하세요. 배려는 오고 가는 것이겠지요. 아, 그러네요. 오고 가는 것이죠. 배려는. 맞아요. 5913님께서는요. 제 생각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지셨어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직원이랑 일당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차별받더라고요. 삼시세끼 먹는 거는 다 같은데 나이 들수록 서운함만 들어요. 아, 이거 차별은 안 되죠. 사실. 아, 그쵸. 맞아요. 5913님. 참 서운함. 네. 에고. 이일형님께서는요.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 받는 사람의 생각 차이에서 오는 서운함 같아요. 힘내세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1402님께서는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부당한 건 부당하다. 누군가는 한마디 해야겠죠. 맞아요. 홍정화님께서는 사람인지라 참는 게 능사는 아니죠. 팀장님이 우선 잘못하셨고요. 날이 더우니 서로 더 예민해지는 듯합니다. 그래도 사연자님께 저도 많이 배우네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 참 좋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공감도 해 주시고.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할 때 남을 탓하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일인데 그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먼저 나부터 반성한다는 것,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임영빈님이 차분하게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걸 보면서 참 멋진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보다 품격이 앞서는 사람.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오늘 사연 주신 임영빈님에게는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7410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민우님, 제가 이틀은 냉방병 걸려서 일도 못하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누님도 냉방병 조심하시고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신청곡은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 7410님.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이 열사병, 더위 먹는 것도 엄청 위험하지만 냉방병도 엄청, 이것도 참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해놨고요. 아이스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9401님께서는 베이로의 장모님 청해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주현미의 러브레터. 8947님께서는요, 날씨는 무척 덥지만 모든 수건을 푹푹 삶아서 햇빛에 바짝 말리니 속이 시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더위를 이깁시다. 갑장인 현미님 방송 너무 좋아요. 네. 아이, 죄송합니다. 8947님, 아이, 61년생? 소띠? 반가워요. 아니,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목이 막힐까. 수건을 폭폭 삶으셨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잘하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류원정의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죠. 사고와 고장난 차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신호선 터널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 구간 정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는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임고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입니다.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남한성 요금소 진출로입니다. 양방향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파는 제천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 사고 차량들이 서 있는데요. 행주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고요.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함께 들었습니다. 임향숙님, 홍정화님, 00630063님 네 신청곡이었어요. 그 외 많은 분들께서도 청해 주셨어요. 아, 창밖에 빗물 같아요.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3327님께서요. 저는 세탁 편의점을 운영하는데요. 여름이 비수기라 여유

0: 상담도 나누며 익숙해져 갑니다. 저희 매장에 맡기신 옷이 깨끗하고 구김없이 나오듯이 더운 날씨에 다녀가시는 분들과 청취자분들 모두 얼굴에도 구김살 없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3327님, 그래요. 아, 여름이 또 사실 세탁업 하시는 그 분들은 비속이라고 하던데, 3327님, 감사합니다. 이 모두의 얼굴에도 구김살 없는 하루. 이 좋아요. 구김살 없는. 좋습니다.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신지 보내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 자랑 사연 뭐든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면 들려드리니까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또 네. 문자는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생산관리
5: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추자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정현종 시인의 아침 함께 했는데요. 정말 그렇죠. 뭐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침이죠. 어제의 운명의 마침표를 딱 찍고 새로운 페이지에 다시 하루를 써내려가는 아침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마음먹은 대로 멋진 하루 써내려가보자고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 풋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날 풋 기운. 여기에 꽂혔어요. 풋 사과, 풋 사랑. 아, 그쵸. 풋풋한. 좋습니다. 8954님께서요. 현미님, 요즘 38도에서 39도 되는 날씨에 하우스에서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사연 보냅니다. 매일 이 뜨거운 날씨에 하우스에서 오이 따고 포장하고 하는 아들이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우리 아들 힘내라고 사연 보냅니다. 아들이 오이 포장하면서 듣고 있어요. 현미님께서 우리 아들 정훈이에게 힘내라고 해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 하우스 안은 또 좀 더워요. 그쵸? 사람이 더우면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짜증이 나잖아요. 더우면. 그런데 또 일해야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드님, 정훈님. 어떤 땐 그래요. 하는 일 매일 똑같은 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뭐 다른 일이 있을 테고 힘내시고요. 또 이러고 나면 또 지나갑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엄마를 아니

아들 걱정하는 엄마 마음, 아유, 충분히 알아요. 정우님, 화이팅! 제가요, 치킨 세트 드릴게요. 정우님, 어머니와 함께 드세요. 신동명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현민우님 하트 라이더 배달하는데 정말 너무 더워서 오늘은 잠깐 쉬고 있어요. 일하는 대신 현민우님 러브레터 들으면서 숨 돌리며 쉬고 있어요. 힘이 불끈 다시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명님 오늘 하루 쉬시는 거죠? 네, 잘하셨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배송 하시는 분들 같이 탈 때가 많아요.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더운데도 왜 이 장갑에 긴팔 옷에 그냥 꽁꽁 싸매고 계시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좀 제가 마음이 쓰이긴 한답니다. 동명님 오늘 휴식 취하시고요. 저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노래 듣죠. 많은 분들께서 정해주신 노래들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조미경님 신청곡 최유나의 애정의 조건 그리고 이어서 전향갑님께서는 정태춘의 촛불 정해주셨고요. 7993님 김학래 임철우가 함께 부른 내가 신청곡 주셨고 3672님 9063님 최성수의 잊지 말아요 청해 주셨어요. 기다리셨죠? 오늘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인데요. 4595님께서요.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와우, 현미님 러브레터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트. 저는 동네 엉아들과 옥천 계곡으로 보리밥 먹으러 가며 다 같이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노래들 떼창 중입니다. 흐흐. 마음은 20, 30대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특히 내가 노래 너무 좋아요. 와, 내가 말 없는, 와, 이러면서 같이 부르신 거죠? 방랑자라면, 아, 이렇게 노래 나올 때, 노래 흘러갈 때, 이 노래를 아시거나, 부를 줄 아시면 같이 부르시라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들려드릴 때는. 근데 딱 네, 4595님 뿌듯합니다. 제가 왜 뿌듯한 건지 모르지만 좋아요. 떼창하고 계시대는데 그게 그려져요. 보리밥? 옥천 계곡으로요? 점심 보리밥 드시러 가는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데. 에. 아,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6487님 사연입니다. 저는 대전 사는 애청자입니다.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일가족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향적봉에서 백년사까지 시원하다고 합니다. 날이 덥지만 가족과 함께 야생화도 보고 케이블카도 타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려 합니다. 가는 길 현미 언니의 러브레터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해주셨어요. 가족여행 네 좋지요. 향적봉요. 향적봉에서 백년사까지. 오호. 6487님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오세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9912님께서는요. 현미님, 어제까지 휴가 끝내고 오늘 다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큰아들은 일함대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종사이고요. 둘째 아들은 포항 항공 사령부에 근무하는 해군 종사입니다. 중사. 네, 죄송합니다. 해군 중사입니다. 아, 와우. 야, 두 아드님 대단한데요? 두 아들 모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직업 군인입니다. 오늘따라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며 잘 지낼 테니 우리 아들들도 이 여름 건강히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 9912님. 뭐, 좀 멋지세요? 멋진데요? 와우. 25.5톤 덤프트럭 운전하시고요. 또 두 아드님도 아주 멋진 해군 중사로 근무하시고, 오호, 9912님. 뭐,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죠.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아들들, 그죠? 저도 갑자기 제 아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힝. 요소수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어유, 멋지십니다. 신청곡 청해주신 0554님. 현미님, 오늘부터 휴가인데요. 저는 병원으로 담석 수술 받으러 어제 입원했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큰 이상 없으면 내일 퇴원 예정이에요.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몸은 병원이지만 마음은 기차 타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네. 휴가를 이용해서 지금 담석 수술하시는 0554님 수술 잘 하시고요. 경과 좋아서 원하는 대로 내일 꼭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또 문자 주세요. 화일 전복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만으로 열차 타고 목포행 가시기라고 신청곡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 열차 준비해놨고요. 9682님께서는 김트리오의 연안부도 청해 주셨거든요. 이어드릴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엔 빌라라는 말이 아파트보다 층수가 낮은 공동주택을 뜻하지만 원래 빌라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상류층들이 경치 좋은 곳에 지었던 교회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풍광 좋은 교회에 있는 별장을 가리키는 말이 빌라였던 거죠. 요즘엔 별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지금도 고성에 가면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을 묶어서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티켓이 있는데요. 특히 별장 중에서도 산장은 우리나라 영화나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였어요. 사랑에 상처받거나 하던 일에 실패했을 때 왠지 모를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 산장에서 지내는 장면이 많았고요. 산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지는 멜로 영화도 있고 깊은 산속에 있는 산장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도 꽤 많이 만들어졌죠.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산으로 여행을 가서 산장에 머물 때도 많았는데 요즘엔 펜션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네요. 오늘은 깊은 산 속에 산장이 나오는 우리 가요를 만나볼 건데요. 바로 1959년에 남일애 씨가 발표한 찾아온 산장입니다. 나화랑 씨가 작곡하고 탁소연 씨가 작사한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했던 추억이 그리워서 그녀를 찾아 홀로 산장을 찾아온 남자의 노래인데요. 1975년에 오기택 씨가 다시 불러서 크게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남일애 씨의 찾아온 산장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옷을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정구님 사연 주셨어요. 러브레터 화이팅입니다. 더운데 방송하느라 주현미 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방송도 나의 친구예요. 저는 혼자 근무하는데 라디오가 전부예요. 곤지암에서 사연 띄웁니다. 순찰 나가니 너무 덥습니다. 라디오가 친구해주는 거 좋죠. 예, 조곤조곤 이렇게 사연도 함께 나누고요. 또 신청곡도 얼마나 좋아요. 이정구님,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외근 나갈 때, 순찰 나갈 때 조심하시고요.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738님께서는요, 더운 여름에 힘이 되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배 농장입니다. 벌써 기온이 37도를 넘었네요. 모든 분들이 무더위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먹골배 농장이요? 네. 8738님. 맞아요. 지금 엄청 더우니까 밖에서 일하실 때는 정말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이 프로그램이 끝날 쯤 되면은 사연은 많이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고 이래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빨라지죠. 아, 네. 8738님께도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8월 6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마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이명주의 보고 싶어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기운나는 노래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오전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고속도로는 사고 구간들이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서청주 부근입니다. 사고 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는데 오창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평택터널 부근이고요. 화물차 싣고 가던 짐이 쏟아졌습니다. 소통은 3차로에서 가능하니까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는 금광 1터널 부근에서 안진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오늘도 휴가 가는 차가 많습니다.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쪽으로 지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후보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다가 원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8306님이 주셨는데 커뮤니티에 박명수 라디오 잘하나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인간적이라 재밌다라는 댓글에 하트를 꾹 눌렀어요. 자, 인간적이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긴다라는 뜻이고요. 짜고 치는 거 없이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예. 자, 이런 여러분들의 지지와 사랑, 선플 덕분에 이번 3분기 청취율도요, 동시간대 네이버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압도적 1위! 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과 후원, 물풍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잔칫날이니만큼 치킨을 여러분에게 무제한 쏘겠습니다.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치킨 무제한으로 받아가시고 생방송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 좋은데 GG의 노래입니다.

0: 늦바람 났어.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덥네요. 예.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제발 우리 저 어르신들 혼자 너무 이렇게 땡볕에 아무도 없는데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좀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예, 좀 보호자들께서는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뭐 이렇게 저,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가 나왔는데 예, 뭐 이렇게 저 전체 1등을 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예,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이예림님

이제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 하나만큼은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고 감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뒷받침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예 밀어주시고 위에서 눌러주시고 위에 아래서 올려주시고 예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현피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와 오랜만에 슬리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주제 하나를 정했어요. 여러분들 사연을 받아볼 거예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우리 이현희 슬리피 두 분 모실게요.

0: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좋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 질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숙모 매제 당숙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 이현이
4: 슬리피의
2: 소신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이 씨. 자, 래퍼 겸 두 아이 아빠 래빠 슬리피 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저 라디오 청취율 1등을 했어요.
3: 오, 축하드립니다.
4: 예, 예, 예. 네. 감사드리고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저, 축하드립니다.
2: 네. 진짜 저 두 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아, 예. 아닙니다. 박명수 씨의
2: 박명수 씨요?
4: 멍수요.
2: 아, 좀 서운한데요.
3: 박명수 씨 덕분이죠.
2: 예. 굉장히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박명수 씨라고.
3: 아, 제가 목이 지금 나가.
4: 밥멍수.
2: 아니 무슨 라이브 가수도 아니고 목이 왜 나가요? 예.
3: 아 제가 또 며칠 전 경기를 해가지고.
2: 예,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박멍수 씨하고 좀 네. 재밌게 부탁드리고.
4: 네.
2: 슬리피 씨도 오랜만에 좀 뵙네요, 그죠?
4: 아 네. 백가 씨가 예. 너무 안 바빠가지고 예,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4: 잘 크고 있고 예. 이제 그 아이들을 육아하는 예. 너튜브를 시작했어요.
2: 네, 네, 네.
4: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 지금 둘째가 몇 개월 됐죠?
4: 둘째가 이제 7개월 정도.
2: 아유, 뭐, 너,
3: 아, 금방이에요, 진짜.
2: 막 뛰어다, 뛰어다니고 난리 나거든요.
3: 엊그저께 낳는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그러니까, 17개월.
4: 와.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네. 아,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3: 맞아.
4: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3: 맞아, 그러니까. 출산이다.
2: 예, 예. 시간 빠르다. 뭐 좀 고생이 되겠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연년.

0: 으로 나서 키우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예.
2: 네, 이제 셋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정말로?
2: 아... 네.
0: 아니 그건 이제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아,
2: 저희 선택이에요.
0: 아, 그러면
1: 네. 네, 응원합니다.
0: 아이가 예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1: 그럼요, 응원합니다.
0: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그렇게 애국자네요.
2: 애국자고.
1: 애국자네요.
2: 다자녀 혜택이 많아요.
1: 그럼요.
0: 다자녀 혜택이면 아파트도 좀 깨져 청약 가능한가요?
2: 좀 보너스 점수가 있죠.
1: 그렇죠. 네. 점수가 높아요.
2: 높습니다.
1: 세 명부터는 확 올라가요.
2: 맞아. 아,
0: 당연히 기회를 줘야죠.
1: 그럼요, 그럼요.
0: 내 친구면 넷 나세요.
1: 진짜 애국자야.
0: 내 친구면 매남국중 넷 나세요.
2: 일단 셋부터.
0: 셋부터. 네.
1: 아, 셋째가 뭐 쌍둥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2: 그러니까.
1: 거죠.
2: 가끔 네.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 맞아, 네. 모르는 거죠.
2: 왜냐면 시험관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거든요.
1: 뭐 몰라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0: 저렇게 해서 아이들 좋아하고 이렇게 잘 키우는 분들은 다 사람이 좋아요.
1: 맞아요.
0: 아주 슬피시는 복이 많은 겁니다. 예.
2: 네, 많이 불러주세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0: 그러니 그러네. 많이 네. 불러야 되겠네. 네. 넷째까지 살달려면. 자, 오늘 저 우리 HM님이 주신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부장님 매일 어디가 그렇게 아프십니다. 물론 아픈 건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왜 병원을 안 가시고 이 더운 날에 저희만 들들 볶으실까요?
2: 근지러워. 아유, 이대리, 나 여기 눈 빨간 거 보이지? 아이, 밤새 근지러워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니까. 이대리는 푹 잤나 보네.
1: 저도 뭐. 아, 근데 며칠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은데 병원 아직 안 가보셨어요?
2: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야? 아, 이거 뭐 나 없으면 회사가 뭐 돌아가길 하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줘?
1: 그냥 병원을 좀 가시지. 저희 보고 어쩌란 말인가요. 며칠을 같은 내파두리로 앓는 소리를 하시다가 저희가 좀 관심이 없다 싶으면 바로 삐지십니다.
2: 에휴, 늙은 게 죄지 뭐. 라떼는 말이야, 저기 선배들이 아프다 그러면 약 사다 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정이 없어. 아니 이대리한테 하는 말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1: 약 좀 사다 드릴까요?
2: 아유, 괜찮습니다. 바쁘신 후배님한테 부장 따위가 그런 일을 어떻게 시키나요?
1: 그러더니 갑자기 에어컨을 끄십니다. 이 더운 날에.
2: 아우, 냉방병인지 코가 맹맹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요새 에어컨 꺼도 되지? 아, 온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누가 알아주나 누가?
1: 진짜 어쩌라고요.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날도 더운데 징징이 너무 괴롭습니다. 8월 중순 부장님 휴가만 기다리는 저희 뚜껑 열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0: 자, 좀 듣기만 해도 뚜껑이 열리는데.
1: 아, 이 슬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부장님.
0: 네.
1: 부장님 너무 잘해요.
2: 아, 그래요?
0: 네. 지금 옆에 계신 부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 아, 라떼는 말이야.
0: 못하는 게 없어. 슬픔은 애기도 잘 낳고. 어? 자, 오늘 주제 뭡니까?
1: 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예요.
0: 아우,
1: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0: 아우,
1: 그래서
0: 나는데.
1: 시원하게 물고 뜯고 씹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나를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들.
0: 예.
1: 직장 상사, 후배, 친구, 지인, 손님, 남편, 아내, 자식 등등등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군지 어떤 말 때문에 내 뚜껑이 날아갔는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2: 치킨.
0: 예, 우리 우쌍 이현희 씨, 슬리피 씨 두 분도 최근에 뚜껑 날아간 적 있나요?
2: 뚜껑이라.
0: 네.
1: 저는 웬만하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2: 요즘에 뚜껑 날아갈 일이 좀 없나 봐요?
1: 전 웬만하면 그러려니 해요.
0: 예. 저 실제로 뚜껑이 날아갑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웃어?
1: 아, 죄송합니다.
0: 탈모인들 무시하는 거야, 지금?
1: 아닙니다.
0: 뚜껑이 지금 거의 날아갔어요. 예, 실제로 뚜껑도 날아가고. 더워서 뚜껑이 열리는 거야, 더워서.
2: 맞죠.
1: 요즘에는.
0: 아, 진짜로 나 아침에 저. 차에서 이제 집에 여기 방송 올 때 내렸는데 방콕인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5월달 방콕이요.
1: 그리고 어제 한밤중에 갑자기 소나기 폭우 왔던 거 아시죠?
0: 전 모르겠는데.
1: 제가 그때 밖에 있었는데 지금 폭우가 확.
0: 진짜?
1: 네, 진짜 방콕처럼.
0: 예.
1: 그러고선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몇 분.
2: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1: 네, 갑자기 막 쏟아지고 딱 그치고.
0: 그래서 좀 쉬었는데 아침에?
1: 약간 한번 시켰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뚜껑 날려갈 일은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 많이 더우니까 누가 뭐 사장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도 짜증이 확 나고 뚜껑 확 날아가죠.
1: 맞아요.
0: 다행히 저희는 좀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데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요즘에 그런 적 있어요. 뭐요? 막 바쁜데 어딜 가고 있는데. 예. 아니 어디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네. 뭐 이렇게 스팸 전화 같은 건 번호가 튀어나오니까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일반 전화예요. 네. 그냥 010 어쩌고 저쩌고 네. 사람 누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전화를 받으면 네. 저희는 뭐 대방동에 지금 건물 지금 분양 중인데 그런 전화 진짜 많이 오지 않아요? 예, 예, 뭐 여의도에 지금 새로 지은 건물 분양 중인데 이런 전화 예, 예. 너무 많이 와서 예.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면 계속 예. 말씀하실 때 아 그럴 때
2: 돈이 예. 있는 사람은 아나 보다. 전 안 와요.
0: 이렇게 좋으면은 당신이 사.
1: 그러니까 아니 그런 그 왜 내 그 정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뿌려진 것 같아요.
0: 역세권의 코너.
1: 그러니까 역세권
0: 그거 좋으면
1: 얘기하면서.
0: 당신이 사라고 당신이.
1: 왜 전화하냐고.
0: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네. 저도 죄송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예, 예, 예. 뭐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짜증나긴 하죠. 진짜 그 내가 누구 전화를 기다릴 때 그런 게 온다?
1: 맞아요.
0: 그럼 나도 모르게 받아.
1: 누가 온다고 전화 온다고
0: 전화 오니까 맞아, 예, 맞아. 뭐 담당 PD가 전화 오니까 받아요.
1: 맞아. 작가님 전화 올 거예요.
0: 기다리는 전화 오면은 이게 뭐지 하고 받으면
1: 맞아.
0: 예, 안녕하세요. 어디 생명인데요? 그러면서
1: 예. 많이 낚였어요.
0: 예, 많이 네. 낚였죠. 네. 뭐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1: 예.
0: 뭐 저게 생각하면 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사연을 한번 좀 받아볼게요. 여기 한번 몇 가지 예가 좀 있는데
1: 네.
0: 볼까요? 예.
1: 박영옥 님이요. 예, 예. 요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남편인 줄 매일 여기저기 아픈데 왜 절대 병원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2: 그런 분도 있어.
1: 집에서 계속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예.
0: 약 먹으면 간 베린다고 안 먹고. 예. 아니다.
1: 근데 옛날 아빠들이 좀 병원을 안 가고 이러시는 것 같아. 예.
2: 저는 와이프가 병원을 안 가요.
1: 예. 그래요?
2: 예. 그래서 막 영양제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0: 그래서 셋째 어떻게 나요? 영양제를 드셔야죠.
2: 그때쯤은 먹더라고.
1: 이제 준비할 때쯤. 네,
2: 딱 그때만.
1: 준비할 때쯤. 근데 병원을 안 가도 본인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이 부장님과 이 남편분 계속 징징거리는 거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 하는 거죠.
0: 그래요. 예. 사연 소개된 노래 저 박영옥 씨도 치킨 드릴 거예요.
2: 우와.
1: 예, 예. 우와.
0: 자 노래 한곡 듣고요. 여러분들 사연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중한 사연들이요. 선미의 노래입니다. 열이 올라요.

0: 자, 나를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소개를 해드리죠.
1: 네.
0: 예,
1: 예. 네, 한승주님이요. 네. 동창회 갔다가 뚜껑 열렸어요. 한 친구가 계속 넌 결혼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아우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겁니다. 아, 너 뭐라는 거야? 아, 진짜.
2: 에헤이.
1: 아니 그 면전에 대놓고 이런 말 한다고?
2: 아, 너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1: 지금 막 어쨌다는 거야? 뭐야?
2: 너무 뚜껑 열리네요.
1: 그러니까 사회성 완전
0: 초라하게 하고 온 거야.
1: 초라하게
0: 오니까.
1: 왜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0: 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초라하고 그렇게 오니까 야 난 너 왜 뭔 일 있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1: 아니, 그렇긴 한데 이 결혼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초라한 너의 모습과 남편과 그 모든 걸 싸잡아서 비하를 해버리는 거니까 완전 너무
2: 결혼까지 얘기라니까.
1: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니까 완전 뚜껑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아.
0: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돈과 명예를 보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한 너를 보고 난 너 결혼 진짜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그냥 사랑해서 그냥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닌가?
1: 그러니까 나의 남편까지도 좀
0: 그렇지,
1: 낮춰보는
0: 폄하하는 거지. 폄하하는 거지.
1: 아,
2: 좀 너무했네요.
0: 아, 너 정도면 뭐 저기 뭐 유명한 뭐 누구랑
1: 그러니까
0: 좀 그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난
1: 아,
0: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하면 기분이 안 좋지.
1: 너무 안 좋죠 이거는.
0: 그런
1: 얘기
0: 상 예의가 아니지 그 진짜.
1: 나 같은 절교해 다시 안 봐.
0: 그래요?
1: 예. 네. 진짜 이 친구랑
0: 친구가 있어요?
1: 저 친구 많아요.
0: 뭐 많아요?
2: 그래요? 대단한데요?
0: 친구가 많은 건 좋은 거죠.
1: 네.
0: 자, 다음 거 한번 또 소개해 볼게요.
2: 박지연님께서
0: 깜짝 놀랐네. 박지연.
2: 박지연님께서
0: 네네.
2: 이 날씨에 긴팔 후드 집업 입고 다니는 사춘기 아들 때문에 진짜 뚜껑 열려요.
0: 왜요?
2: 유유.
0: 아, 자기 멋인데 왜?
1: 그 뭐 본인이 뭐 땀띠 나든 말든 본인 네. 나겠죠 뭐.
0: 그리고 실제로 요새 덥다 하니까 에어컨을 너무 시원하게 틀어놔가지고 추워.
1: 맞아, 실내에선 추워요.
0: 예.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감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뭐 후드티 이런 거 입긴 입어야 되는데.
2: 그럴 수 있네요.
0: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
1: 좀 온도가 다르기
2: 때문에. 아니, 그럴 수 있어.
0: 그렇다고 이렇게 춥게 틀어놓으면 에너지 낭비인데.
2: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현희 씨처럼 네. 시원하게 민소매 딱 입고 나왔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너무 추울 때.
1: 너무 추울 때 있어.
2: 그럴 때 있어.
0: 맞아, 맞아, 맞아.
2: 진짜 가디건 챙기고 다녀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괜찮네요. 사춘기 아들.
1: 요즘 참아주세요. 사춘기잖아요. 본인이 더우면 벗겠죠 뭐.
0: 사춘기도 사춘기지만 자기가 자기 체온 관리하네요. 예, 그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똑똑한 친구네요. 예, 예, 예.
1: 다이어트나.
0: 이건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9837님이요.
0: 예, 예, 예.
1: 이 더운 날 약속이 30분씩 늦는 친구. 아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더우면 카페 들어가 있지 그랬어 이러는데 아 진지하게 절교할까요?
0: 이거는 화가 난다.
1: 그렇죠. 아니 나.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늦는데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하든가.
0: 그렇지.
1: 그냥 말도 없이 30분씩 늦으면은
2: 야 이런 날에 30분 늦으면은 와
1: 아니 30분 기다리신 게 대단하다.
2: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도 대단해요.
1: 그러니까 39도에 30분 기다리면은 졸도할 것 같은데.
0: 이런 날 30분 기다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겠다.
1: 그러니까요. 정말.
0: 야, 진짜 이거. 근데 좀 들어가 있지 그랬어, 진짜. 아니, 널린 게 카페인데. 아니면 여기 다 실내 많잖아. 그럼 꼭 들어가 있지 왜 그렇게 또 밖에 있어?
1: 그러게요.
0: 그것도 뭐 그렇지 않나?
2: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0: 아니, 생각해보니까.
1: 약간 그런 수도 있어. 보자. 그러니까 두고 보자. 막 그 악에 받쳐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다 보자. 이렇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
0: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현 씨가 이대 나왔으니까 이대 정문 앞에서 보자.
1: 네네네. 3시에. 약속을 했어.
0: 그럼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1: 네.
0: 앞에 카페 있잖아.
1: 네. 들어갈 수 있죠.
0: 카페 들어가서 있다가 어디야? 나갈게 이럴 수도 있잖아.
1: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분이 뚜껑이 열린 거는 이 친구가 늘 늦은 거야.
0: 그렇지,
1: 그러니까
0: 그렇지.
1: 늘 늦는 거야.
0: 그래.
1: 근데 이날도 쌓이죠. 너무 더운데 뭐 금방 가 해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 기다리다가
0: 맞아. 다 왔어. 너 보여 정문 보여 정문
1: 그러다가.
0: 보여. 그거잖아.
1: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막 급하게 와가지고 정말 미안해부터 했으면
0: 그렇지,
1: 안 그랬을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와서 막 핀잔하듯이 아니 들어가 있지 이러면은. 완전 자기가 늦어놓고
2: 이런 그러니까. 친구는 만날 때 나도 30분 늦어야 돼요.
1: 그래 맞아요. 네. 아니면은 약속 시간을 얘랑 정할 때 3시에 만나 이러고 3시 반에 가는 거야 그냥.
0: 그렇지.
2: 네. 너 3시에 안 올 거잖아.
1: 그렇지.
0: 너 어디야? 택시 타고 가. 너 보인다. 매니저들도 그러잖아. 어디세요? 빨리 오셔야 돼. 아야 63빌딩 보여요. 잠실에서도 보이잖아.
1: 잠실에서.
0: 63빌딩 보여요. 보여요. 그러고.
1: 다 왔어요.
0: 다 왔다 그러고 예, 다리 건넌다고 얘기하고 마포대교 줄 알았는데 뭐 올림픽대교 건너고 있고
2: 맞아. 그, 유명하죠 그 얘기.
0: 그런 거 있죠. 예.
1: 예, 예.
0: 좋습니다. 또 다음 거 또 해볼까요?
2: 최명희님께서 네. 우리 남편도 충치 때문에 이가 아프다고 한 달 내내 찡찡거리면서 치과를 안 가다니 안 가더니 늦게 가는 바람에 신경치료하고 씌우느라 돈 100만 원 깨졌어요. 아. 뚜껑 열립니다.
1: 아 이게 이런 거.
0: 이건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아 참을 만큼 참잖아요. 진통제로.
2: 요게 저도 이랬는데 저게 깨져 보면 이제 빨리 갑니다. 아. 많이 아파보고
1: 돈 깨져보면
2: 많이 아파보면은 달려갑니다.
0: 신경치료 해봤어요?
2: 네. 아유 다
0: 해봤어요?
2: 많이 해봤죠.
0: 아 진짜 결혼 신경치료를 안 아프게 해주는 분이 나는 이 최고의 치과 의사인 것 같아.
1: 아니 근데 마취하잖아요.
0: 아 마취해도 아파.
1: 그래요?
0: 신경을 건드려 찍찍찍 거느는가. 잘하는 진짜 신경치료를 안 아프게 하는 분이 정말 치과 의사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본 입장에서.
2: 저는 근데 마취를 엄청 나도 잘 돼가지고 안 아팠어요. 근데 마취가 풀리면 아프죠.
0: 마취약을 아꼈나 왜 마취가 안 돼가지고 마취가 안 돼요.
1: 트라우마 그러니까 치과 진료 트라우마 있으면 네, 마취를 네. 해도 그 실제로는 안 느껴지는데 느끼는 것 같이 네. 그렇게 왜냐면 소리는 들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0: 어금니를 뽑는데 마취를 네 번 했는데도 마취가 안 돼가지고
1: 정말요?
0: 네.
1: 와. 어머 마취가 잘 안 되시나 보다.
0: 안 돼가지고 이게 간신히 뽑기 그러니까 내 주걱으로 잘라서 뺐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선생님들 너무 치과 선생님 고생 많은데.
1: 네 고생 많으십니다.
0: 신경치료 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1: 자주 가시는 걸로
0: 처치를 해야 될 거예요.
1: 예. 예.
0: 자 2부에서 또 여러분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1: 네.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공간 코디는 코디너.
7: 공간 만들기 코디너.
8: 코디너
7: 공간 연출도 코디너.
8: 코디너
7: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6: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0: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2: 10번.
0: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1: 17번.
0: 홍삼 세트.
12: 홍삼.
1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1: 아,
0: 그거.
11: 아 죄송합니다. 64번.
0: 64.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현희 씨와 슬리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슬리피 씨 지금도 6시 내 고향 하시나요?
2: 아 그럼요.
0: 더운데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2: 와 어제
0: 한번 얘기 좀 보세요. 힘든 거.
2: 어제 양평 근래. 갔다 왔는데
0: 양평
2: 폭염에 저는 이제 쭉 야외 촬영을 하니까
0: 와 미쳐버리겠지.
2: 눈을 못 뜨겠어요.
0: 아.
2: 땀이
1: 땀이 막 비오는
2: 땀이 네. 눈을 덮어서 눈을 못.

0: 뜨겠더라고.
1: 근데 거기 야외 촬영할 수밖에 없는 게 야외에서 또 거기 그 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도 만나러 다니기 그쵸. 때문에. 아, 그리고 진짜. 이제 시장 다니고.
2: 슬비 고생 많구나.
0: 아유 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 아, 참 사람이 좋아요.
1: 맞아요.
2: 돈을 안 써서 그렇지 사람은 참 좋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멋있어요.
2: 야 어르신들도 네. 고생 많죠.
0: 아 장난 아니죠. 아, 지금 뭐
1: 너무 고생 많으시죠.
0: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1: 너무 더우니까.
0: 너무 더워서. 예.
1: 아니 이게 탈수 오실 것 같아요.
2: 어르신들이 맞아요. 혼자 일하시다가 네. 기절하면
1: 맞아요. 진짜
2: 아무도 주위 없으니까
1: 위험해요.
2: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진짜.
0: 맞아요.
2: 그러니까 좀 두 명이서 세 명이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이게 해야지 혼자 땡볕에서 이렇게 저 수건 이렇게 목에 메고 이렇게 모자 쓰고 하다가. 진짜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1: 아, 요즘 날씨는 진짜 충분히 그럴 수
2: 그러니까
1: 있어요.
2: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하셔야 혼자,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방송을 맞아요. 많이 해요. 이장님들이.
2: 아,
0: 일하지 마시라고. 아, 나오지 마시라고 맞아. 이 시간에.
1: 너무 네. 너무 땡볕에.
0: 그럼 근데 이장, 나오시더라고요.
2: 이장님 톤으로 한번 해주세요. 방송 한번. 예.
0: 이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하지 마시고 회관에 와서 에어컨 쐬세요.
2: 아 실제로.
0: 네 실제로.
2: 아이고 참 진짜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걱정해요. 정말.
1: 진짜.
2: 아, 순간 그냥 쓰러지거든요. 항상 좀 조심들 하시고 네. 가족분들도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계시면 전화 좀 자주 해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0: 맞습니다.
2: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네. 네.
2: 자 사연 좀 볼까요?
1: 네. 주미정님이요. 맨날 인형 뽑기 하러 가서 아무 생각 없이 3-4만 원씩 쓰고 오는 둘째 딸내미요. 그 쬐끄만한 인형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용돈을 저런 데 쓰고는 돈 없다고 용돈을 더 달라 하니까 아우 제가 열불이 납니다 아주.
2: 아 왜 이렇게 맨날 씀씀이가 크네.
0: 맨날이면 한 90인가요?
1: 그러니까 월에 90.
0: 월 90.
2: 월 90을 인형 뽑기 쓰면 계속 좀 뜯는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주지 마세요. 네? 용돈은 그냥 끊어버리셔야 돼.
2: 어떻게 하루에 3만 원씩 벌어도 시원찮은데.
1: 그러니까요.
2: 그걸로 인형 뽑기래요? 그럼 인형 다 어디에 놓을 거야?
1: 아니 그리고 요즘에 너무 돈을 쉽게 쓰게 돼 있어. 다 모든 이 시스템이.
0: 그것도 비싸.
1: 비싸고 그냥 카드만 이렇게 탭하면 바로 결제된다.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띡 하면 되더라고요.
1: 그게 몰라요. 화폐 단위나 더 어린 애들은 오히려 그냥 엄마 그냥 카드 대줘. 그러니까 실제 돈이 나가는지 모르고
0: 그리고
1: 사이버머니처럼 생각하더라고요.
0: 그럴 수 있겠다.
2: 먹고 싶은 것도 막 시켜 먹지 않아 그냥.
1: 아 맞아요. 그냥
2: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1: 실제로 돈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처럼 지폐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정말 돈인지 몰라.
2: 맞아 맞아.
1: 그 화폐 가치를 진짜 몰라요.
2: 그 돈을 무슨.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때 막 쓰고. 돈을 꺼내본 적이 없잖아요.
1: 우리
2: 현찰로 돈을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1: 진짜.
2: 이게 돈인지 뭔지 네. 뭐 그냥 그렇게 사는데 네. 그런 씀씀이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0: 용돈 한번 끊어야겠네요.
1: 예. 끊어야 돼요. 예.
2: 그리고 네. 먹는 것도 너무 이렇게 막 많이 사주면 안 돼. 남겨. 얼마나 낭비야 그거.
1: 맞아.
2: 예, 딱 먹을 만큼 막 시켜야지. 그리고 저렇게 배달 이렇게 힘들게 오신 분들한테는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1: 그렇지. 모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2: 거. 그거 들고 가다가 문 쾅 닫지 말고 아저씨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1: 그럼요.
2: 그게 예의죠. 그래야 이게 그게 더운 사람도 일할 때 그럴 만 그 한마디에 일할 만 하는 거지.
1: 요즘 같은 날씨에 배달 하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아유 뭐 얼음물까지 드리면 더 감사하지만 예. 말씀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예. 고생 많으세요 이 한마디
1: 그쵸. 뭐
2: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렇습니다.
2: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0: 김정철님께서
2: 네.
0: 주차 자리가 많은데 꼭 아파트 현관 입구에 주차하는 사람들.
1: 아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0: 본인만 편하면 다냐고요.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한 입주민들이랑 택배 기사님들이랑 배달 기사님들 생각은 안 하냐고요.
2: 그러니까
0: 아, 나 열받어.
2: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
1: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은 뭔가 이게 그 앞유리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뭔가 제재를 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2: 그리고 가장 저 우리나라는 아파트 죄송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좁잖아요.
1: 맞아요.
2: 라인에 바퀴를 걸쳐가지고 세워놓으면
1: 맞아.
2: 이 옆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1: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라인을 피해서 싹 차를 대줘야.
1: 그쵸.
2: 되게 편할 텐데.
1: 맞아.
2: 그런 것도 안 지키고 그냥 라인을 물고 세워놓으면.
1: 네.
2: 큰 차는 옆에서 못 댄단 말이에요.
1: 그렇지
2: 않아도 좁은데.
1: 네.
2: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0: 조금 이기적인 거죠. 그죠?
1: 너무 이기적이죠. 이거는 진짜.
2: 그런 거는 좀 지키고.
1: 네.
2: 혹시 제가 안 지켰으면 저를 신고해 주세요. 저는 마땅히 처벌받을 만합니다.
0: 그리고 꼭 주차를 좀 아 왜 이렇게 됐어 하시는 분들은 차에 번호가 없어요.
1: 아 맞아 본인 번호 안 남겨.
0: 번호를 또 안 남겨놔.
2: 진짜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1: 네. 너무 뻔뻔하더라고.
0: 아니면
1: 진짜.
0: 안 받아.
1: 어.
2: 그리고 저도 전기차를 탔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0: 충전하는 데는 전기차를 세우라고 주차 구역이 아니에요.
1: 충전하라는 거죠.
0: 충전하라고 해놓은 건데 거기다 전기차를 다 대놔. 그러면 나는 충전을 왔는데 그냥 세워놓으면.
1: 그렇지.
0: 그거 더 짜증나요.
1: 근데 그것도 과태료 대상일 텐데.
0: 그 대상인데.
1: 네, 충전 안 하고.
0: 그것도 세워놓으면. 좀 골치 아픈 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해하시는데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는 전기차를 대라고 내는 데가 아닌데.
1: 네, 충전하라고.
0: 충전하고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그 예인데. 거기다 대놓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2: 몰랐어요.
0: 예, 네, 왜요?
2: 아, 제가 전기차를 안 타서. 아, 저기는 전기차가 되는 주차 구역이구나.
0: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기차 되는 곳이 아니고.
1: 그러면 충전해야 돼요.
0: 충전을 하고 빨리 빼고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키는 얌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지 마세요.
1: 네, 덥냐? 나도 덥다 님이요.
0: 덥냐?
1: 나도 덥다.
0: 예.
1: 노래방 가면 제가 노래 부를 때 꼭 코러스 넣는 친구가 있는데 30분쯤 지나면 진짜 뚜껑 열려요. 목소리 쩌렁쩌렁한 음치라서 더 열받아요.
0: 예.
2: 아.
1: 이 코러스 넣는 친구랑 그거 있잖아요. 후렴구만 다 빼서 부르는 친구.
0: 에.
1: 왜 앞에 인트로 해놓으면 후렴구 빼서 부르는 친구 진짜 열받죠.
2: 아니면 화음을 되게 넣고 이상한.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화음이 안 맞아. 그럼 짜증나.
0: 가지마. 가지마. 그냥.
1: 어떻게 혼자 갈까요?
0: 가지마. 혼자 가도
2: 홈코너.
0: 혼자 가서 놀아도 재밌어. 마음껏 부를 수 있고.
1: 네.
0: 코인 노래방 혼자 가면 되잖아. 술 취해서 가지 말고.
1: 네.
0: 술 취해서 갔다가 노래 부르러 나왔는데 열대야. 그치. 막 술 취해서 막 빰빰빰빰빰. 놀아봐. 야, 가야지. 가자. 딱 나오는데.
1: 열대야.
0: 방콕에. 진짜라니까, 진짜.
1: 맞아요.
0: 날씨가.
1: 요즘에 한밤중에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고 다니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1: 예.
0: 아, 재밌다. 아, 이현정 님이 주셨는데 중2 아들이 안 씻어요. 방에서 무슨 동물원 사자우리 냄새가 나는데 미치겠습니다라고.
1: 아, 사자우리.
0: 야, 좀 씻어라 좀. 아,
2: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
0: 아니 저기 호르몬 냄새지.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저기 뭐야 예전처럼 막 그 목욕탕 저 욕조라 그러나 욕실이
1: 네.
0: 예전에 잘 안 돼 있었잖아요.
1: 네.
0: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1: 아, 그쵸, 그쵸.
0: 지금은 좀 씻어야지. 아이, 그런 데 아닌데.
1: 근데 씻어도 사춘기 이제. 남학생들은 예. 씻어도 나는 냄새 있잖아요.
0: 씻으면
1: 호르몬 냄새.
2: 아 그래요?
1: 그 시절에 나는.
0: 그것까지
2: 아, 그래요? 나도 났나?
1: 씻어도 나는 냄새 있어요.
2: 그런데
0: 예.
2: 이상하게 저도 잘 안 씻는 편인데 땀을 예? 막 엄청 흘렸어요. 근데 에어컨으로 탁 말렸어. 그럼 약간 개운해.
1: 그럼 안 씻어요?
0: 저 옆으로 좀 가라.
1: 그거 안 씻어요? 그럼 안 씻어요?
2: 아니, 그럼 저는 잘 안 씻는 편인데
0: 예, 예.
2: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마치 에어컨으로 땀을 말렸는데 샤워한 느낌?
1: 아 약간 유분이 몸에 유분이 없는 사람들.
2: 그런가 봐요.
0: 아, 진짜 저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저희 때는 그 대야라고 그러죠, 대야.
1: 아, 예.
0: 예, 거 큰 대야에다
2: 빨간색.
0: 물 받아가지고 약수터에서 물 먹는 그
1: 바가지
0: 알죠? 그 네. 플라스틱 된 거.
1: 바가지.
0: 그걸 우리가 우통 벗고 씻었어요.
1: 등목.
0: 아, 그걸로 전체를 샤워를 했다고요. 한다면 비누로 닦고.
1: 그것도 그냥.
0: 그걸로 했다고요. 물 데워주지도 않고.
2: 맞아.
0: 두 분은 그런 적 없죠?
1: 예.
0: 시대 잘 만난 줄 알아요. 예, 진짜 등목 해봤어요.
2: 감사해요. 아, 등목 해봤죠.
0: 저 개곡물로 해봤어요. 얼마나 찬가?
1: 개곡물 등목 진짜 차겠다.
0: 진짜 차요.
2: 맞아. 얼음물이야 완전. 와.
0: 근데 우리는 예능하잖아요.
1: 네.
0: 개곡물에서 촬영하다 뒤로 밀어요 그냥. 물에 빠지면 으악!
1: 얼음장.
0: 많이 빠졌어요.
1: 아, 예. 예.
0: 그런 적도 있었고. 재밌네. 노래 한 곡 듣고 갑시다.
1: 네.
0: 예, 우리 슬리피와 이국주가 함께하네요. 국주는 뭐하나 모르겠네. 이국주가 함께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0: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다 오빠를 사랑해서야. 오빠 사랑해. 어? 저 가방 이쁘다. 응, 사줘. 두 개.
1: 구추 씨는 노래를 한 거예요? 뭐 나레이션 한 건 뭐예요?
2: 연기하셨는데요?
3: 연기죠, 연기. 연기. 예, 예, 예. 여자친구 역할.
1: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또 들어봐야죠. 네.
0: 김금자님이요. 네, 금자님. 차 주유 안 해놓고 주유등에 불 들어오면은 버티다 버티다 주유하는 남편 때문에 아, 열이 올라요.
3: 아, 나는 나야.
0: 가끔 제가 차 운전하려고 보면 기름이 없어요. 아이고. 아, 비리비리 좀 하라고.
1: 아유, 정신머리 좀. 하, 저러다가 만약에 네. 한여름에 도로에 차 서버리면. 네.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나 하나의 작은 실수로. 뒤에 그 수많은 차들이 막
0: 그래, 맞아.
1: 기다려야 되고 차 막히고 막 네, 더운데
0: 네.
1: 좀 자동차 정비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3: 맞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3: 와, 요즘에는 근데 기름이 이제 예. 어느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양이 아니라 키로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1: 맞아, 맞아, 맞아.
3: 몇 키로가 남았다.
1: 맞아, 맞아.
3: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잘 해서
0: 네.
3: 또 내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찍으면 몇 키로 가는지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계산을 좀 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이제 가끔 서울시경에 나가 있는 누구 이렇게 불러 누구씨 하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뭐 동부간선도로에서 고장차로 인해서 고장차가 왜 있냐고요. 고장차가 미리 미리 점검을 해야지.
0: 아, 그렇지. 미리
1: 그 나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피해를 줍니까.
0: 맞아요, 예. 맞아요.
1: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서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다음 것도 한번 493 하나님이 주셨는데 설렁탕 집에 가서 에이 뭐를 에이 먹을 줄 모르네. 아 에이 먹을 줄 모르네. 설렁탕에는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넣어야 이렇게 훅 쳐가지고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내 설렁탕에 깍두기
0: 국물 뭐야 내 거에?
1: 선배
0: 본인
1: 아~
0: 것도 아니고?
1: 그래 아하.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
3: 맞아 있어요.
0: 야 맞아 야, 이거 넣어야지 맛있지
1: 야,
0: 이러면서
1: 순대국에는 참깨 넣어야지
0: 야 김가루 들게
1: 왜 이래요
0: 그래 자기 취향이 있는
1: 그래,
0: 건데
1: 그래 그런 맞아. 사람이 있어 그런 있어 있어 맞아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알아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아.
0: 아니 마음은 아는데 성인인데 나도 성인인데 알아서 먹는다고.
3: 본인은 그렇게 먹으면 맛있으니까.
0: 아니 저는 설렁탕에 파를 안 넣거든요.
1: 그래.
0: 저 파를 안 넣는데.
3: 그런 분들 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보통은 파 아, 그릇이 네. 파 그릇이 왜 식탁에 올라와 있잖아요.
1: 맞아.
0: 넣으라고. 예, 근데 예. 그 파를 제 그릇에 확 넣어버리는 거야.
1: 아, 맞아.
0: 너무 열받는 거야.
1: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해야죠. 김치하고 깍두기 예, 그 항아리가 예. 오잖아. 예. 깍두기 넣고 야. 김치를 이렇게 가위로 딱 썰면 야 김치 찢어 먹어야 맛있어. 가위로 쓸지 마 맛없어. 그럼 아니 뭐 한
0: 그냥 자기 취향이지.
1: 아, 점심밖에 먹는데 뭔
0: 그러니까
1: 왜 이래 그런 경우도 있고.
3: 맞아요.
1: 예예 예.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죠.
0: 맞아요. 성인인데 먹는 거는 좀 취향껏 알아서 먹게 예, 진짜, 둡시다. 예, 좋은데
1: 들깨 이런 것도.

0: 어, 양껏 뿌려야 너무 많이 뿌리면 또 느끼하거든. 팍팍 뿌려야 되고 뿌려주는 거.
1: 어.
0: 마음은 압니다.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건 알지만
1: 네.
0: 그런 것들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1: 네네네. 네, 네.
0: 또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2: 네, 예. 6646님께서 네. 샤워하고 속옷이랑 수건을 똘똘 뭉쳐서 화장실 앞에 던져놓는 남편이요.
0: 아.
2: 뚜껑 날아갑니다.
0: 예, 예.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남편이 못 벌어오면 몰라도 잘 벌어오니까 그 정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아, 뭔지 알겠다. 예, 예, 속옷이랑 쓰고 예. 이렇게 말아가지고
1: 예, 예,
2: 바닥에 다 던지고 예, 샤워하고.
1: 그냥 냅둬야 돼. 그냥 어. 썩어버리게.
2: 아니 근데 저거를 이제
0: 죄송한데
2: 빨래통에 팬티, 넣어야 되는데
0: 팬티가 썩지는 않아요 잘.
1: 그냥 냅둬봐야 아. 돼. 언제까지 저걸 방치 하나 두고 봐야 돼.
0: 예, 예, 알겠습니다. 어 무서운 여자. 예. 썩을 때까지 내비두래요. 예, 어 무서워.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홍성기 씨.
1: 아니 근데 남편은 네네. 바로바로 하고
0: 예.
1: 제가 좀 냅둔 스타일이어서.
0: 아, 그래요? 어, 잠깐만요. 예,
2: 똘똘 말아서
0: 바로 들어가세요.
1: 예, 예. 예.
0: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치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희 씨, 슬리피 씨, 슬리피 씨 특히 저 시골 가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1: 네, 아, 예. 몸 조심하고.
0: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1: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하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자.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2: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아, 세 분이 격하게 공감해 주시니 사연 보낼 맛이 나겠어요 라고 백상희님이셨고요. 박상아님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뚜껑 열리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참 이렇게 좀 착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아,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 오늘 끝거군요. 10cm의 노래예요. 예. 방에 모기가 있어. 이제 모기도 이제 얼마 안 이제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제 모기 삐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 수진이가 직접 운전하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강원도 속초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동해바다에 손을 담가보기도 하며 속초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창녕 부근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2km 구간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고장난 차가 여기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인데요. 평택터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뒤쪽으로는 송탄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역시 사고는 정리됐는데요. 비봉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요.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전 여의도 구간 차가 많습니다. 강변문어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가만히 있는 걸 유난히 못 참는 사람 있죠. 운전하다 보면 길에 차가 많아서 신호가 몇 번 바뀔 때까지 마냥 서 있어야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걸 못 참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느니 계단으로 막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멈춤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뭐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폭염 상황에서는 멈추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거 아시죠? 몸을 식히고 체력을 최대한 아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쉬는 타임을 꼭 찾아내세요.

비와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비치고 좋은 날이 찾아왔어. I can see clearly now. 자메이카 레게 가수 배우죠. 지미 클리프의 노래로 오늘 8월 6일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1988년 그때 그 여름철에 하계올림픽 때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고요. 그 당시 1988년 동계올림픽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첫 출전했던 세상에 그 1년 내내 여름인 나라 자메이카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죠. 봅슬레이 대표팀의 실화를 그린 영화 쿨 러닝에 이 노래가 흘렀죠. 여러분들 제가 동계올림픽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느낌으로라도 시원하시라고. 아, 이기훈 씨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석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시고 계속 습관처럼 오시는 거잖아요. 기훈 씨 감사합니다. 엄혜영 씨가 충주 계시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덜 더워요 하셨는데 혜영 씨 더위에 이제 익숙해지셨네요. 그죠? 1217님 덥다는 말로는 표현되지가 않네요. 그래도 백뮤직 시작 음악이 시작되면 2도 정도는 정리가 되는 듯

고맙습니다 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이 이도를 낮춰주는군요. 김은경 씨, 푹푹 찌는 무서운 날 선곡 맛집에 마음 안착하고

0: 야, 열기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왜 저 영하 막 10몇도 떨어졌을 때 창문 열면 찬 바람이 확 들어오듯이. 와, 깜놀했습니다. 얼른 닫았어요. 근데 달력 보신 분들은 지금 헛웃음이 좀 나셨을 거예요. 내일이 가을 입구라는 입추거든요. 절기상으로. 근데 내일 서울만 놓고 보면 기온이 또 최고를 찍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100번 강조합니다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정말 꼼짝만 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면서 보니까 조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온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봤는데 본인 몸을 과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보내주세요.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에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노래 두 곡 듣고 왔죠. 에이콘이 노래한 Lonely, 슈가 베이브스의 Push the Button 두 곡이었어요. 에이콘은 세네갈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리듬앤블루스 힙합 가수죠. Lonely,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음악이에요. 그 바비 빈튼의 Mr. Lonely를 샘플링한 거예요. 난 너무 외로워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는 곡. 그리고 영국의 여성 트리오 슈가 베이브스의 Push the Button, 사랑할 준비가 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노래인데, 아, 론니 들으시면서 설 점식 씨가 선풍기 앞에서 부르시나요? 김미정 씨 추워서 떠는 거 아닌 거죠? 저 흉내 한번 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두 배속으로 아마 높인 것 같아요. Lonely, I miss the lonely, I have nobody. 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폭염을 피해 괌으로 휴가 왔는데, 839님, 여기는 폭우네요. 렌트카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야, 그렇죠. 그럴 때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도 좋은 데 가셨으니까 멋진 추억 많이 만드세요.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868님, 휴가 6일째인데요. 드디어 내일 출근합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진짜 감옥살이 했어요. 내일 석방입니다. 제일 더울 때 지금 휴가 가셨군요. 내일 네. 석방을 축하합니다. 진짜 휴가가 필요하신 분이군요. 2133님, 백디, 지금 차 안에 다섯 명이 함께 듣고 있어요. 강희준과 슈퍼걸들이에요. 오, 모임 이름이에요.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하셨는데, 신청곡이 오늘 나갈 수도 있고 내일 나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킵해놓겠습니다. 황금숙 씨, 태백은 아침 온도 18도, 추웠어요. 오전에 개구에서 놀다 왔어요. 지금 콩국수 먹고 2차 가요. 이야, 진짜 좋은 데 계시네요. 아니,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 좋은 데 계시네요. 고지대라 아마 새벽에는 한기가 느껴지는 모양이군요. 2805님이 Dixie's Midnight Runners의 Common Alien을 청하셨어요. 휴가 못 간 1인입니다. 평소에는 출근하느라 못 들어요. 오늘은 제 신청곡으로 힐링할래요 하면서 Common Alien을 신청하셨군요. 에일린, 망설이지 말고 내 사랑을 받아주어라는 영국 밴드 Dixie's Midnight Runners예요.

8745님이 청하셨죠. 영국 밴드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노래 Walking on Sunshine. 네가 날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 마치 햇살 위를 걷는 기분이야. 요즘같이 햇살 위를 걷는 기분이야 이러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5642님 머리부터 발까지 완벽한 언니가 있는데요. 다 좋은데 듣는 센스가 조금 이상해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내가 경주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찾는데 허름한 주유소라 들어가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데 찾느라고 헤맸어 하니까 그 언니가 그래? 주유소 이름이 그러면 들어가기 꺼려지긴 하지 이러는 거예요. 응? 주유소 이름 말한 적 없는데? 하니까 그 언니 아니 호르몬 주유소라며 하는 거예요. 언니야 귀 좀 파고 다녀. 호르몬 주유소가 아니고 허름한 주유소라고. 그래도 매번 잘못 들어서 웃음 선사하는 언니가 좋습니다. 그냥 웃죠. 사람은 좀 어딘가 빈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저처럼 완벽해봐요. 안 되잖아요. 더위 먹어서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김재란 씨, 며칠 전에 양파 한 망을 사서 차 트렁크에 실어놨는데 깜빡한 거예요. 요 며칠 차 안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 더위에 양파가 썩어서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는데 아니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차할 일 걱정인데 그냥 웃어야죠 뭐. 아니 누구나 깜빡하고 살죠. 근데요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망이면 이게 열 개는 야 이거 대량 난감이네요. 혹시 다른 거 혹시 깜빡한 거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노재옥 씨, 남편이 이 더운 날 생일도 아니면서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미역국 타령을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땀 뻘뻘 흘리면서 끓여줬더니 어깨 힘이 빡 들어가서는 거봐 맛있지? 먹길 잘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끓인 사람은 난데 얘기가 왜 이렇게 되죠? 그냥 웃죠. 아니 요즘에 미역국 전문점 많아요. 요즘 같은 때는 배달하는 게 훨씬 이익인 거 아시겠죠? 이정민 씨, 저는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데요. 한 남자 회원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부인이랑 아이들은 외국에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 갈매기 아빠시구나 했어요. 기러기 아빠를 몰랐던 게 아닌데 머리랑 말이 따로 움직인 거죠. 창피해서 점심 입맛을 잃었어요. 아 괜찮아요 뭐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갈매기 우는 사연 너는 알겠지.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이거 아시면은 꼭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Hey, what up, girl? Grab my glasses, I'm out the door. I'm gonna hit this city. Let's go. Before I leave, brush my teeth with a bottle of Jack. Cause when I leave for the night, I ain't coming.

박계형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캐시아가 노래한 틱톡이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밤새 놀 거야 라는 노래예요. 미국 사람들도 발음을 다운 다운 안 하고 다운 다운 뭐 이러는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래 아래 그런 식으로 귀엽게 노래하는 거죠. 야, 그나저나 그냥 웃죠. 오늘 냄새나는 사연도 하나 있었어요. 양파 한 망이 썩은 거 아니에요. 자, 이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주세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잠깐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신현옥 씨가 양파 썩는 냄새 지독한데 전혜원 씨도 양파 한 망이면 그거 냄새 쉽게 안 빠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셨네요. 이희원 씨. 너무 더워서 며칠 집에 있다가 커피 한잔 마시러 외출 중인데 버스에서 혼자 웃음 터져서 민망하고 곤란합니다. 뭐 때문에 웃으셨죠? 양파 얘기하니까 조혜영 씨가 양파는 껍질 까서 씻지 말고 그대로 키친타올에 싸고 호일 싸고 랩에 돌돌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먹는다고요. 제가 양파 귀신이거든요. 이게 정성이 가득하네요. 여주연 씨, 안녕하세요. 휴가 갔다 오늘 첫 출근했어요. 발주 7건 처리했더니 오전이 지나갔네요. 휴, 잠시 숨 돌리고 있습니다. 총무 파트신가 봐요. 김용신 씨, 백디 출첵합니다. 밖이 무서워요. 봄에는 직원들하고 점심 먹고 거의 매일 바닷가 산책하는 호사를 누렸는데 여름에는 바다고 뭐고 밖에 쳐다만 봐도 무서워요. 시원한 커피숍에서 백뮤직 들으며 시원한 아아 한잔 하는 게 피서네요. 오, 회사가 바닷가 근처인가 봐요. 여름 겨울만 피하면 뭐 최고 좋은 데 계시는 거죠. 그죠? 임미용 씨가 리오세어의 More Than I Can Say 청하셨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너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이정철 씨가 들으시면서 고운 목소리와 술 드신 아저씨다. 그래요? 약간 탁성이죠. 크리스 노만이. 예, 크리스 노만과 수지 콰트로가 노래한 스톰블린 인이었어요.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흔들려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는 아주 긍정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곽현 씨도 야호 노래 계속 따라 부르고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지요 하셨어요. 수지 콰트로는 미국 가수예요. 밴드에서 베이시스트였었는데 영국으로 가서 그 스모키의 리더 크리스 노만을 만나서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부른 거죠. 김명희 씨가 이 노래 청해서 같이 들었네요. 제가 크리스 노만 두 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년의 배나온 아저씨. 근데 수지 콰트로 근황 물어봤더니 그 올해 몇 년 됐어요? 그 NHK가 아니고 BBC군요. 영국의 국영방송. BBC에서 DJ를 하고 있다고 그때 근황을 전했는데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현수 씨, 저는 뜨거운 대구 사는데요. 주방 파업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일하려고요. 엄마 집에서 가져온 꽃게 넣고 된찌 끓입니다. 된장찌개. 와, 글 쓰는데 우리 곽여사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다니. 엄마 최라디오 인정? 하셨네요. 오, 그러시구나.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주신다니까 감사하네요. 야, 뜨거운 국물 끓이시기 덥겠네요. 김용희 씨,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밖에서요. 숨이 턱 막힙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얼음물 한 잔 마셨더니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더운 날 얼음물 한 잔은 생명수입니다. 그야말로. 아유, 얼마나 더우세요. 그 한낮에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바깥에서는. 아니, 안에서도 더운데 어떻게 좀 쉬실 수가 없는 모양이죠. 박혜진 씨, 어제 훈련소에서 입대한 아들 물품이 왔어요. 간단하게 난 잘 지내고 있어 하면서 옷이랑 신발, 가방 빨아야 될 것 같다는 메모 한 장이랑 수료식 안내장과 옷까지 들어있는데 잘 지낸다는 메모가 이렇게 짠하네요. 안 우셨군요, 박혜진 씨. 그 훈련소 간 아이들 옷 오면 다들 우는데 그냥 짠하고 말았어요, 박혜진 씨. 강하신 분입니다. 조광순 씨, 남편이 젖소농가에 사료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한숨이 늘었어요. 소들이 너무 더워서 먹는 양이 많이 줄었대요. 못 먹는 소들도 딱하고 배송 물량이 줄어서 한숨 쉬는 남편도 안 됐고 백디 힘 좀 주세요 하셨네요. 지금

너무 더워서 가축들이 지금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유, 그렇군요. 걔네들은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강순 씨, 제가 전통 감주 세트, 이거 양이 많습니다. 얼려놨다가 일 나가실 때 하나씩 들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영미 씨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인 릭 스프링필드 노래 청하셨어요. 제시스 걸이라는 노래인데요. 난 제시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녀는 제시의 여친일까?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입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전 세계에서 만나고 있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잘 챙깁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시고요. 이도원 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피디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민일홍 피디인데요. 맛깔난 선곡을 해서 우리가 민슐랭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민PD 손잡고 평창 백일홍 축제 다녀오고 싶어짐. 민PD 출장 가야 되겠네요. 자,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지금 이 연주는 미국의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죠. 케니지의 대표곡 송버드입니다. 영화 프리티 워먼에서도 흘렀죠. 이거는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이 연주로 1부 마칩니다.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살수 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은데요. 사고와 고장난 차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봉현터널을 지나섭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터널 출구 지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지 부근에도 사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이고요. 서운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장수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성수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4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부근이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고장난 차 처리는 됐는데요. 연희램프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5: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6: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7: 위
6: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8: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인백천의 백뮤직 8월 6일 목요일 2부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EMF 영국 밴드 EMF의 Unbelievable. 네가 하는 말 믿기 어려워. 말을 그럴듯한데 진심인지 난 모르겠다. 그런 노래입니다. 최유리 씨가 Unbelievable한 날씨지만 백뮤직 들으면서 견뎌요 하셨습니다. 아유 유리 씨 조금만 더 견디세요. 남혜숙 씨가 화면에 보이는 그 달이 어딘가요 하셨는데 강변 북로 쪽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반포대교의 모습입니다. 네, 강변 북로 쪽에서 바라본 잠수교 그쪽. 네. 그러니까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죠. 네. 0335님이 오늘 선곡 왜 이렇게 좋아요. 임백천 씨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많이 키워주세요. 여러분들 저 지금 현재 이제 1시가 넘었죠. 엄청 이제 더울 시간인데 뭐 아침에도 더웠지만 더 이제 데펴지고 막 그랬으니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민석 씨가 월요일쯤 저하고 아마 KBS 쪽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으셨죠. 근데 40도 넘는 뻥튀기 가게에서 열 팍팍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민석 씨. 백천님의 기 덕분에 까딱없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시각 바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시원한 음악 세 곡도 이어드릴 거예요. 지금 스페인을 비롯해서 일부 라틴 문화권에는요.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 낮에 좀 쉬거나 낮잠이죠. 낮잠 자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있죠. 그게 단순히 낮잠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이 농경사회 때부터 생긴 그 전통의 휴게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볕이 가장 뜨거울 때 일하다 보면 사람도 가축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하고 해진 뒤에 시원할 때 일을 더하자 이런 얘기죠. 요즘 이 도시 생활에는 안 맞는다고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요즘에 우리한테도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요 며칠 더위 이게 우리 뭐 개인의 의지나 체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훨씬 넘어갔습니다.

잘 견디고들 계십니까? 뭐 힘들다는 하소연도 좋고요. 어떤 얘기든지 어떤 신청곡이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고충을 좀 나눠보죠. 자, 오늘도 문자 참여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0: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빙수 외에 많이 준비됐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야, 어쩜 이렇게 가성을 진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네요. 해볼까요, 한번?
1: I can't give you anything.
0: 오, 진짜 어려운데. 이걸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세 곡을 쭉 들었는데요. 우리 민술령 PD가 굉장히 그 힘을 주는 요 선곡 타임이죠. 오늘은 그 필리 소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소울 음악. 네, 세 곡을 지금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소울 음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곡부터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여성 트리오죠. Three Degrees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When Will I See You Again. 우리가 사랑일까 친구일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 라는 노래. 그리고 데이비드 그랜트하고 제키 그레이엄이 노래한 Could It Be I'm Falling In Love라는 노래. 내가 널 사랑하게 된 걸까? 너 함께 있으면 행복하거든.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도 소울 음악이죠. 그리고 Can't Give You Anything, The Stylistics, 미국의 소울 리듬 앤 블루스 그룹이죠. 내가 너한테 다이아 반지를 줄 수는 없지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너만 사랑할게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모두 그 필라델피아 소울 음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필리 소울이라고 하는데 소울 음악은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큰 나라라서 뭐 락도 그렇고 뭐 어떤 재즈도 그렇고요. 이 지방별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지역별로. 처음에 나온 게 서든 소울, 그러니까 남부 쪽에 소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멤피스, 그 엘비스 프레즈가 있었던 멤피스 소울이 나오고 60년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이 필라델피아 소울이 아주 유명해지죠. 디트로이트 소울도 있고 뭐 뉴욕 소울도 있고요. 네. 소울 음악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어떤 영혼을 뜻하는 거지만 그 교회 그 종교 음악이죠. 가스펠 음악하고 리듬 앤 블루스가 결합해서 생겨난 그런 음악을 우리가 소울 음악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노래 좋으시면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요. 네. 김지현 씨가 선곡이 스타일리시하네요. 맞아요. 3609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백천오라버니도 화를 내시나요? 목소리랑 얼굴만 보면 완전 성인군자라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화를 안 해. 네가 해, 네가 이거. 버려 이런 거 하잖아요. 내일 할 거예요. 소리 지릅니다. 저도. 박경순 씨가 아들한테 냉동 목걸이를 해보라고 했더니 우와 이거 엄청 시원하네 이럽니다. 뭘 그런 걸 해 큰소리 치더니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셨어요. 애들이 재밌어요. 그 한겨울 영하 막 10몇도 이런 한겨울에도 아니 무슨 배짱으로 이 저 머플러를 안 한대요. 그거 하면 따뜻하고 좋은데 목을 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해보면 좋은데. 강정랑 씨가 백디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악갱이 첫 예방접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고양이란 얘기인가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지내보자. 호구야. 호구는 애기 고양이 이름이군요. 호구. 구이오이님 백디 방금 점심 먹고 바닥에 흘린 부스러기를 열심히 닦고 있으니까 누워있던 7살 딸이 쓱 보더니 엄마는 개미고 난 배짱이네 이러는 거예요. 적절한 비위에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딸도 지금 같이 먹은 거죠? 예, 일어나라고 하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7살 아이들이 뭔 얘기야 그게. 내가 진짜 소대? 그럴 거예요. 4082님이 백천님 우리 남편은 주구장창 비빔국수예요. 저는 퇴근해서 퇴직한 남편 한 달째 국수 삶아요. 이게 무슨 형벌이래요. 세상에. 퇴직하셨으면 물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본인이 좀 마실도 다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시고 꼭 배워보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그죠? 아 그렇게 해야지. 맨날 남 부인 기다렸다가 비빔국수 삶아줘. 그래서 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아 0995님이 백빈 오빠 밥만 있는데 뭐랑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요. 그 티백 같은 거 있잖아요. 녹차 티백. 그걸로 우려낸 다음에 물을 더 부어가지고 약간 녹색의 그 물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얼음을 풉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요. 거기다가 김치든 뭐 오이지든 먹으면 너무 꿀맛입니다. 시원하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바비 맥페린이라고요.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고 악기 없이 온몸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 가수죠. 박상인 씨하고 김순자 씨가 Don't worry, be happy를 청하셨죠.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웃음을 잃지 말라고.

바비 맥페린의 Don't Worry Be Happy에 이어진 Fool's Garden 독일 밴드입니다. 레몬 트리였어요. 너 기다리는데 혼자 방 안에 이렇게 앉아있거든. 근데 넌 오지 않고 내가 보는 건 노란 레몬나무 뿐이야 라는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Isolation, 고립이라는 얘기죠. 고립은 좋지 않아요 라는 가사도 나오고요. 이성호 씨, 이지은 씨, 김경희 씨, 1253님이 레몬트리 청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민슐랭님은 어느 팝가수를 좋아하는지요? 오광래 씨가. PD하고 DJ, 물론 우리도 그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어떤 장르의 노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편음을 하지 않습니다. 네, 편식을 할지언정.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배달해야 되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하고 PD나 DJ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맞아떨어지면 행복하죠. 신선영 씨, 날씨는 너무 덥고 일은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백뮤직 없으면 이 여름 어찌 보낼 수 있을까요? 아유, 선영 씨, 어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네, 덥습니다. 오늘 뭐 생일 파티 이런 거 해준다 그래도 밖에 나오라 그러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릴 텐데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할수록 네, 반짝하고 생기 도는 일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주인공으로 제가 우쭈쭈 해드립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축하받으세요. 9988님, 백천오라버니 항상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여의도 노상 주차장 이표숙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셨네.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이표숙 씨는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 워낙 길이가 길어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노재옥 씨, 정말 자기관리 철저하게 잘하는 친구 황명선의 생일입니다. 언제나 예쁜 모습 보기 좋다 친구야 하셨어요. 8376님, 내 딸내미 조영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축하송은 백천 아저씨한테 부탁할게 하셨네요. 성이 조구, 이름이 영화죠. 아무튼 영화 씨로 불러드릴게요. 1570님, 오는 8월 9일 일요일은 제 아빠 76번째 생신이세요. 토요일 날 한식 뷔페 예약해놨어요. 아빠가 여러 가지 많이 드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빠 건강하시고 생일 축하드려요. 성함은 조규식님입니다. 아, 일요일 생일을 벌써 축하해 오셨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축송을 불러드리죠.

2328님이 런던 비치의 I've been thinking about you를 청하셨네요. 휴가지만 너무 더워서 어디 못 가고 집콕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차 끌고 맛집 다녀오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에어컨 틀고 백뮤직 삼매경이 저의 바캉스 하셨네요. 혼자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되죠. 네. 런던 비트 영국과 미국의 합작 그룹이죠. 자꾸 네 생각나 마음이 흔들려 널 사랑하나 봐.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네. 바나라라마 영국의 여성 그룹이죠. Love in the First Degree라는 노래. 런던 비트의 I've been thinking about you에 이어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사랑이라는 죄로 붙잡힌 것 같아요. Love in the First Degree. 1급 사랑죄라는 제목이 재밌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선곡 맛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물론 우선이고요. 또 사는 얘기도 있고요.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늘 만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가족을 많이 늘려주세요. 어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민실량 PD님의 기술 대단합니다. 김미정 씨. 아, 기술 들어갔나요? 그랬군요. 1961님, 백디 형님. 아, 무성한 숲속에 앉아 샘처럼 샘물처럼 쫑알쫑알 너무 귀여우세요. 건강하세요. 아, 제가 쫑알쫑알 되고 있는 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성영화 씨가 더울 때는 혼밥, 혼커. 혼자가 제일 좋아요. 무건수행, 귀만 활짝 열고. 혼술은 아니 되겠지요 하셨는데. 글쎄,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먹을 땐 좋은데. 그 찬 맥주 같은 거 한잔 하면 먹을 땐 좋은데 볼게 지면서 열이 좀 올라오니까 그때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김은 씨가 지난주에 강릉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는데 강릉이 진짜 오, 온도가 많이 낮더라고요. 진짜 강릉 가고 싶어요. 아, 강원도가 참 그 우리의 그러니까 허파 같은 네. 한반도의 허파 같은데 제주도도 물론 좋고요. 뭐 다 좋죠. 방송국보다는 어디든 다 좋겠죠. 김미진 씨가 사뮤엘 E. 라이트가 노래한 Under the Sea 청하셨어요. 김현아 씨도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하면서 같은 곡을 청하셨는데 사뮤엘 E. 라이트는 그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 출신의 가수 그 배우인데요. 송우이기도 하죠. 멋집니다. 그 인어공주에서 그 크랩 개 역했죠. 세바스찬 이름에 문다다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렀죠. 육지는 위험해. 바닷속은 음악과 친구들이 있는 즐거운 세상이야. 너 왜 자꾸 육지로 가려고 그래. 위험해. 이런 노래입니다. 아, 그 전에 한 곡 듣고 이 노래를 듣죠. 9698님 3298님이 청하신 토니 올란도 앤 더니 노래하는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울디 올드 옥트리 오래된 참나무에 리본을 매주세요라는 노래. 자, 이 노래 후에 사뮤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듣겠습니다.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아시죠? 이 목소리 중장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미국의 블루스 가수 제니스 조플린의 외침입니다. Cry Baby. 울어도 괜찮아. 네 아픔, 네 상처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함지원 씨가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처음으로 카메라 보는데 임백천 아저씨는 여전히 동안이시네요 하셨는데 지원 씨 덥지만 꼭 가까운 안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금요일은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 반말 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안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까지는 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가량 주춤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설악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짧게 정차되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정체,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은 대신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5776님께서요. 응디 목요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수박화채 만들어서 남편이랑 먹으면서 빛나는 트로트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국의 반짝이 분들 숟가락만 갖고 다 모이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요 수박화채 먹고 싶은 1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수박화채에 뭐 넣으셨어요? 혹시 딸기 우유 넣으셨나요? 탄산음료 넣으셨나요? 동그란 숟가락으로 수박 이렇게 팍팍팍 퍼가지고 많이 넣으셨죠? 팥빙수에 넣는 그 후르츠 칵테일도 넣으셨나요? 아니 제가 뭐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수박화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설레서요. 5776님 남편분이랑 수박화채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신명나게 즐겨주세요. 아셨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유미리의 꿀맛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지영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오프닝에서 5776님께서 와 수박 화채 먹고 있다고 숟가락만 갖고 다 모이세요. 수박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우리 숟가락 들고 다 모이면 이거 수박 몇 통은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맛있겠다 수박 화채. 수박 화채는 그 수박 통째로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수박 막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막 탄산음료도 넣고 아우 그 팥빙수에 넣는 후르츠도 막 넣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요구르트도 넣고 막 이런 거 막 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맛있는 거 아시죠? 김두래님께서 화채에 탄산수 넣어야죠. 그럼요 그럼요 넣어야죠 넣어야죠. 고태훈님께서 그 집 남편분 부럽네요. 해 드시면 되잖아요. 김은경님께서 오늘같이 무더운 날은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먹으면 꿀맛일 듯. 어? 수박화채에 아이스크림도 넣어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명아님께서 수박 같이 먹으러 저도 숟가락 들고 갈게요. 너무 더워요. 그니까요. 저 진짜 먹고 싶어요. 한지우님께서 더울 때는 진짜 시원한 수박 같이가 최고지요. 방학인 아이들이 방송 듣더니 빨리 우리도 만들자고 해서 지금 냉장고 문 열었어요. 냉장고에 수박이 있어서 부럽다. 네, 냉장고에 수박. 그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봤는데 그 반찬통 투명한 거에다가 이렇게 딱 네모난 거에다가 수박을 정말 마치 거기에 맞춤으로 나온 것처럼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완전 각지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어떤 주부님이 와 어떻게 이렇게 각지게 짜르 저렇게 보관해 놓으면 아까워서 못 먹겠다 너무 예뻐가지고 정갈하게 해가지고 넣어놓더라고요. 저 집 아이들은 참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고 자, 시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참여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0: 생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박현빈의 아 뜨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안상금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밭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쉬고 있어요. 일욕심 부리다가 큰일 생기면 고생이잖아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세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밭일은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엄마도 사진을 보내왔는데 밭에서 고추 땄다고 땡볕에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은 위험해서라도 안 나갔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냐고 엄청 잔소리했어요. 어지럽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푹 쉬셔야 되고요. 집에 계셔도 물 자주 챙겨 드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밖에 계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수분 섭취 꼭 하셔야 되고요. 휴식도 꼭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간의 안부도 계속 확인하면서요. 서로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윤태님께서 대전에서 택시 운전하는데요. 손님이 고생한다고 시원한 커피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에는 좋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시원한 커피 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진짜 손님들 계속 차 운전하셔야 되니까 잠시 차 세우고 커피 한잔하고 뭐 이러는 것도 좀 힘드셨을 텐데. 고윤아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어? 은가운 목소리? 이러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 차는 은비트로 주파수 고정입니다. 지금 시골 가는 트럭에서 듣고 있어요. 고추 선별 작업하러 끌려갑니다. 휴가가 맵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이 트럭에 은비트 주파수를 또 고정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추 지금 진짜 저희 엄마도 고추 따러 갔더라고요. 고추 딱 따가지고 이제 선별 작업해야 되는군요. 그 시기가 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운데 또 일하러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아버님이랑 같이 드시라고 아이스커피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진짜. 이동구님께서 오늘도 폭염에 지쳐가네요. 입맛이 없다 보니 물 말아서 풋고추랑 점심 먹고 미용실 가려고요. 머리 숱이라도 쳐내야지 이거 시원했다 싶어서요. 저도 얼마 전에 숱쳤어요. 이 숱은 쳐도 쳐도 끝이 없어요. 그죠? 머리라도 좀 가벼워야지. 아유, 더워가지고요. 진짜 요즘은 입맛도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러면, 아, 그냥 배나 채우지. 뭘 맛있는 걸 먹어. 진짜 물 말아서, 뭐, 오이지나, 풋고추나, 김치, 뭐, 이런 거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한창 뜨거운 시간인데 양산 쓰고요. 부채나 선풍기, 손풍기 있죠? 손 선풍기 이런 거 꼭 챙겨서 다녀오시고요. 이동구님, 이윤태님, 안상금님께도 아이스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안성훈의 인생은 알록달록,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성훈의 인생은 알록달록,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듣고 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보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덴마크 공주님께서 사연 듣다 보니 걱정이 돼서 사연 보냅니다. 제발 어르신들 낮에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우 이팔 청춘인 줄 알아. 마음은 이팔 청춘이지. 마음은 20대지만 진짜로 제발 몸 좀 생각하세요. 괜찮은데? 하고 너무 무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고윤아님께서 사연 읽어주시는 거 들었어요. 아빠 지금이야 하니 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행복 최대치이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생신이신데 생일 선물 받았네요. 아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날은 좀 쉬세요. 0278님께서 저는 할머니랑 엄마랑 저까지 3대가 너무 더워서 팥빙수 한 그릇 하고 왔어요. 다들 빙수도 한 그릇씩 하면서 더위 조심하세요. 솔직히 이 팥빙수 있잖아요.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팥이랑 얼음만 딱 들어간 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막 후르츠도 들어가고 무슨 뭐 종류별로 뭐 초콜릿도 들어가고 인절미 떡도 들어가고 막 다 넣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음에 그냥 그 무슨 자두맛 나는 거 뭐 이런 거 신 거 그런 거 이렇게 착 뿌려진 소스만 뿌려진 거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다 종류가 다른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옛날 팥빙수집이 있었거든요. 팥이랑 인절미만 딱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유빙수 너무 맛있었는데 그 가게가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 여름마다 가서 먹었는데 한 1년인가 2년 걸렸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아 너무 속상해요 그거. 옥정아님께서 가은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스파게티 만들어서 고등학생 아이랑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스파게티 좋아하죠. 그 집에서 해먹는 스파게티도 요즘은 너무 레시피가 잘 나와 있어서 맛있지 않아요? 김경자님께서 응디 저는 어제 낚시로 잡아온 우럭에 횟집에서 산 물에 육수 넣고 와 물에 만들어서 점심 해결했어요. 직접 잡아 해동해 놓은 갑 오징어랑 같이 싹싹 비벼가지고 채소 넣고 얌얌했지요. 속까지 시원해요.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제대로네요.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더운 날. 와 직접 잡아온 우럭에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거기다가 물에 육수 싹 넣어가지고 물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또 잡은 갑오징어. 저 아는 오빠가 낚시에 와서 저번에 갑오징어 잡았다고 보여주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사먹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아이고 직접 잡아서 다른 건가? 아, 똑같아. 그냥 느낌이야 뭐 이러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물에까지 만들어서 먹으면 야채 막 넣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다. 그쵸? 너무너무 든든하게 잘 드셨네요. 여름 메뉴로 딱이네요. 자 노래 듣고 왔어. 반자의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죠. 김연자의 밤열차.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와 우리 아내는 1996년 6월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올해 6월에 결혼 30년을 맞았지. 내가 큰맘 먹고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상금을 털어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고, 그리고 집사람에게 현금으로 용돈도 줬어. 잘했다고? 멋지다고? 그치? 그래 맞아, 나도 잘했다고 생각해. 아 근데 그럼 나는 나도 선물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0: 여보, 누가 왔는데?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괜찮아요. 택배 온 걸 거예요. 그냥 현관문 앞에 두고 가실 거예요.
0: 아, 그래? 근데 당신이 택배 시킨 거야? 뭔데? 뭐 시켰어? 혹시 비밀이야? 내가 보면 안 되나?
1: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오이 좀 무쳐먹고 싶어서 택배로 절인 오이 좀 주문했어요. 당신이 보고 직접 꺼내서 정리까지 해주면 너무 좋은데 도와줄래요?
0: 아, 난 또 뭐 특별한 거 산 줄 알았지. 알았어. 응, 내가 도와줄게.
1: 어, 고마워요. 그럼 나는 홈쇼핑 좀 마저 볼게요.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혹시 진짜 오늘 장만하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0: 뭔데? 뭘 팔리길래 그래? 너무 좋으면 하나 살까?
1: 아니 참, 여자 속옷 파는 거예요. 왜요? 나 선물 하나 더 사주려고요? 됐어요, 나 속옷 많아요. 그냥 세일한다길래 이렇게 보는 거지.
0: 아, 난 또 뭐 남성 제품 파는 줄 알고 그랬지. 요즘은 뭐 홈쇼핑에서도 거기 남성 제품 이런 거 많이 팔던데 오늘은 안 파나? 뭐 나는 뭐 어? 당신이 사주면은 난 고맙게 쓰지. 어. 아니 그나저나 여보, 이거 절인 오이 어디다 둘까?
1: 아, 식탁 위에 두면은 내가 정리할게요. 고마워요.
0: 왜 나는 선물을 안 주는 거지? 두 달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 결혼 30년 기념 선물인데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건가? 내가 너무 다 괜찮다고만 했나? 자기야, 남자도 선물 좋아하거든. 우리 아내는 왜 나한테 선물을 안 해주는 걸까? 그냥 솔직히 선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성리의 오늘 이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5335님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오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결혼기념일이에요. 30년 됐어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지금까지 모아온 꽁꽁 숨겨온 비상금을 다 털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현금으로 용돈도 줬어요. 이 정도면 너무너무 뭐 훌륭한 아주 여자분들이 너무나 다들 부러워할 만한 니네 남편 최고다 와 진짜로 막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의 결혼기념일을 보냈어요. 근데 남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왜 기념일이나 이럴 때 왜 여자들이 받는 게 조금 이렇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서로 주고받아야죠. 남편이 그 정도 해줬으면 아니 뭐 혹시나 난 괜찮아라고 했더라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래도 자기 필요한 거 내가 사줄게 라고 이런 말이라도 말이라도 김은경님께서 30년 결혼 기념 여행 용돈 모은 남의 편 최고 대단해요. 남의 편 뭔가 기대하는 내 편 오고 가는 정인데 아내가 매정하네. 그니까요. 아내분 좀 매정하네. 왜 말이 아니면 까먹으셨나? 아니 그럴 리는 없고 아니면 받는 게 너무 벅차가지고 내가 줄 생각을 못한 건가? 남편분 선물은요. 김정희님께서 소심하면서도 착한 남편이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괜히 그 선물 사달라는 말이 좀 내가 괜히 준 거를 생색내게 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줬는데 너는 안 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까봐. 왜냐면 뭐 그런 걸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나도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좋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도 막상 내가 만약에 엄청 크게 서프라이즈 막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 줬는데 막상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 거 보면은 아 하긴 나는 왜 안 줘? 라고 하겠다. 내 거는 막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막 나는 줬는데 너는 왜 안 줘? 막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겠죠. 이인희님께서 남자도 선물 좋아하죠. 남녀노소 불구하고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선물 좋아하죠.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조은주님께서 직접 왜 나 안 줘? 하면서 애교 떨어보셔요. 아니 애교를 떨면서 받아내야 되나? 그쵸? 줘야지. 3735님께서 선물 받고 싶으시면 말을 해보세요. 남편분도 아내분이 말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네. 그 좀 아니면은 다음에 아 이게 만약에 물건을 줬어요. 만약에 뭐 티셔츠나 모자 뭐 이런 걸 줬어. 그러면은 그걸 쓸 때마다 잘 어울린다. 다음 결혼기념일 때는 나도 그런 예쁜 거 하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듯이 말하면 좋은데 이건 돈이라서 뭐 돈을 볼 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차은옥님께서 솔직하게 선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약간 내가 만약에 사연자님 입장이라면 이거 말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났고 괜히 뭐 이제 와서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기대를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어. 다음 결혼기념일 때 나는 이거 준비했어. 나도 자기 거 기대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조금 언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생각하겠죠. 나도 하나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토론토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죠. 이소나의 정 그리고 솔지의 미운 사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제로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오두시 좋아 반짝이들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비트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2499님께서요 사랑의 여왕

홍지윤님 오시네요. 정다운 맛깔스러운 흥을 더해가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들어주실 거죠?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해서 홍지윤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성유빈의 머리 어깨 무릎 발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퇴계원 진입로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3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이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서랑 나들목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9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군자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구간 사고 여파로 4km 주춤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이안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김용빈의 금수저입니다. 짜잔, 저는 스튜디오 콩으로 이동했어요. 잠시 광고 듣고 왔어. 반자분들 너무 기다리시네요. 예, 이쁜 지훈이 형 보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홍지훈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오늘 모신 이분은요, 조명을 사랑하는 그녀입니다. 빛나는 트로트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명을 거의 끌어안고 방송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조명을 가져와도 그녀의 자체 발광, 본투비 아우라, 기품을 이길 수는 없죠. 영원한 트롯바비, 그리고 현역광 3의 우승자 1위 1위 1위 홍지윤 씨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우리 반짝이분들 안 잊었죠?
1: 네, 네
0: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반짝이분들 지윤입니다.
0: 아유, 오시고 오시고.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지윤씨가 스페셜 DJ로 나흘간 네, 함께 주셨었는데 맞아요.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1: 1년이 지났군요.
0: 그 사이에 네. 저는 애도 낳고
1: 그러니까
0: 애기 백일상도 차르고 뭐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지윤씨는 더 예뻐졌네요. 부러워요.
1: 살이 조금 빠졌어.
0: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힘들지.
1: 이게 그 경연 다이어트라고.
0: 맞아 맞아. 네. 우리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지던 그 살이 경연을 하면은 쪽쪽 빠지게 맞아요. 되어 있다. 네. 참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정순아님께서 우와 홍지윤이다 기다렸어요 지윤님. 강은수님께서 홍지윤 씨 더운 날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노희철님께서 오직 한 사람 트롯바비 지윤님만 바라보며 6년째 응원 중입니다. 기쁨 주고 행복 주는 지윤님 감사하고 사랑하지윤. 그리고 김태우님께서 홍지윤이 은간 라디오에 왔지윤 반갑지윤. 이제 오늘 다 말한 거 다 지윤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자 사실 홍지윤 씨는 트롯계에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핫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강 3에서 1회 1위! 1위! 1위를 차지했어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해요. 다시 한 번!
1: 감사합니다.
0: 이 축하는 솔직히 한 1, 2년 동안 이어져야 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전과 후

0: 게 홍준 씨가 느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1: 아 전과 후. 네. 근데 제가 사실 전에 저희 미스트롯 때 네. 2등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때 굉장히 막 2등에서 너무 안타까웠다.

0: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와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지만 무대 연출 전 진짜 무대들 보면서 아 진짜 지훈이답다. 왜냐면 지훈 씨가 실제로 무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무대 그 연출에 사비를 썼다고요. 네,
1: 왜냐면 다 공평하게 이제 거기에서 준비해 주는 건
0: 맞아요.
1: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무대들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0: 맞아요.
1: 뭔가 액티비티하고 좀. 네네. 그래서 좀 의상도 그렇고 좀 사비를 써서 했습니다.
0: 그 배가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1: 네.
0: 그것도
1: 네. 아, 네. 그 아, 그쵸.
0: 그것도 사비예요?
1: 네. 그 다. 근데 사실 거의 사비예요.
0: 아, 그, 근데 의상도 정말 디테일하게, 뱃놀이 하면은 막 이렇게 띠까지 막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것도 다?
1: 네네. 왜냐면,
0: 사비.
1: 그거는 다 이제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0: 와,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그거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홍지훈의 아이디어다. 저것도 분명히 홍지훈의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비도 사비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훈 씨 현역강 3의 우승 상금.
1: 아~
0: 저는 기부.
1: 감사합니다.
0: 이런 거 뿔뿔뿔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전액 기부예요. 그럼 뭐 무슨 조금 기부, 뭐 반 기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전액 기부예요. 와, 아니 솔직히 나 같으면 좀 어려운 선택이에요. 아무래도.
1: 왜냐면 저도 막 여유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기부한 게 아니었기
0: 맞아요.
1: 때문에 근데 그냥 솔직히 젊잖아요.
0: 와 진짜 멋있다.
1: 아직 돈 벌 날이 많습니다.
0: 좋겠다.
1: 왜? 젊잖아요.
0: 아 젊죠. 저도 젊은데 지훈 씨 이제 올해 몇이죠?
1: 32.
0: 와 진짜 부럽다. 예전에 제가 32살 때 저기 언니들이 아우 젊어서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32이면 막 이랬는데 지금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32 너무 좋겠다.
1: 알겠다 그 마음을.
0: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언니분들이 저한테 또 그러시죠. 아유 40살 부럽다 이러시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 또 느끼겠죠? 40살이 젊었다는 거를.
1: 아 그치.
0: 열심히 삽시다.
1: 네,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열심히 살아야죠. 다 전에 기부했는데 이제 진짜 열심히 벌어야지.
1: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이정숙님께서 기부천사 지은씨, 김명아님께서 상금을 기부했다죠. 대단하십니다. 이희숙님께서 마음까지 예쁜 지은님이네요. 원래 얼굴 예쁜 사람이 진짜 마음씨도 예뻐요. 넘어갈게요.
1: 그래서 마음씨가 예쁘시구나.
0: 아니야 이 말하지 마세요. 진짜 그 말할 줄 알았어. 자. 이 코너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30초 셀프 뭐 한 적 있나요?
1: 아 없어요.
0: 어 그래요? 오, 처음이구나. 그럼 외치고 시작합니다. 30초 셀프 홍보 타임. 자 30초 동안 내 소개 내 자랑 내 홍보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말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을게요.
1: 이렇게 시간 재면 못해요.
0: 아 그래요?
1: 부담감 느껴서.
0: 근데 인사만 한 15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시작합니다. 30초 주세요.
1: 네, 저는 가수 홍지은이고요. 1995년 3월 3일생 A형. 아, 그리고 MBTI는요, ESTJ입니다. 누구보다, 무대에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역가왕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그 우승 특전곡으로 선원도 선생님께, 노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무조건 OK라는, 그런, 신곡을 받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도 있으면서 너무나 쉽고, 좋은 에너지를 내게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마지막에 뭐예요?
1: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랩한 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주 알차게 잘 들었어요.
1: 예. A형이세요? A형이에요.
0: 전 몰랐죠.
1: 그래요?
0: 네.
1: A형이에요.
0: 근데 하긴 혈액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하다. 네.
1: 은근 소심하답니다.
0: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네. A형이, 아니, 저희 딸이 A형이거든요. 그 A형이 약간 그 팩트 폭격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딸한테 많이 지적당하게. 7748님께서 이런 거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니까요.
1: 감사합니다.
0: 아, MBTI가 ESTJ.
1: TJ. 바뀌었어요.
0: 원래는 뭐였는데요?
1: ESFP.
0: ESFP여서. F에서 T로 바뀌었어요?
1: 네. 이 사회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0: 저도. 저는 옛날에도 감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바뀌긴. 근데 P에서 J. 이 즉흥형에서 계획형으로 바뀌긴 좀 힘든데.
1: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대로 이거를 뭔가 이렇게 플랜을 짜서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아깝죠. 아깝더라고요.
0: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도 뭐 진짜

0: 워낙 막 그랬는데
1: 완전 자유로잖아요.
0: 네. 근데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ESTJ이다. ESTJ가 뭐냐면 E는 외향적인,
1: 외향적인.
0: 굉장히 밝고 S는
1: 현실적인
0: 현실적이고 네. T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J도
1: 계획적이고
0: 그런 스타일에
1: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정없어 보인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 근데 누구보다 또 정이 많기 때문에 전에 기부! 라는 걸 또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 자 그리고 서른도 선배님께 작사 작곡해 주신 노래를 받았어요. 무조건 오케이. 어떤 곡입니까?
1: 아, 말 그대로 네. 무조건 오케이. 그대와 함께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다. 아. 그대가 하자고 오케이. 난 무조건 오케이다. 아.
0: 근데 약간 지윤 씨 일할 때도 오케이잖아요.
1: 아, 그치. 오케이죠. 오케이긴 한데.
0: 약간 일할 때 네, 네. 누가 작가님이 조금 무례한 거 지윤 씨 이거 좀 해주십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하게 하게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1: 그랬는데 요즘에는 살짝
0: 고민을 좀 해요?
1: 고민을 조금 해요.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네. 하지만 근데 웬만하면
0: 바뀌었네, 진짜?
1: 웬만하면은 다
0: 그쵸 그쵸. 워낙 또 뭐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딱 맞는 곡을 선우도 선배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 네.
0: 무조건 오케이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네. 라이브 한 곡 어떤 곡으로 첫 곡을 열 겁니까?
1: 아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여기 가은 씨의 이 라디오 왔잖아요. 그래서
0: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지훈 씨는.
1: 제가 왔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와지은 준비했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첫 라이브를 제가 또 들었었거든요. 예.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지분들 라이브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주제는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오케이인데요. 다른 건 거절하기도 하고 싫다고 의사표현하는데 이것만큼은 무조건 오케이를 외칩니다 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밥 사준다는 얘기에는 무조건 오케이. 소개팅 할래? 이런 얘기는 바빠도 무조건 오케이. 이런 사연들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1인 컵빙수 쿠폰 시원하게 드립니다. 자 사연 기다리면서 홍지윤 씨의 노래 왔지요 왔지요 왔지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0: 정준의 왓지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정순아님께서 왓지윤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세요. 윤세윤님께서 노래가 활기차구다. 이강희님께서 역시 홍지윤 뿐이네. 라이브 멋져 부르라. 설점식님께서 노래도 외모만큼 야무지게 잘한다. 맞아. 야무지게 잘했어요. 김명아님께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해요. 지윤님 노래 부르실 때 가사가 생각 안 난 적이 있으신가요?
1: 너무 많아요.
0: 이거는 가수들한테 숙명이에요.
1: 네, 너무 많아요.
0: 그리고 어떻게 해요?
1: 살짝 그리고 제가 가끔씩 정신이 사나울 때가 있어요.
0: 사나워.
1: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백지, 시야에 백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도 보였다가 저기 TV도 보였다가 우리 팬분들도 보였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가사도 같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0: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1: 그냥 얼버무려요.
0: 저 같은 경우는 막 다른 가사로 만들어서 지어서 불러가지고
1: 너무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부르면
0: 맞아.
1: 너무 말이 안 되는 가사를
0: 너무 말이 안 돼서
1: 네.
0: 자, 아니 노래를 부르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친이가 맞지 하고 신나겠는데 오늘은 좀 신나게 이런 게 생겼어요. 원래 맞아요. 이렇게 불렀나? 아니죠?
1: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살짝 흥이 난다. 그러면 좀 올리자.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주 신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홍지윤 씨에게 궁금한 질문을 빠르게 물어보고 최대한 많은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외쳐볼게요. 바쁘다 바빠 100초 인터뷰.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00초예요. 그동안 질문과 답변을 한번 소화를 잘 해봅시다. 네. 이거 100개가 아니라 100초니까 30개거든요. 이 질문 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 못할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100초 주세요.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1: 벌써 일어났네.
0: 한국 나이로 하면 32, 만 나이로 하면 31. 20대와 다른 점은?
1: 체력.
0: 힘들 때 챙겨 먹는 보양식은?
1: 고기.
0: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1: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할 수 없어요.
0: 내 인생의 최근 흑역사는?
1: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0: 부모님 또는 여동생이랑 마지막으로 얼굴 본 건 언제?
1: 어제요.
0: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나요?
1: 네, 하와이 갔다 왔습니다.
0: 최근에 알게 된 나의 새로운 장점은?
1: 잘 까먹는다.
0: 최근에 발견한 나의 새로운 단점은?
1: 그것 또한 잘 까먹는다.
0: 요즘 구입한 물건은?
1: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0: 요즘 제일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1: 스태프분들?
0: 내가 진짜 허당이구나 느끼는 순간은?
1: 이것도 너무 많아요.
0: 최근에 잃어버린 물건은?
1: 뭐를 잃어버렸지 내가?
0: 요즘 말벌은?
1: 뭐지?
0: 차에 이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차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스케줄 차에
1: 물.
0: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해주는 사람은?
1: 많아요.
0: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1: 지금은 살짝 받네요.
0: 스트레스 해소법은?
1: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하루에 셀카를 몇 장이나 찍나요?
1: 안 찍습니다.
0: 다시 태어난다면 홍진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1: 아니요.
0: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 윤장지구대 팬분들과 티키타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1: 늘 잘 됩니다.
0: 이 순간 윤장지구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 사랑합니다.
0: 하루 24시간 중 오래 머무는 공간은?
1: 집.
0: 내가 가장 예뻤던 홍지연의 리즈 시절은?
1: 미스트로 때.
0: 결혼하고 싶은 나이는?
1: 35.
0: 나의 이상형은?
1: 잘생기고 마음이 크신 분.
0: 은가은의 딸 서은이를 보면 드는 생각은?
1: 나는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라서 언제 키우나.
0: 질문이 이상하네요. 갑자기 우리 서은이가 왜 나오지? 어찌됐건 대박이에요. 저 이렇게까지 많이 한 사람 처음 2개 남았어. 다 했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겠네. 지나가게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1: 제가 요즘에 네. 원래 진짜 좀 늦게 일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눈이 떠져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시겠지? 그러면 한 6시, 7시요.
0: 왜 그러지 말아요? 나이가 들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그날 때부터 33살 때부터

0: 7시, 8시 반 되면 눈이 떠졌어.
1: 아, 그런 거예요?
0: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쭉 그래요.
1: 저는
0: 아무리 늦잠 잘 래도 안 자죠.
1: 네. 아, 저는 시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이제
0: 아니에요. 아. 계속 그럴 거예요.
1: 그렇구나.
0: 늦잠을 못 자요. 아, 자고 싶어도.
1: 그렇구나.
0: 차라리 낮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가장 최근에 웃었던 순간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 너무 많이 웃었어요.
0: 하긴 뭐 잘 웃으시니까. 근데 또 최근에 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오셨다고.
1: 아, 근데 뭐 그때도 많이 웃었지만 일할 때 저희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배꼽이 떨어져요 그냥. 배꼽이 뚝하고 떨어져요 그냥 너무 웃겨서.
0: 홍지윤 씨 스타일리스트가 저희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웃기기로. 옷도 정말 잘 입히지만 정말 재밌으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같이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지윤 씨랑 같이 이제 와서 저는 옆에 그냥 근처에만 있어도 그 소리 때문에 웃겨가지고 안 끼어들 수가 없어.
1: 맞아요.
0: 자, 최근에 알게 된 나의 새로운 장점은 잘 까먹는다. 근데 새로운 단점도 잘 까먹는다.
1: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잘 까먹는 건 단점인데 또 나쁜 걸 또 잘 까먹는 거는 또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0: 아, 그쵸. 네. 단순하다. 네. 근데 지은 씨 옛날부터 좀 단순하긴 했어요.
1: 단순하다.
0: 잘 까먹고. 이건 좋네요. 나쁜 것도 잘 까먹고. 근데 좋은 건 좀 덜 까먹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뭐 까먹고 잘 까먹고.
1: 맞아요.
0: 네. 요즘 새로 구입한 물건은 당연히 신발입니다.
1: 네.
0: 저는 뭐 안 봐도 알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특이한 스타일에.
1: 오, 맞아요. 오늘도.
0: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특이한 신발을. 녹색인데요. 네. 아, 연두색인가?
1: 연두색인데.
0: 네. 약간 옛날에 그 알라딘에서 주인공이 신을 법한.
1: 맞습니다. 네.
0: 특이한 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1: 맞아요.
0: 이것도 일본에서 사셨어요.
1: 아, 그럼요.
0: 진짜 일본에는 이쁜 게 많아요.
1: 맞아요.
0: 최근에 뭐 잃어버렸어요? 뭘 기억이 안 나요?
1: 많아요. 저는 항상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0: 물건 같은 것도요?
1: 네.
0: 어머.
1: 사실 근데 저는 절대 우산을.
0: 네.
1: 뭐 제대로 챙겨 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네.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우산이 항상 들고 나가면은
0: 잃어버려요?
1: 손에 없어요. 자꾸 집에 오면.
0: 그것도 예쁠 거 아니야. 우산도.
1: 그래서 옛날에 정말 우산 예쁜 거 잘 이제 찾아보고 구매했거든요. 이제 비닐 우산 아니면 안 사요.
0: 이게 최대한 저렴한 거.
1: 네네네.
0: 아, 지윤 씨 근처에 따라다녀야겠다.
1: 왜요?
0: 뭐 잘 잃어버린다. 다 예쁘니까. 아. 예쁜 거거든요 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이거 여행 가는 거?
1: 저는
0: 근데 스트레스를 잘 안 받지 않아요?
1: 받죠.
0: 그래요?
1: 받죠. 받는데 그것도 뭐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0: 어떨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1: 아무래도 이제 뭔가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풀렸을 때.
0: 뭐야 제이야 뭐야. 제이인 척하네
1: 지금
0: 진짜.
1: 완전 제이 같았어. 완전 지금 커리어몬 같지 않았어요?
0: 진짜 계획한 대로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1: 네.
0: 진짜 제이네. 진짜 계획형이네. 바뀌었네.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나이를 35이라고 했어요.
1: 저는 사실 정말 서원이처럼 예쁜 딸을 낳고 싶어요.
0: 진짜요?
1: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을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0: 맞아. 제가 방송 직전에 야 너 애 낳을 거면 빨리 낳아. 뼈 삭실 다 쓰신다 그랬거든.
1: 근데 뭐 결혼을 혼자 합니까? 뭐. 그래서 일단 그냥 저의 소망이에요. 소망.
0: 소망. 그러면 이상형은요?
1: 마음이 넓으신 분. 그릇이 크신 분.
0: 그때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저는 마음도 잘생기고 얼굴도 잘생긴 분을 좋아해요.
1: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
0: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잘생기고. 얼마 전에 김태현 양이랑 빈예서 양이랑 이수연 양 왔는데 그 다 통일이 됐어요. 이상형이 박보검 씨래요. 어떻게 지윤 씨는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어떤 스타일?
1: 저는 원래 강하늘 선배님 쭉 얘기했었는데
0: 맞아, 맞아.
1: 요즘에 한 분 더 추가됐어요.
0: 누구야?
1: 유승우 선배님.
0: 유승우? 드라마에 나온
1: 옛날에 아역 했던
0: 아~
1: 그 분이잖아요.
0: 약간 이슬 도톰하고 눈 이렇게 약간 찢어지신 분.
1: 너무
0: 엄청 잘생기신
1: 약간
0: 분.
1: 그 바른 청년 같은 그런. 너무 좋다.
0: 진짜 바른 분을 좋아해요. 약간 지윤 씨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남자친구 없으시니까 혹시나 35쯤에 장가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야, 3365님께서 대답.

0: 마다 빵빵 터지네요. 라고 하셨고 정인식님께서 우리 아내와 닮았네요. 어제 싸운 거 자고 나면 싹 까먹어.
1: 너무 좋은 분이랑 결혼하셨다.
0: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장점이다. 진짜. 근데 싸운 거는 기억하실 거잖아요.
1: 뭐 기억하지만 뭐 다른 걸로도 덮으면은 또 또
0: 금방 또 풀리고. 네. 맞아요. 단순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풀리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 라이브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0: 현역강 3 우승 특전곡 서른도 선배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노래를 선물 받았어요.
1: 네.
0: 무조건 오케이. 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반제이분들 계속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오케이란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지윤씨의 라이브 무조건 오케이 바로 청해드릴게요.

0: 씨의 무조건 오케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김명원님께서 지우님이랑 찰떡궁합 노래 대박. 그러니까요. 진짜 찰떡이다. 유미수님께서 여름에 딱인 노래인데요. 흥겹고 시원해요. 7411님께서 홍지훈 신곡은 무조건 오케이. 이 노래 챌린지 없나요? 응들 함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이 노래 챌린지 있어요?
1: 있습니다.
0: 그럼 끝나고 어떻게 네.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1: 당연하죠. 안 그래도 준비했어요.
0: 아 그래요? 쉽나요?
1: 너무 제가 할 수 있으면

0: 쉽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요즘 제가 뼈가 좀 성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동작을 잘 못하겠다.
0: 너무 쉬워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쉬워요.
1: 그렇다면 도전해보겠습니다. 유국희님께서 귀여워 홍지은 언제나 오케이.
2: 감사합니다.
1: 자 무조건 오케이 라이브로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무조건 오케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0: 네.
1: 해물파전님께서 전 출장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좋아하는 대리님이 거래처에 같이 출장 가자고 하면 만사 대쳐놓고 오케이해요.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설레요. 아!
0: 아! 그런 의미로.
1: 아, 그런 의미로. 아, 대리님이 좋아하는 대리님이 같이 가자고. 근데 그분도 약간 같이 가자고 이분한테 말씀하신 게 약간 서로 이제 조금 마음이 있는 건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0: 그렇죠.
1: 그렇죠. 아니면 딴 사람한테 부탁해도 될 거를.
0: 그러니까요.
1: 같이 가자고 하는 거면 약간의
0: 빈도가
1: 느끼거든.
0: 빈도가 잦으면.
1: 네. 네. 맞죠, 맞죠. 분명히 느낄 건데 좋아하는
0: 맞아요.
1: 마음은.
0: 맞아요. 네.
1: 장윤나님께서요.
0: 네. 단짝 친구가 바다 갈래? 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 요즘은 강릉 묵호에 푹 빠져서 다섯 번째 갔어요. 너무 더워서 주춤하고 있는데 묵호 바다는 생각만 해도 설레요.
1: 오, 묵호 바다 가봤어요?
0: 저 진짜 묵호 너무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묵호에 그 만물상 아저씨인가?
1: 네.
0: 너무 웃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너무 만나고 싶어요.
1: 난 처음 들어봐.
0: 약간
1: 강릉
0: 뭐 마우스 까리까리까리까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1: 아.
0: 네 감사합니다 꺼이꺼이꺼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묵호에.
1: 그래요?
0: 너무 가보고 싶어요 거기.
1: 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거기 만물상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0: 네네.
1: 그분 보러 가시는 건가? 윤나님도? 레오네이드님께서요. 저는 누가 노래방 갈래?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노래방 가면 두 분은 본인 노래 부르시나요? 애창곡은 뭐예요? 우리 뭐 무조건 부르죠 우리 노래를.
0: 맞아요.
1: 그죠?
0: 그럼요.
1: 네. 일단 첫 번째로 부르죠. 네.
0: 분냄부터 깔고 가는 거예요.
1: 그리고 지윤 씨는 노래방 가면 그냥 그 안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어. 일단 배부터 띄우고 안 앉아 있습니다. 엄청 신나게 잘 놀아요. 노희철님께서요.
0: 네. 지윤님이 출연한 방송 본방 사수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1: 이거는 뭐
0: 감사합니다.
1: 무조건이죠.
0: 감사해요.
1: 네.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긴 할 건데.
0: 네.
1: 그거 그 조금 있으면 들어가자 프로그램 공개되잖아요.
0: 네네네.
1: 네, 네. 그것도 무조건 오케이 보셔야 됩니다.
0: 보셔야죠. 보셔야죠.
1: 네네네. 김경태님께서요. 내가 한가?
0: 네.
1: 아내가 용돈을 올려준다면서 집안일 부탁하면 무조건 오케이.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더라도 용돈만 오를 수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 거 좀 적응 안 되시죠?
0: 네.
1: 이런 세상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네. 장인아님께서요.
0: 네. 여름 보양식은 무조건 삼계탕 오케이. 누가 물어보기만 해도 당장 오케이 하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없네요.
1: 진짜 우리 눈이라고 여름철에 무조건 삼계탕 땀 뻘뻘 흘리면서 한 번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0: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 여름철에 삼계탕을?
0: 네.
1: 삼계탕을 아니면 여름철에
0: 여름철에 삼계탕.
1: 여름철에 계곡 가가지고 그 먹는 삼계탕이 진짜 맛있는데.
0: 너무 가고 싶다.
1: 저기 우이동에 많아요.
0: 우이동이 어디예요?
1: 우이동 저쪽 위쪽에 있어요. 북한산 근처에. 거기에 계곡이 싹 흐르거든요. 거기에 쫙 있어요. 삼계탕집, 백숙집. 또 한번 데리고 가야겠네. 김은실님께서요.
0: 네. 아들이 카페 가자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근데 같이 가본 적 없어요. 언젠가는 가겠지요.
1: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커서 여자친구랑만 가보지 엄마들은 잘 안 간대요. 우리 딸들은 왜 엄마랑 커피숍 가고 이러는데
0: 맞아.
1: 아들들은 아무래도
0: 맞아.
1: 진짜 전국의 아들들 이 방송 들으시면요 엄마랑 카페 좀 가고 데이트 좀 하세요. 진짜 내가 속이 상해요.
0: 진짜.
1: 자 9784님께서요. 아 나지? 네. 저는 국수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국수 좋아하는 국순이라서 잔치국수, 비빔국수, 콩국수 뭐 다 좋아해요.
0: 오.
1: 국수 먹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가요. 국수를 좋아해요. 면 종류 좋아하세요 지윤씨는?
0: 저도 좋아해요.
1: 네, 저는 음식 뭐 좋아하세요?
0: 고기요.
1: 아 맞다. 그 까먹고 있었네. 지윤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굽는 여자예요.
0: 아침 그렇게 또 시작을 해야 든든하거든요.
1: 제가 그래서 지윤 씨의 식습관을 되게 놀랬는데 안채 아침부터 고기 먹으면 되게 놀랬는데 저희 신랑이 아침부터 삼겹살을 굽더라고요.
0: 그런 파가 있어요.
1: 고기 파가 너무 신기해. 나 지윤이 이거 처음 봐.

0: 강영진님께서
1: 네,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면 무조건 오케이.
2: 이거는 뭐
1: 사랑이죠.
2: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인희님께서 부모님께서 여행 가고 싶다 지갑이 비었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간식 사들고 달려가서 용돈 드리고 온답니다.
1: 오, 오. 효녀시다 진짜.
2: 대박이다.
1: 진짜
2: 근데 돈 받아야 돼. 부모님께서 나 지갑이 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하신데 저희 엄마도 좀 제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이런 편이 나은 것 같아요.
2: 그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 맞아.
2: 아유 용돈 좀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가 이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이게 계속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1: 맞아요.
2: 김환진님께서요. 네.
1: 예쁜 딸이 아빠 용돈 하고 애교 부리면 무조건 오케이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2: 맞아. 혹시 뭐
1: 저는 이제 안 먹힙니다.
2: 아, 아빠한테 네. 용돈을 받을 일이 있어요?
1: 없어요.
2: 없기도 하고.
1: 근데 안 먹혀요.
2: 네, 원래는 이제. 원래는 조금
1: 달라가면은 그래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주시더라고요.
2: 너 네가 벌었어 이렇게.
1: 에, 에, 에, 에, 에. 아 근데 뭐 이제 30이 지났으니까.
2: 아 그렇죠. 30 난 30 넘어서 받아서 온 것 같은데. 아 아빠들은 뭐 무조건입니다. 권호랑님께서요. 저는 캠핑장 가자고 하면 오케이입니다. 풀멍하면서 밤하늘에 별을 세는 거 행복해요.
1: 좋겠다.
2: 그 막 이렇게 어디 캠핑 같은 거 가본 적 있으세요?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그쵸?
1: 네.
2: 캠핑 가서 그 거기 누워가지고 밤하늘 별 보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1: 없는 것 같아요.
2: 이거 진짜 좋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진짜 캠핑을 많이 해본 사람이랑
1: 같이
2: 능숙한,
1: 가야 되죠.
2: 능숙한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좋대 우리 가보자 이랬고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면 진짜
1: 싸움만 나.
2: 네. 고생고생하고 와요. 안 그래도 캠핑 가면 고생인데 더 고생하고 오니까. 3369님께서 두 분이 무조건 오케이인 건 뭔가요?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요.
1: 무조건 오케이.
2: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 뭐예요?
1: 전 일단 누가 고기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2: 아 그거는 무조건 오케이지. 그리고 같이 여행 가자 그래도 무조건 오케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저는 바뀌었죠 이제는. 서원이 우리 딸이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저는 이제는 우리 신랑도요. 혹시나 듣고 있을 거 없어. 무조건 이제 우리 가족 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 이렇게 바뀔 줄이야.
2: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1: 네.
2: 그리고 또 제가 솔로 때 화려한 솔로 때 우리 지우 씨가 저를 아시고 있는 네, 만큼 정말.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1: 네. 저도 어떻게 변할까 정말 궁금하네요.
2: 저는 지은 씨는 무조건 최고의 현모양처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예, 또 약간 헌신적인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족한테 잘할 겁니다. 뭐 그날이 오면은
1: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언젠간 오겠죠.
2: 35대 결혼 목표. 저 이도진 씨인가?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왔는데 아직도 솔로서 아직도 결혼 안 하셨는데.
1: 근데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2: 그래도 일단 우리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노래 좀 하다가.
1: 아, 그럼요. 그럼요. 네.
2: 자, 지금 사연 소개해 주신 분께는 추첨 통해서 1인 컵빙수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거 네. 아까 노래방에서 첫 번째로 이 노래 깔고 간다고 하셨는데
1: 예, 그렇습니다. 예,
2: 무슨 분내음? 노래죠?
1: 분내음.
2: 예. 분내음 띄워드릴게요. 자, 진짜 저도 이 노래 저희 반제분들 아시죠? 이 노래 저희 은비트에서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다 외울 정도인데 홍진 씨는 정말 매일 봐도 좋고요. 오랜만에 봐도 진짜 어색하지 않은 친구거든요. 우리 반제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늘 잘 되기를 응원하는 친구니까요. 우리 반제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자, 홍진 씨의 노래 분내음 라이브로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이수진 씨의 붓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아, 진짜.
1: 아니, 아까 응. 여기 이마에 응. 무슨 응. 벌레가 있었나 봐요.
0: 벌레?
1: 예, 네, 깜짝 놀라 가지고 여기에 뭔가 움직여 가지고 가사를 틀렸어.
0: 아, 그... 아니, 어쩐지 어떤 분이 응. 지은 씨 가사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분 분명히 팬이야.
1: 네, 여기 무슨 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0: 어머 파리 있나 보다. 파리 있어요?
1: 그쵸.
0: 아, 지금 파리 있나 보다.
1: 그쵸.
0: 여기. 아, 진짜 엄청 큰 파리가 있대요.
1: 네.
0: 어머머.
1: 여기에서
0: 왕파리에.
1: 네.
0: 어, 거기 앉아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사를 틀렸어요.
0: 나 같은 소리 질렀어. 어머. 아니 어쩐지 7153님께서 지은 씨 가사 틀렸습니다 이러길래 너무 웃긴 거예요.
1: 정확하시군요.
0: 왜냐면 우리 팬들도 저 가사 틀리면 가사 네. 틀렸다 꼭 집어주거든요. 아 근데 왕파리가 이마에 붙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지은 씨 그 행사할 때 다리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그 뭐였지?
1: 곱등이 같은 거
0: 곱등이 같은 게 다리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1: 맞아요.
0: 지은 씨가 느낌은 났대요.
1: 맞아 알고 있었어요.
0: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프로답게 참았는데 그 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1: 맞아.
0: 그 영상이 되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1: 맞아요.
0: 역시 지우 씨는 왕파리가 이마에 앉아도 가사만 틀릴 뿐 노래는 이어간다. 저 같으면 이랬을 텐데 아, 역시 부럽니다.
1: 아, 진짜?
0: 윤세우님께서 홍지훈 씨 벌레 때문에 가사 틀렸어요.
1: 맞습니다.
0: 아, 알아요 알아요. 네. 김혜선님께서 응디 오늘 찐친 케미 너무 좋네요. 아, 그럼요. 뭐 언제 만나도요. 김경태님께서 지윤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즙미 팡팡인 것 같아요.
1: 아,
0: 그 팡팡이란 말 되게 잘 어울린다. 그,
1: 오, 팡팡.
0: 팡팡이라는
1: 어제 곡 한번 쓰시겠어요? 팡팡.
0: 아우 이제 곡 그만 쓸래요. 0966님께서 홍지윤님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귀엽고 이쁘고 노래 잘하고 착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로고송을 부탁을 드려야 돼요.
1: 네.
0: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거 한번
1: 네.
0: 홍보 좀 해주세요. 아. 며칠 뒤에 새로운 네. 프로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1: 네.
0: 제목이 가왕쇼.
1: 그렇습니다.
0: 아니, 저는 예고편은 계속 봤는데 무슨 센터를 막 차지하려고 막,
1: 예.
0: 막 엄청 치열하게
1: 엄청 치열합니다.
0: 어떤 내용이에요?
1: 말 그대로 이제 1대 가왕 전유진 씨, 2대 네. 가왕 박서진 씨, 네. 3대 가왕 제가 이렇게 네. 센터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네. 이제 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0: 그러면은 공연할 때 누가 중간에 서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0: 아니면
1: 맞습니다.
0: 그 홍준 씨가 굉장히 욕심낼 텐데 아, 센터면은.
1: 아 근데 뭐 네. 하고 싶어요 센터.
0: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 예고편 봤더니 전유진 네. 씨가 제일 막내 분이신데, 그러니까 가왕이 제일
1: 막내가 막내 아니라 거. 신상이죠.
0: 저 그거 보고 아 지연이 났다. 신상이죠? 신상이죠. 막내가 아니라
1: 그럼요. 그,
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홍준 씨가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끝났나요?
1: 투표를 좀 해주세요. 투표를. 이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0: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1: 네네. 게릴라 콘서트처럼 하고 있어요.
0: 에. 아 그런 거구나. 네네.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 가왕쇼 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게 있죠.
1: 네.
0: 네. 빛나는 트로트 로고송 한번 불러주고 가세요.
1: 네.
0: 신곡 무조건 오케이를 개사해서 준비해놨거든요.
1: 네.
0: 무반주로 불러주시면
1: 오케이.
0: 잘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1: 아.

0: 마음에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아 역시 잘한다 잘해 진짜 팡팡이네요 팡팡. 앞으로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KBS 라디오
6: 아, 장정도님께서요. 센터는 무조건 홍지윤이죠.
7: 투표를 많이 해주십시오.
6: 아, 투표를 해야 되는구나.
7: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6: 실시간으로?
7: 아니요, 아니요. 매일 네. 한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투표를.
6: 아, 매일매일. 네, 네, 네. 좋습니다. 장모님께서 진짜 잘한다. 아, 뭘 잘, 노래를 잘하고, 말을
7: 모르겠죠?
6: 잘하고. 신은주님께서 이곳까지 분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노래. 에, 맞아요. 3288님께서 지훈씨 볼 때마다 예쁜데 성격까지 좋아서 깜짝 놀라고 부러워요. 지훈씨는 부러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나요? 어, 부러운 사람 있어요?
7: 있죠. 왜 없어요? 저는 야. 사실 다 부러워요. 돈 많은 백수가 제일 부럽죠.
6: 아, 돈 안 벌어도 되는 네. 분들.
7: 아, 그리고 음악을 좀 정말 취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돈만 엄청 많으면 네. 막 제 콘서트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6: 어, 그치.
7: 이것도 나왔다가 저것도 나왔다가 막 하고 싶어요.
6: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땅에서 네. 솟았다가 막 그런 거.
7: 네.
6: 뭐 이제 콘서트 뭐 하시면 되죠. 하고 싶은 거. 아, 맞다. 전액 기부하셨지.
7: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0: 2398님께서 아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가지 마세요. 홍지윤님은 끝나고 어디 가세요? 뭐 먹으러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요.
0: 근데 집에 그 혼자 사시는데 엄마랑 되게 가까이 계시죠?
1: 아, 저 이사 갔어요.
0: 어머머머.
1: 네, 그래서 이제 안 가까이 있어요.
0: 아, 멀리 가셨구나.
1: 아니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멀어졌다.
0: 그렇구나. 네, 그럼 혼자 구워 먹어요?
1: 그럼요. 혼자 구워 먹어 너무 좋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0: 엉준 씨가 워낙에 또 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벌써 은근의 빛나들은 통지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0: 네. 너무 빨라서 이제 앞으로 또 계획이나 뭐 끝인사.
1: 저는 이제 이번 달은 네. 21일인가요? 네. 21일, 22일인가요? 저희가 현역관 콘서트가 서울 앵콜 콘서트가 네, 23일 현역관 앵콜 콘서트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콘서트 열심히 하고 또 9월 달에도 이제 우리 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행사도 열심히 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에 또 찾아주실 거죠?
1: 그럼요.
0: 네, 좋습니다. 마지막 끝곡으로요. 홍지윤의 사랑의 여왕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빛날 같이 외쳐주세요. 네. 반짝이들 오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우선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2차로에서 서정나들목까지 8km가량 막혀 있습니다. 국도로 우회해서 지나시는 편이 좋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여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3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나면서 감곡나들목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13km가량 사고의 여파를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도 현풍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예전에 노래방 다닐 때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부르고 싶은 노래는 너무 많고 친구들이랑 서로 마이크 잡겠다고 전주 점프하고 간주 점프해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마음이 바빴던 거죠. 그런데 요즘 가요는 전주도 거의 없고 간주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노래도 대부분 3분 컷이 많고요. 노래 시작하면 바로 본론입니다. 사람들이요, 지루한 부분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노래도 점점 짧아지고 광고도 30초에서 15초로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5분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꼬린 장면만 모아놓은 동영상, 그것만 보면 무슨 재미있어요? 매력있어요? 클라이맥스만 타닥타닥 붙어있는 드라마, 그거 보면 이해돼요? 매력있어요? 오늘은 한 템포 느리게 걷기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8월 6일 목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아무 노래였습니다. 저 지코 참 좋아하는데 매력 있어요. 지코 씨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아무 노래. 지루한 걸 점점 못 참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유나 지루함을 오히려 돈을 내고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점점 가면 갈수록 외치지만 행복은 천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빨리 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잠시 멈출 줄 아는 것도 저는 여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핀 꽃보다 오래 피는 꽃들도 많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조금 느리게 걷는 그런 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 같은 시간 4시부터 6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야기 보내주세요. 점심에 뭐 드셨고 점심 약속은 뭐가 있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다 좋습니다. 아무튼 한 1주에서 2주 정도 점프를 시켜버리고 싶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예요. 어쩜 저렇게 날씨가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요. 카메라 버튼 살짝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니까 라라랜드로 문자 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고인물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살짝 알려주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그냥 문자 보낼 때요. 전화번호 적는 데다가 우물정자 하고요. 1061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010 땡땡땡땡 대신에 샵 1061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라라랜드 시간에 저에게 바로바로 도착합니다. 샵 1061 맨날 뭔 소리야 했던 분들 오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00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사연이 8006님의 사연인데 콩디 이제 휴가 끝나고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휴가 내내 가족들 삼시세끼 해주는데 얼마나 더운지 빨리 출근하고 싶더라고요. 삼시세끼 챙기는 것도 다른 반찬에 그쵸? 아, 이것도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티 안 나는 큰일. 그래서 빨리 출근까지 하고 싶으셨다고. 그리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만나더라고요. 그동안은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8006님. 밥은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 그 요즘은 잠은 남의 집에서 자는 잠이 제일 달다면서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고 그래서 휴가 가고 외식을 하고 누군가의 이 따뜻한 한 끼가 더 고마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2222 번호 쉽네요. 시도하셨어 오늘. 근데 성공하셨어. 시도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789님 이쁜 콩디 오늘 또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저 이보는 매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오늘도 귀 호강하고 갈게요. 항상 들으면 힐링되는 라라랜드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외출하고 오니까 제 몸이 불가마가 된 기분이고 커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커피 수혈이 필요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2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0627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커피 수혈 해드려야죠. 근데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1등 주인공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0627님 그리고 콩디 충북 단양으로 휴가 와서 그 유명하다는 도담삼봉 보러 갔는데요. 날이 너무 덥고 뜨거워서 3초 만에 사진만 후딱 찍고 그럼 왜 가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셨어야 했는데 근데 너무 날씨가 사악하니까요.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사진만 후다닥 찍고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도담삼초였는데 사진은 진짜 짱 잘 나왔습니다. 가을에 다시 와서 길게 보고 가야겠습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9867님 보내주셨고 콩디 휴가 다녀왔습니다. 휴가 다녀왔어. 재밌으셨어요? 6765님 1등으로 입장하려고 라라랜드 오픈런 줄에 서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마음이 너무 갸륵합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은 하지 못하셨지만 오픈런 줄에 서셨다고 하셔서 제가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식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중한 방송 오미환 출첵합니다. 우리 오미환님 문자는 문종식님으로

주셨는데 여튼 어서 오세요. 이소영 님도 와 주셨고 서혜진 님 콩대 안녕하세요 하고 말 걸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1등 해야지 하시면서 안상원 님 1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백숙희 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재홍 님 오셨습니다. 콩디 저 왔어요. 오늘도 신나게 기대합니다. 신나게?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봐야죠. 그리고 김은실님, 콩디 출첵합니다. 보라를 켜니까 예쁜 눈사람이 앉아있네요. 자칫, 한 1초 빠르게 보면 진짜 눈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옷을 오늘 선택했더니, 원혜진 님도 찾아와주셨고, 권현진 님 반갑습니다. 김성철 님도 와주셨어요. 오늘 콩디, 춘리는 어디 갔나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춘리 보고파요 하시면서 성철 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제가 끼어들기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은 저에게는 참 소중하니까 재미있다 싶으면 제 눈에 띄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을 했다 띄워드리고요. 라라벨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0: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정답은 없지만 공감은 있는 시간. 나만 그런가? 궁금한 오늘 이야기 라라벨.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너 때문에 웃었다. 저는 날마다 라라 가족들 문자에 웃습니다. 저 진짜 많이 웃습니다. 평상시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참 잘 웃는 편인데, 아 정말 매일 4시부터 6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많이 짓는답니다. 저 때문에 또 웃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라라벨에서는 저 콩디와 라라랜드는 빼겠습니다. 최근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웃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 때문에 웃었다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울다가 이거 먹을래? 하고 과자 하나 딱 내밀었는데 아이가 방긋 웃지요. 그러면 덩달아 웃게 되죠. 그런 것도 좋고,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뭐 고양이가 그루밍하는 거 보고 있으면 또 배시시 웃음나고, 강아지 고개 갸우뚱갸우뚱하는 거 보면 또 웃음나고, 그리고 SNS 올라온 영상 보다가 웃고 계신 분들, 혼자 웃는 분들 많고, AI랑 대화하면서 웃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너 때문에 웃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그득하게 준비해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누가요? 콩디 이본이가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그리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이렇게 두 곡이에요.
1: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우리 똥손님 분이에요. 똥손. 장하희님. 이름 엄청 이쁘시다. 장하희님. 친구가 알려준 마크라메 공예 때문에 웃었습니다. 아, 나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셔서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쁘게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다른 것도 도전해서 똥손 탈출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웃음이 터졌다는 건 똥손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매듭만으로 엮어 만드는 수공예 하나죠. 우리 마크라메 공예를 하신다는 우리 장하이님. 뭐 보면 벽걸이 장식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키링은 기본이고 화분걸이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하정님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김하정님이. 이모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끼는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귀여움이 너 때문에 웃는다 하시면서 진짜 한없이 귀엽네요. 멘트 봐요. 먹고 잘 살으래요. 이니님. 조카가 4살인데 저만 보면 제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도 과자 두 봉지를 사네요. 아우 잔뜩 사지. 제 손을 잡아주는 4살 조카만 보면 바보처럼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조카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도 이 첫 조카 탄생했을 때 진짜 조카 바보였었는데 그리고 뭐 하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살까? 가서 한번 사보자 해보자 하면서 정말 갖고 싶은 거 또 배워보고 싶은 거 참 뒤에서 많이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도 나고 이인희님이 문자 주셨어요. 뽀니 언니 저는 이 더위의 짜증을 아기 팬더 넷째 바오 영상을 보고 웃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 웃어요. 근데 요즘 이 알고리즘이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을. 아기 좀 한번 볼까? 그러면 어김없이 딱 보여주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저도 본 것 같아요. 한없이 귀여워서 봤는데 제법 뽀송해진 털로 아주 귀여운 아기 판다의 무해한 힐링 받았다고 하시면서 6378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1박 2일 대학 동기 모임 간다고 해서 속으로 티 안 나게 웃었습니다. 뭐 한 일주일 가시는 것도 아닌데 1박 2일 대학 동기 모임 가시는데 그렇게 속으로 티 안 내고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좋으셨어? 자유부인 되셔서 너무 좋으신가 봐요. 352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또 3050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헛 웃음이 납니다. 0490님 그쵸? 저는 요즘 그 차에 찍히는 온도를 보면서 엄청 웃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40.5도? 말이 돼? 39.5도? 그래도 1도 내려갔다 이러면서 혼자 좋아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듣네요. 처음 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1550님이 보내주셨어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문자는 정말 크게 보여요. 눈에도 잘 띈다. 여기에서 서영은 씨의 웃는 거야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주제는요. 최근 너 때문에 웃는다 주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서영은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웃는 거야. 이 노래 들으니까요. 서영은 씨 웃는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눈도 막 이렇게 반달처럼 엄청 귀여워지고 우리 서영은 씨 웃는 얼굴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네요. 콩디 딸하고 요가 시작했습니다. 임채영 님이 주셨어요. 오, 요가? 따님하고? 강사님이 요렇게 저렇게 하라고 동작을 알려주시는데 잘 안 돼서 옆을 보니 딸도 안 됐는데 서로 눈 마주쳐서 빵 터졌습니다. 요리 꼬고 조리 꼬고 저희 둘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가 쉽게 잘 되지 않죠.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되는구나. 요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첫 줄만 보고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겠다 싶었는데 우리 따님도 안 돼서 서로 눈 마주치고 빵 터졌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그런 문자예요. 4783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4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도깨비 불러야겠다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 딸이 젤리 달라는 말 안 들어주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도깨비 불러야겠다. 해서 엄청 웃었습니다. 바로 따라한 거야. 그 대사를. 아우, 귀엽네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막둥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저에게 보내준 거 있죠. 덕분에 어제 만난 회초밥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준호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뭉클하다.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고맙고 더 야무진 사회생활 해나가길 바란다. 정준호 사랑해. 우리 아들 덕분에 웃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아주 정말 흐뭇한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9618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모처럼 오이팩 하려고 누웠는데 오이킬러 우리 땡땡이가 제 얼굴에 오이 떼 먹으려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달려들었나 보네요. 5586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기철님도 저희 병원 치료사 선생님이 아재 개그를 잘해 주시는데요. 아재 개그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매 웃으며 치료를 받습니다. 오 재미있으신가 보네요. 빵빵 터지시나 봐요. 그중 하나 해드릴게요.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와 쇼핑하다가 남자한테 망사 동전 지갑 사달라고 하니 남자와 와 동전이 텁닥하더나 이게 뭘까? 나는 이 아재 개그보다 망사 동전 지갑 이거를 망사 동전 지갑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읽으려고 했던 제가 더 웃긴데요. 여튼 아재 개그 보내셨습니다. 엄마 안 되겠다. 망사 동전 지갑 사달라고 했더니 남자와 와 동전이 텁닥하더나. 두 번 읽었는데도 집에 가면서 생각나면 웃음이 날란가요? 이기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재밌는 거 좀 기철님 이왕 하시는 거 좀 재밌는 거 보내주시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제 최인형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우울하다가도 토끼 얼굴만 보면 금방 풀립니다. 콩디의 최인형은 무엇인가요? 76912 보내주는데 저는 인형을 안 좋아해요. 이 문자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뭐였지? 없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없네요. 그리고 박보경님 콩디 생후 140일 손녀 때문에 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딸이 손녀 옹알이하는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유연아 예쁘게 잘 자라줘 할미는 바랄 게 없단다. 꼭 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도 천사 같고 이쁠 텐데 우리 할머님이 손주, 손녀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이 문자에서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박보경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엊그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들이 선물로 속옷을 사왔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전부 입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걸로 교환할 겁니다 하시면서 87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선물 주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걸로 뭐 아드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 책은 너 때문에 웃었다 라라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노래는 원모어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이민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든 오후를 버티고 계시다고 이민재님 보내주셨습니다. 휴가로 사무실이 썰렁한데요. 부장님이 특별히 점심 때 소고기 사주실 때 행복했다고 이 맛에 출근한다 하시면서 이민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이 언니 휴가 나서 처음으로 보라로 보는데 정말 눈사람 맞네요. 그리고 쉴 틈 없이 사연 보시고 박수치고 웃으시고 뭘 그렇게 보나 하며 빠져드네요. 저 여기 앉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차에서 듣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6223님 보내주셨어요. 최은정님은 콩디에 휴가 안 가세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휴가 안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은정님 휴가 없어요? 그리고 나랑 같네. 3236님 저는 시원한 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새싹 문자 확인된 것만으로도 좋아요. 진짜? 이러니까 커피를 더 드리고 싶네. 우리 3260님에게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지금 39도 찍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시면서 391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189님의 문자가 쏙 들어왔습니다. 누나. 누나가 충분히 이해될 아재 개그 보낼게요. 진짜. 30개 이상 아이스크림 파는 곳 있잖아요. 진짜 1화인데요. 어떤 남자가 군에 들어갔을 때 그 브랜드

0: 가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맛 보여주겠다고 데려가서 주문을 했어요. 여자친구 왈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남자 왈 닐라 닐라 바닐라 주세요. 이게 30가지가 이름이 다 다른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거 닐라 닐라 바닐라 있어요? 나 이거 있으면 하나 사서 먹고 싶다. 아 재밌었습니다. 5189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콩디씨 콩디씨 매일 듣는데 콩디가 문자 보내는 방법 가르쳐줘서 보내는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가면 말해주세요. 한 번씩 보낼게요. 잘 도착했습니다. 0565님 또 이렇게 안내해드렸더니 바로 또 문자 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9: 닉네임이 이쁩니다.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콩디. 매일 들으면서 오늘 처음 요래 인사를 드려봅니다. 매일 들으면서 오늘 처음 요래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 들려주는 음악 듣기 좋아 하시면서, 부산에 사시는군요. 우리 은하수님 정관인데, 부산 정관인데 햇빛 센터 가운데 바람은 쏴쏴 부네요. 요번 멘트 예사롭지 않네요. 재미있으실 것 같아. 굉장히 위트 있으실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죽는 줄, 언제까지 데워지는 거야 거봐요. 우리 은하수님 앞으로 문자 좀 자주 보내주세요. 그대 문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 위트 있어.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라랜드 뽀너니, 여기는 전라도 광주여라. 광주야. 광신구 월계동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박나기를 기도합니다. 족발 맛있겠다. 3050님 아주 그냥 잘잘잘잘 흐르잖아 용기가. 맛있겠네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잠깐만요. 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찾았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에 전 이 시간에 항상 출근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948님이에요. 0948님.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저는 오창에서 호프집을 합니다. 호프집을 또 하셔. 퇴근할 때도 이 방송이 나옵니다. 이 호프집도, 0948님이 하시는 호프집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로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7km가량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8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10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감곡 나들목부터 여주분기점까지 9km 어렵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호법 분기점 부근으로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들 무드 잘 잡아보셨어요? 무드 잡기 아주 좋은 곡인데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양미수님, 웃기다 우리 미수님. 왜냐면요, 콩디 남편이 불러도 안 따라가요. 콩디 2부 따라가야죠 하시면서 남편이 불러도 안 따라가셔 우리 양미수님. 그리고 김주연님은 콩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지요. 저는 6월 말에 처음 라라랜드 들은 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재방송으로 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그랬죠. 같이 가야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오늘은 상황이 돼서 본방을 듣고 있다요. 우리 김주연님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듣고 계시다고 챙겨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지요. 우리 김주연님 제가 시원한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광주 족발집 상호명 가르쳐주세요. 오늘 애들과 가족 외식할 것 같아요. 우리 박서라님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진짜로 알아보고 저희 채팅창에 올려놓거나 우리 서라님에게 다이렉트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죠. 2부 오프닝곡 한 부분 가사를 모르겠어요. 저는 막기인가 봐요. 이게 잘 안 들렸구나 가사가. 우리들의 시간은 언제나 화려한 땡땡 라라랜드 영원히. 땡땡이 뭘까요? 화려한 벨벳 라라랜드 영원입니다. 벨벳이에요. 벨벳. 하이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콩디 하시면서 저를 정겹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시원한 무언가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음악이 참 좋아요. 박계영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은영님 콩디처럼 같이 어깨를 들썩이네요. 2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 음료 배달할 때 듣고요. 밤에 생수 배달하며 제방 들으며 일하는 투 잡러입니다. 누나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힘이 납니다. 이우상님. 그래? 이우상님 제가 저기 손목 사이즈 좀 나 너무 밀렸는데 비즈 팔찌 또 너무 쌌어. 이 우상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모는 다 괜찮습니다. 손목 사이즈 원하시는 색상 알려주시면 제가 손목에 비즈 팔찌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분 드리고 싶어요. 6865님 남편 배달 라이더입니다. 오늘 폭염에 배달하다 어지럽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집으로 와서 쉬라고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건강이 제일 먼저니까. 지금 시원한 냉면 먹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 정말 배달 라이더 분들 파이팅. 남편 이성민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6865님에게도 시원한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아들 논산훈련소에 보내놓고 저희 부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루하루 외로워서 다들 휴가라고 들뜬 마음인데 아침마다 빈방에 출근 인사하는 저희 부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9997님 우리 큰아드님이 논산훈련소 가셔서 너무 허전하신 거야. 우리 두 부부 힘내라고 저 이번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 드리고 싶다. 드리자. 그래 이번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리 두 부부 힘달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죠. 제가 두 분 손목에 비즈 팔찌 만들어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이즈하고 원하시는 색깔 초이스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들어야 돼. 그래요. 뭐 그 다음날 손가락 좀 아프면 되고 등 좀 욱신욱신 쑤시면 되고 만들죠 뭐.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켓 시작됩니다. 콩디의 선곡에 따라 라라 가족들의 릴레이 신청곡이 이어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0: 주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쫑디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오늘 또 두 곡을 골랐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문자로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아 나도 콩디한테 질 수 없다. 나도 멋진 곡을 선곡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박 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님 언니 신랑이랑 하우스 천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무언가 마시고 싶어요. 제가 사박 주스 싸드릴게요.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오늘 고른 노래는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신나게 달렸으니까요. 우리 박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왜 이 곡?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라라 가족들도 다양한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신 곡도 좋고요. 오래된 노래도 좋고요. 팝도 좋고요. 가요도 좋고 장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생각났는지 한 줄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콩콩 디스크 자키 첫 번째 노래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요? 며칠 전에 우리 유피디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니씨 이 컬러링 너무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노래 오면서 들어봤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로난 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준비했습니다. You can light up the dark. 1999년에 나타났습니다. 이 노래요. 노팅힐 OST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When You Say Nothing으로 이어지는 곡은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DJ이자 프로듀서 엘렌 워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aded. 소중했던 누군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유튜브 조회수 수십억 회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 노래를 내미실 줄이야. 이민영님, 저는 참 밀밀. 96년도에 이 노래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 장만옥 보고 싶다. 여명 멋진 배우 만나고 싶습니다. 홍콩에서 뉴욕까지 이어지는 긴 세월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였었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었는데 등려군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천밀밀.

대박. 김혜정님,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 분위기 이 노래 들으면서 느끼고 싶어요. 아, 이거 라붐 주제곡 아니야. 소피 말했어. 아, 참.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우리 김혜정님이 이어 받아주셨습니다.

제 벨소리가 나오네요. 너무 좋은 노래들 감사합니다. 차은옥님, 또 김은나님, 접속 OST, 아, A Lover's Concerto. 한석규 그윽한 눈빛과 감정 연기가 너무 좋았던 영화. 그렇네요. 접속. 헤드폰을 쓱 하시면서 임혜정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휴대폰 음악통을 한번 뒤져보게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노래 나갑니다.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와, 정말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와, 오늘 미쳤네요, 진짜 하시면서 973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니, 9737님 보내주셨고, 9767님이에요.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언니, 추억여행 제대로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1초만 보면 눈사람 같다요. 귀여운 눈사람 콩디 보라보며 더위를 식힙니다. 덥게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아델 곡이 떠오릅니다. 아, 아델. 기가 막히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이 노래 또 신청하셨네요. 아주 강렬한 리듬과 아주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아델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더운데 노래가 잔잔하니 너무 좋아요. 졸립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옥정아님. 그리고 3538님 다들 저랑 같은 연배이신가?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딱 나와서 좋았다 하셨고 홍영미님 책받침 언니들 크, 저는 PB 언니파입니다. 아 PB 케이츠파이신가 봐요. 그렇구나. 파라다이스 듣고 싶다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에서는요 정말 한 곡도 아까울 곡이 없는 그런 곡들로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이 저 컬러링이에요.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들어봤고요. 이어서 엘란 워커의 Faded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이어서 들어봤고요.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그리고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끝곡은요. 우리 홍영민님이 추천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KH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이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내 아내는 좋게 말해 긍정적, 아니 낙천적이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느긋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니 사는 게 언제나 해피할 수밖에. 얼마 전 아침이었다.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간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살 뺄 거야. 최대한 굶고 이거 밴드랑 폼롤러 홀라후프 10분씩 3세트씩 꼭 할 거야. 빼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쪘어. 너무 쪘어. 더 이상은 안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는 아내. 저녁쯤 되면 배고프다고 난리겠지? 혼자 피식 웃으며 퇴근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방글방글 웃으며 문을 열어주는 아내. 우리 소방님 오늘 잘 버텼어? 근데 오늘 자기야말로 잘 버텼어? 다이어트 성공했어? 그럼 나 있잖아, 오늘 카페에 가서 아이스 카페 모카 시켰거든? 그런데 나 생크림을 빼고 먹었잖아. 생크림 빼고 아이스 아메리로 먹었다고?

0: 아는 맛이 없잖아. 아이스 모카에서 과감하게 생크림 생략했지. 500칼로리 먹을 뻔했는데 생크림 뺐으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 왠지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것 같아. 참 신기한 사람이다. 옷 사러 가서도 그렇다. 어쩌다 크게 나온 옷이 맞으며 어머나 나 5호네? 역시 대한민국 평균 날씬이야. 이거 그냥 프리사이즈야 자기야. 5호라고 써있어도 남녀 공용이잖아. 우리 자기는 쓸데없이 부정적이야. 자기야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그런데 다른 매장에서 5호가 무릎에서 멈추며 어머머머 나 좀 전까지 5호였는데 그새 쪘나? 뭐가 좋은지 혼자 또 신나서 웃는 사람. 아 자기야 자기야 아, 어머머 어떡해 9,900원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 와중에 20% 할인해서 7,000 아, 이거 사야지 사야지 그리고 적어야지 적어야지. 세일에서 산 물건은 할인한 가격만큼 돈 벌었다고 가계부에 적는 사람. 야 진짜 당신 계산법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금세 부자 되겠어. 웃는 얼굴에 뭐라 타박을 할까. 그런데 얼마 전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1: 어 그래? 수술 날짜 잡았어? 알았다 내가 좀 알아볼게.
0: 전화를 끊자 아내가 묻는다. 서방님이야? 동서 수술 언제 한대?
1: 날짜는 잡았다는데 어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나 보다.
0: 심각한 얼굴로 잠깐 생각하던 아내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진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주식을 팔았던 거야 자기야. 어? 그 주식 지금 30%나 떨어진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번 거야? 이렇게 쓸 일이 있을 줄 알고 와 이제 나도 내가 무섭다 자기야. 이걸로 보태자. 어? 정말? 그럼 정말이지. 우리 결혼할 때 서방님이 얼마나 신경쓰 줬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알아봐서 가전제품 절반 가격에 하게 해줬잖아. 그때 나 혼수할 때 고마웠던 거 내내 마음에 남아있었거든. 잘됐다 자기야. 아내의 웃기는 계산법에 잔소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순간 목이 메일 때도 있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여태 버텨온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희망으로 답을 내는 아내의 긍정 계산법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눈물 때문에 입이 삐죽삐죽 나와서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오늘 저녁 생크림 잔뜩 얹어진 미니케이크 하나 사서 들어가야겠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이한철 씨 그리고 박세별 씨가 함께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인주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원님 천안에서 킬로리가 아니고 칼로리예요. 아유 콩 또 실수하셨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연을 봤어요. 맞네. 500칼로리 먹을 뻔했는데 생크림을 뺐으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 요 대사였는데 우리 박성원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맞습니다. 500칼로리예요. 칼로리. 근데 제가 킬로리라고 귀여웠을 것 같은데 우리 박성원님 앞으로 좀 큰 그림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사 한 줄 한 줄 막 신경 쓰면서 듣지 마시고 아 대충 그냥 큰 그림. 근데 아무튼 저도 앞으로 한 글자도 아 참 이 몰두하다 보면 그냥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고. 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원님. 그리고 현수미님은 정말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은영님은 아내분 성격 대박 부럽습니다. 진짜 초긍정적이시죠. 김주연님 정말 러블리한 아내분이시네요. 남편분도 평소에 잘하시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폰에 소심한 남편 이름을 간장종지. 아, 진짜요? 남편 이름을 간장종지로 저장해놨는데 긍정적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언젠간 대접으로. 와 이분도 엄청 웃기시다. 김주연님. 아 진짜 이 남편분의 이름이 언젠간 대접으로 꼭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내분 성격이 부럽다는

그런 사연들 많았고 우리 영수님은 아내분 주식으로 돈 버시네요. 대박. 너무 착하시다. 복 받으실 겁니다. 박수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김은희가 김은님하고 김기창님 종지 종지에 터지셨어요. 그리고 오필재님 그쵸? 오필재님이 콩디 극한 DJ네요. 욕봅니다. 제 마음을 10분째 1이라도 좀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라라랜드 가족님들 반가웠습니다. 맞죠 하세요 하시면서 고애경님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셨고 우리 영웅님 이번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라라랜드 듣기 시작했는데 라디오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콩을 깔아서 이제 집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나 계속 청취하려고 콩을 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님.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연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요. 임하리님 항상 이 시간 저녁 준비하면서 콩디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저녁은 유부초밥. 요즘 더워서 저녁 소바, 유부초밥, 쫄면, 열무국수 반복입니다. 여보야 미안해 하시면서 임하리님 굉장히 애교 있는 그런 아내분이신 것 같습니다. 박명혜님도 새벽에 제 방만 듣다가 오랜만에 본방 들어요 하시면서 언니 하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김경숙님, 2738님, 9014님, 6415님, 4777님, 김민지님, 4695님 처음 문자 보내신다 하셨는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씨의 코올리는 5살 데리고 병원 가는 중입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는 슬픈 인생. 모두 이날 씨에 아프지 않게. 우리 5살 천사 같은 딸이 아픈가 봐요. 감기 걸렸나 보다. 그렇죠? 기온차가 심하니까.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93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그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행복이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인데요. 월릉분기점에서 하월곡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 도 사고 났습니다. 한강 교량인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2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미사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혹시 말만 들어도 좋다, 부럽다 싶으신가요? 아무런 장식이 없는 텅 빈 방 안에 몸만 쏙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하는 실험을 했대요. 고작 10분 남짓되는 시간이었지만 참가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좋고 편하기는커녕 전혀 즐겁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한 뒤에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은 후에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첫 곡은요, 태연의 11시 11분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죠. 하루 동안 너무 새벽부터 진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시간 없이 머리를 써, 몸을 써, 땀 흘려, 마음 써, 정말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이제 퇴근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진짜 야무지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진짜 빈틈없이 이렇게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는데, 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기 대회 있는 거 아시죠? 뭐 해외 토픽이나 우리 저기 기사를 보더라도 소위 그 멍때리기 대회라는 게 매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저기 몇 번 소개한 거 한 적 있는 것 같던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또 심박수 체크를 해요. 그래서 평온함을 또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진짜 아무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한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여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식사 마저 하시고, 예예, 설거지까지 예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서 착 좋은 음악 깔아드리고 또 사연 통해서 세상 물정 알려드리고 가끔씩 웃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 열리니까 스티인의 사연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저녁 풍경을 들여다봅니다. 스드인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하는 드라이빙 포인트. 날이 조금 흐려도 설레는 마음. 김희정님, 단지에 있는 채소 가게의 휴가가 끝났다는 소식에 얼른 달려가서 복숭아랑 싱싱한 채소들을 왕창 사왔습니다. 잔돈이 부족했는데요. 사장님이 센스

센스 있게 1,000원 빼주셨답니다. 이 맛에 단골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단골 좋은 게 이런 거죠. 아우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고 인심 부근하고 예

벌써 8년을 함께 산 우리 댕댕이.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착한 녀석이에요. 그래, 후딱 돌고 오자. 아유, 그래야죠. 아, 시내 배변 할 겸 산책할 겸 우리 1751님도 식사 후에 30분 정도 산책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댕댕이 덕분에 내 건강 챙기는 거예요. 송윤지님, 팀원들이랑 여름휴가 계획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휴가 같이 가기로 한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아, 괜찮아요. 뭐 올여름 휴가는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수박 먹을 겁니다.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들려주세요.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예. 하필 예, 뭔가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참 극적인 예 그런 거를 겪게 됩니다. 오히려 좋아라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잘 됐어. 그동안 진짜 혼자만의 시간 너무 필요했거든 하시면서 당당하게 즐기시고 또 다른 인연이 오기를 기다려봐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중에서 스위스로우의 괜찮았더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또 다른 출첵 타임. 0956님께서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근무하거든요. 늘 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팥빙수로 더위를 달랠 계획입니다. 꼭 어디를 가야지만 휴가는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요즘 공항은 정말 엄청 초현대식의 진짜 근무하기 딱 좋은 공간이 아닌가. 예전에 그 한참 더울 때는 은행에 들어가거나 무슨 어디 상점을 들어가서 그 시간 보내기 딱 좋다고 했었는데 공항이 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멀리 떠나는 여행객들 캐리어 끄는 소리 대리만족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예, 꼭 휴가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 휴가인 것 같아요. 우리 0956님도 휴가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경택님, 인디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는 큰 처남을 도와주러 알바 뛰고 있습니다. 덥지만 파이팅 해볼게요. 신청곡은요, 바람이 필요해서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예, 강릉 경포해변. 여름하면은 거기 해변이 양양해변과 더불어 엄청 생각나고요. 이렇게 또 유난히 더운 날에는 바닷물에 몸을 담갔을 때 그 느껴지는 한기. 근데 요즘 바닷물도 그렇게 수온이 뭐 1도 2도씩 올라가지고 미지근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만 그게 문제입니까, 그죠? 그 와중에 거기에서 이제 행락객들한테 옥수수 장사하시는 겁니다. 다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돈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잠시 후에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열리는 무인음악가게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틴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무인음악가게의 주제는요. 빠밤. 각종 스포츠, 액티비티가 등장하는 활동적인 노래입니다. 빠밤빠밤빠밤빠밤빰빰. 빰, 뭐 스포츠 중계할 때 나오는 그 음악. 그냥 피가 끓지 않습니까? 야구, 축구, 권투, 뭐 수영, 또 자전거, 그리고 또 인생에 한번 즐길까 말까 한 번지점프 등, 예, 듣기만 해도 운동이 되는 것 같은, 예, 심박수가 막 쿵쾅쿵쾅 뛰게 되는 그런 활동적인 노래들을 한번 찾아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되시면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예, 이 액티비티, 활동적인 노래 들으시면서 상상 속으로나마 땀을 한번 흘려보자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앞서 강릉 경포해변에서 옥수수 장사하시는 우리 경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요, 이적과 정인의 비포 선라이즈까지 듣고 무인음악 가게 문 열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자, 노래 속에 숨어있는 각종 스포츠와 액티비티 만나봅니다. 자, 활동적인 노래 바로 출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와 음악만이 존재하는 시간 무인음악 가게. 오늘은 활동적인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스포츠들, 어떤 운동들이 들어있는지 들으시면서 오! 오! 아! 이야! 이렇게 감탄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예, 시원하게 겨울 스포츠로 가봤어요. 터보의 스키장에서. 아, 너무 가고 싶다. 진짜 스키 잘 못하지만 그래도 보드는 한 세 번 타봤습니다. 스키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네. 그래,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BTS의 스윔이었어요. 이 역시 수영은 내가 한 번도 수영을 못해. 배워야 되겠는데. 예, 상상 속에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SES의 달리기가 이어졌죠. 이어서 이승환의 덩크슛. 제가 또 농구 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이어졌고요. 마지막은 타카피의 역전 말로 홈런으로 끝맺은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종 스포츠 액티비티가 등장하는 활동적인 노래 잘 보내주셨고요. 자, 배달음식 교환권 받으실 오늘의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그랬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꼭 남겨주셔야 상품이 갑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위제로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0: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0624님 사연이 재밌어가지고요. 늦지막히 나갔다가 볼 일이 늦어져서 남편한테 밥통에 코드 좀 꽂아줘 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정말 코드만 꽂혀 있고요. 취사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대로 말을 안 한 제 잘못이죠. 또 한숨 쉰. 그래도 답답하다 답답해 하셨어요. 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기본인데 그죠? 코드만 꽂혀있으면 아 그걸 왜 생각을 못할까 이렇게 답답하시죠. 근데 남편 남성의 입장에서 잠깐 두둔이 안 된다. 이거는 쉴드가 안 돼. 이거는 아니지. 코드를 뽑았으면 뭔가 버튼을 눌러야지. 그러니까 아예 이 전기 밥솥을 모르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래, 부엌에 와서도 어디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우리 남편들, 찔린다. 갑자기 아내 눈치 보시고 막 딴 데 돌리려고 하시죠. 아, 그 손, 예, 가만히 있으세요. 돌리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 용기면을 사오세요 했을 때, 그냥 용기면만 딸랑 사오는 거, 요런 것도 참 답답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나무젓가락, 물론 편의점 사장님이 챙겨주시지만, 그거 꼭 챙겨와야 되고, 또 꼬마 김치까지, 뭐 집에서 안 드실 경우는 꼭 꼬마 김치나 단무지나 이런 것도 챙겨서 딱 와야 돼. 알잘 딱깔센. 제발,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요거는 좀 너무했다 싶어갖고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자, 1부 끝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 정세별님이 신청하신 노래 함께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더 지나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현재 2개 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강 교량인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고요. 기흥 진입로 3차로에는 고장난 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 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영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룰라의 3, 4였습니다. 박계형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오늘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간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티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조각들, 사연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제 허밍 괜찮았죠? 꽤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아, 어제 얘기 그만하고 오늘 허밍이나 하라고요? 오케이.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쿠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허밍 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스비뚜바 딱띠리삐리빠루 스비뚜바.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블락비의 Yesterday였습니다. 블락비의

어제였어요. 여전히 정답 눈치채지 못한 분들 아유 있으실까? 하지만 제가 허밍한 부분을 제대로 불러드리고

오늘 정답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Yesterday Story. 예, 어젯밤 이야기였어요.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바나나 우유 쿠폰 바나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위트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거기 보시고 내 이름이 있다, 와우 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그 번호로 저희가 바나쿠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신나게 듣고 올까요? 오늘 정답 꼭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정답곡이었어요. 가만 또 듣다 보니까 너는 내 맘 왜 모르니 우 이러는구나. 우 이게 아니야. 왜 모르니 우. 형님들 너무 자기적으로 녹음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추억 속에는 우 이렇게 남아있죠. 칼.

정말 명곡입니다. 자, 어젯밤 이야기 잘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스드인의 사연 만나보고 또 노래 듣고 오지요. 0871님이 인디, 허밍으로 퀴즈 낼 때 쑥스럽고 민망하지 않으신가요? 아, 저는 들을 때마다 배꼽 잡고 웃어요. 그러면서도 대단하다, 아무나 DJ 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존경심까지 든다니까요. 어쩜 매일 이렇게 웃겨주시나요? 덕분에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영어로는 It's my pleasure. 아, 저의 기쁨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피식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피식 웃으시는 게 난 더 좋아. 라디오가 그렇잖아요. DJ가 혼자 말하면서 가끔 나랑 코드가 맞는 개그나 유머할 때 피식거리는 거, 이게 일상에 참 매콤한 조미료가 되거든요. 그걸 잘 느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훈님께서는 여름휴가 끝내고 출근했더니 업무가 잔뜩 밀려있는 거 있죠. 놀 땐 좋았는데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네요. 에휴,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신청합니다. 밀려있는 업무를 바라보며 당신과는 천천히 내 시간 좀 더 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그쵸? 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다고. 휴가 떠나기 전 마음과 갔다 와서는 달라요. 그죠? 그리고 휴가를 가게 됐을 때 동료들이 나를 좀 메꿔줬던 거, 그것도 보답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고 하면은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뭐 다들 똑같이 사는 거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조급해 마시고요. 자, 우리 이재훈님이 청해 주신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그리고 여기에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으시고 우리는 오늘의 장면에서 오래 기억하고 싶은 또는 지우고 털어내고 싶은 스드인들의 일상 만나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7728님 휴가라서 남편이랑 직관 아니고 집관 중입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야구장이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매일 유니폼을 입고 TV 앞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힘찬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팀 파이팅! 꼴찌만 면하자! 하자 하자! 어떤 팀 응원하시나 봤더니 친절하게도 사진 보내주셨어요. 두 분께서 벽에 걸린 커다란 TV에 진짜 집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천 상륙자들 팀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이 팀, 저도 참 좋아하는 팀인데 팀의 기둥인 김광현 선수나 뭐 홈런 대장 최정 선수 부상으로 빠지고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순위가 거기 있을 팀이 아닌데 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력 있는 팀이니까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은 성적으로 한 계단이라도 올라갔으면 화이팅입니다. 김정현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언제 올지 모른대요. 저는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로 씻는 사람인데 웃자죠? 유유. 아하, 그러세요. 요거 팁이 있죠. 그 집에 대야 있으시죠? 큰 대야에 물을 받아서 좀 끓이세요. 끓여가지고 그것을 조금 식힌 다음에 자 들고 욕실로 가는 겁니다. 욕실에 딱 놓고 털푸덕 앉으세요. 보통 이제 샤워하면은 서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참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욕실 바닥이 좀 차갑습니다. 아, 시원하게 그 앉아서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그 뜨거운 물과 찬물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옛날 생각나고 그래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물장구 치고 누르라고 큰 욕조에다가 우리 퐁당 빠뜨려가지고 막 이렇게 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느낌 나거든요. 아, 부품 올 때까지는 예, 그렇게라도 예. 찬물 샤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76님 엄마 정원에 있는 무성한 나무들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샤워를 하는데 온몸에 반점이 돋더니 가렵고 따끔따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병원에 갔더니 동백충 알레르기래요. 이거 나으려면 일주일은 걸린대요. 근처에 동백나무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아, 이런 또 본인을 희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무들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잔디밭에 누우면 뭐 유행성 출혈을 걸린다고 막 그죠, 안 좋은 그 벌레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면역력 떨어지면 쉽게 이제 올물 수 있다고 말해가지고, 아, 그 생각은 했으면 뭐 쯔쯔가무시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아는 병 다 나오네. 아이고, 가지치기, 일은 일대로 하고 도움은 도움대로 주고 야 병원 가고, 아유 속상해. 일주일 동안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나으셔야 돼요. 6781님 술을 끊기로 했어요.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덜컥 겁이 났거든요. 술을 끊고 하루 10,000원씩 적금하면 한 달에 30만원 적금 붙는다는 말에 혹하기도 했고요. 금주 결심 잘 지킬 수 있게 널리 널리 알려봅니다. 요거 요것도 그죠. 일단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희망이 좀 보이잖아요. 예, 술 끊고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기다려볼게요. 아, 뭔가 이 너 이거 계속하면 너 진짜 큰일 나 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끊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예, 건강 꼭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참 좋은데 요즘 듣기 어려운 곡이 되었네요. 우리 5594님께서 015B의 5월 12일 청해 주셨거든요. 오늘의 장면 이후에 듣고 왔습니다. 자, 하루의 다양한 순간 함께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아련한 5월 12일 노래와 함께 하니까 너무 더 좋았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를 한 자리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저 인디와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들 언제든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냥 살짝 말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0204님께서 청해 주신 업타운의 올라올라, 그리고 DJ DOC의 사랑을 아직도 난 함께 듣죠.

DJ DOC의 사랑을 아직도 난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업타운의 올라올라였고요. 아, 우리 백대환님은요. 요즘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살았더니 머리가 아픕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 흘리면서 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집니다. 내일은 몸보신 외식 좀 해야겠어요. 아, 대환님 진짜 마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 말씀이라도 얼른 전해주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내일은 우리 나가서 사 먹자. 이렇게 그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죠?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든 더위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보면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정수기 옆에서도 열기가 엄청 나오고요. 냉장고 옆에서도 엄청 나오고요. 하필 그 두 놈은 붙어있어가지고 열이 증폭되고요. 왼쪽에는 인덕션이니 불이니 뭐 전자레인지니 이런 거 있죠. 또 왼쪽 뒤에는 전자레인지 그치. 아까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라고 했구나. 하여튼 그 렌지들이 또 얼마나 열을 뿜어냅니까. 너무 힘듭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남이 해주는 밥 드세요. 제가 약간 부추겨 드렸습니다. 자, 클릭비의 To Be Continued 그리고 김현정의 7일간의 이별 듣고 오죠.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시간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연 우리 0806님 이야기 좀 만나보고 마무리할게요. 아, 친정 부모님 댁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요. 애프터 서비스가 다음 주에나 된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퇴근 후에 보니까 아이고, 이 날씨에 온 집안을 말끔하게 대청소를 해놓으셨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뭐 시끌벅적 북적북적 하겠지만요. 그 소란마저 참 행복하다 싶은 저녁입니다. 깔끔하게 치워진 집 보면서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에어컨도 안 트시죠. 그 계속 틀어놔야 전기료가 더 절약이 된다는데 말을 해드려도 굳이 아이고 뭐하러 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하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우리 2488님께서 청해주신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영광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행담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남이천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서김해 부근 3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는 배낭을 가볍게 싸는 것으로 유명하다. 넣을까 말까 망설이는 물건은 다 빼놓는다. 꼭 필요한 것 중에서도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물건에 우선권을 준다. 이미 넣은 물건은 되도록 무게를 줄인다. 이렇게 최소의 최소를 줄여서 다니니 뭐든지 하나씩이고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한 여행 작가의 말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지고 다니는 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죠. 그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무거운 자리, 분에 넘치는 물건 모두 고행의 길을 걷게 하는 짐일 뿐이죠. 여행길도 일상도 그냥 가볍게 사뿐히 걷고 싶습니다. 무거운 건 다 벗어버리고 싶은 여름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몰로코 The Time Is Now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6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박가연 씨가 아 저는 주말에 놀러 가면 폰 하나만 가져가요. 대신 사진을 200장 넘게 찍습니다. 그 사진도 다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육사이님 아이들 어릴 때 여행 간다면 짐을 줄일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짐은 점점 줄더라고요. 최소한만 가져가도 여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혹시나 해서 가져가죠. 여행지에서 괜히 돈 들까 봐. 근데 쓸 일이 없어요. 네, 막상 가서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현지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김미옥 씨, 뭐든 비워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김민지 씨, 좀 배워야겠습니다. 저는 여행 다녀오면 풀지도 않은 짐이 3분의 1은 되더라고요. 예, 특히 옷가지들. 예, 그렇죠. 여성분들 뭐 이제 인생샷 찍으시겠다고 막 이런저런 막 옷들 막 가져가시는데 다들 그냥 일정에 지쳐가지고 똑같은 옷 또 입고 아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거운 것들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예, 몸에 붙은 얇은 옷까지 하나조차 덥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이죠.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생각 걱정들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2시간 그 무거운 마음들 훌훌 털어보시죠. 박가연 씨가 내일 입출해요. 너무 기대돼요 하셨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예전에는 절기가 기다려졌는데 아 그래 이 정도 되면은 뭐 기온이 요 정도 되겠지. 근데 내일 기온을 보니까 오늘보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던데요. 약간. 예.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 보러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밤

The Weeknd Save Your Tears 394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폭폭 찝니다. 그래도 저는 택시 드라이버라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일합니다. 휴가 온 사람들 모시느라 요즘 제일 바빠요. 특히 외국인이 절반 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더위에 지친 고객님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더우실 일은 없겠네요. 에어컨 계속 쓰시고 운행하시니까. 아, 지금 또 휴가철이라 그렇죠. 아마 8월 말까지 예, 부산은 계속 북적북적 될 거예요. 그죠? 뭐, 예, 3949님한테 시원한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고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6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291님, 예,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풀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예나 지금이나 혹서기 힘들지만 지혜롭게 지나야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에어컨 아래서 시원하게 듣고 있노라 인사 남깁니다. 예. 아, 우리 또 예. 그 매번 그 8주년 때도 큰 꽃바구니를 예, 보내주신 임양실 씨. 예. 맞으시죠? 예, 맞으시죠? 4291님. 감사합니다. 5331님, 내일이 입춘데 오늘 경부고속도로 서초 부근에서 정체 중에 차 계기판의 온도가 44도 찍히네요. 주차 중도 아니고 정체여도 주행 중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일주일은 더 더울 예정이라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러고서 올겨울에 너무 춥다고 언제 여름이 올까요? 라고 문자 드릴지도 몰라요.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죠. 이렇게 더웠는데. 그러게요, 참. 겨울 되면 아마 또 굉장히 추울 거예요. 아, 44도, 예.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그게 아마 차체 온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예. 아, 박건희 씨, 퇴근하고 나면은 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 차 안에서 잠깐 쉬고 올라가는데 육아 안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차 안도 너무 더워서 바로 집에 올라가고.

갑니다. 하하하. 그렇죠. 집이 나아요. 예, 집이 최고예요. 예, 요즘 같은 데는. 에어컨이 있다면.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연락처 박건희 씨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2167님. 2년 동안 쉬다가 이제 다시 일 시작해보려고 주방 구인 있길래 문자 보냈는데 나이에서 떨어졌네요. 예, 원하는 나이대를 미리 써주시지. 괜히 자신감 떨어집니다. 또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요즘은 이게 나이가 상향이 돼가지고요. 예, 젊은 사람은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즘 꽂힌 아비치의 The Night 예,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알렌 워커의 All Falls Down까지 듣죠.

아비치 더 나이트 2167님이 신청하셨고요. 알렌 워크 All Falls Down이었습니다. 구인난에 나이와 성별 적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도 구직하는 사람도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네요. 그렇죠. 예, 이거 불법인데 맞아요. 근데 또 이거를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서 뭔가 바로잡기는 예, 손경수 씨가 정보를 주셨습니다. 3527님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 아, 문자 소개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 무척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선곡표 보니까 선물 명단에 제 번호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뒤에 쿠폰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몇 년간의 수험생활 끝내고 임용시험 최종 합격했고 본청 주사부인 동생 성준군과 같이 나라의 녹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드림팝이 큰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8시가 되면 하던 공부 멈추고 불 끄고 침대 위에 누워서 꿈디의 목소리와 흘러나오는 팝들 들으며 고요히 2시간을 쉬었답니다. 네, 상호님과 제작진분들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멋진 라디오 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드림팝 들어가고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해준 드림. 예. 합격 후기를 쓰셨네. 이렇게. 예. 합격 후기를 긴 건 아니에요. 긴 편은 아니에요. 합격 후기치고는 짧은 편인데 아유. 드림팝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24시간 중에 뭐 예전에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쓰지도 않죠. 예, 그러다가는 진짜 잠 못 자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결과가 잘 더 안 좋아요. 예전에 보니까 저 학창 시절에도 저도 약간 이렇게 좀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쉬는 시간에도 막 뭐 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운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놀고 논다라기보다는 그 좀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면서 쓴 친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예 그 결과가 좀 좋더라고요. 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쉴 때는 또 확실히 쉬어줘야죠. 아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안 드리고요. 예, 조금 텀을 뒀다가 다음에 드릴게요. 예. 너무 또 바로 드리면 안 되지. 아, 그리고 6024님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드림팝 들으며 마지막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좋은 노래도 많이 틀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덥진 않으시겠네요. 예, 운행하시니까. 안전운행하시고요. 예, 6024님한테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082님이 아니 대체 어떤 사연을 보내야 읽어줄까요? 자주 사연 보냈지만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어서 속상하네요. 제 사연 읽어줄 때까지 보내볼게요. 야, 이분은 그래도 끈기가 있으시다. 어떤 분들은 하나 두세 번 보내시고 안 읽어준다고 오늘부터 안 들어요. 예, 딴 채널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듣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0082님한테도 수박주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Love because of you.

Big Lunga, Listening for the Weather 들었습니다. 326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6일 목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신유아 씨, 베트남 호치민에서 꿈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야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듣는 밥과 꿈디 목소리는 더 달콤해요. 이 순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예. 휴가를 가신 건지 아니면 예, 거기서 살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호치민. 예. 요즘 나트랑을 그렇게 많이 가신대요. 예, 그 한국 분들이. 6445님, 며칠 전에 저희 옆집에 신혼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부가 이삿떡을 가지고 왔는데 남자가 제 구남친인 거 있죠. 어찌나 놀랐던지. 서로 모르는 척 인사만 했네요. 근데 앞으로 마주칠 땐 어쩌죠? 저 이사 가야 될까요? 아, 이것도 의심병 도진다 또 이거. 진짜예요? 진짜 맞아요, 6445님? 예? 정말 진심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거 진짜 요즘은 이게 드라마 소재로도 안 쓰는데 이런 거를. 아니 이게 사람과 전쟁자 아니고 옆집에 구남친 이사를 왔다고? 아니 느낌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연막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의심병이 더 이렇게 커졌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이사를 가요 근데 뭐 이미 남남된 건데 예, 구남친이면은 구남친인 거지. 예. 아, 그 구남친은 아무 그게 없나 보군요. 6445님이 더 신경이 쓰이나 보군요. 보니까 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 근데 좀 신경은 쓰이겠다. 계속 볼 때마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사까지 고려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예. 아, 이런 사연.

싫어요. 예, 이런 사연 싫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뭐 아무튼 일단 보내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의 그 좀 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제가 배구부라 오늘도 학교에 가서 3시간 동안 배구만 주구장창했고 끝나고 댄스 학원에 갔어요. 지금 엄마가 저녁 준비하면서 드림팝을 틀어놔서 같이 듣고 있어요. 계속 잘 들을게요. 아, 배구부 운동을 하는 친구군요. 예, 4296수는 중학교 2학년 학생. 근데 방학해도 학교에 가서 3시간 동안 배구하고 개학해도 어차피 운동할 건데 뭐 별 차이 있어요? 아, 그래도 방학이 낫나? 개학하면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방학이 낫겠네요. 아, 댄스 학원도 다녀요? 와. 그리고 1252님. 아, 청취율 조사 결과 궁금해요. 닭강정 쏜 보람이 있나요? 예. 저도 몰라요. 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영원히 아마 미스터리로 남을 겁니다. 저희의 청취율은. 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예. 자, 9185님이 신청하신 주화건의 붕우 그리고 도철 에어포트 1030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민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불감하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내일이 놀랍게도 가을 절기의 시작인 이날이랍니다. 이날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날도 오니 얼른 서늘해져라 서늘해져라 애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Ashley Fort and Simpson의 솔리드를 잘 들어보세요. 서늘해져라. 보기 드립니다. 1번 입추, 2번 입춘, 3번 입동. 예. 자,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릴게요. And for love's sake, it's mistake. Oh.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애쉬포드 앤 심슨 솔리드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입추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나탈리아 라 풀가데 그리고 오마라 포르투온도 뚜메 아고스툼 브라스테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15일째, 제주에는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동안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열질환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 부근인데요. 앞 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 긴 시간 이어지면서 청담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한남에서 한강대교까지 짧게 막히고 마포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내서 3터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로는 물금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광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메타스크 비욘드 씨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 1부에서 옆집에 구남친이 이사왔다는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함동기 씨가 구남친이 정말 많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분 뭐야? 이분 뭘 매겨? 서해남 씨 그냥 모르는 척 사세요. 어떻게 그래? 이현주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구남친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주 볼 일이 없죠. 단독주택도 아니고. 글쎄요. 임양실 씨 이사를 보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내? 이효정 씨 성형수술하세요. 뭐야? 아 참. 예, 팁다운 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수박 주스 드릴라 그랬더니 아 실망이에요 진짜 여러분. 분당의 권영 씨 여기는 수원 광교입니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곧 가을이 올 것 같아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1885님 매주 화목 우리 아들 영어학원 픽업 가는 길 오는 길에 꼭 들어요.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안 끄는. 예, 고마워요. 아 그래요? 7871님 요즘 실습교육 받고 있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지만 발바닥에 불이 나고 끝나고 나도 몸도 마음도 지쳐요. 그래도 오늘 저녁 바람은 시원하고 드림밤 노래 좋아서 기분 전환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베트남 호치민에서 보내주셨던 신유아씨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베트남에 와있어요. 제 아이들 출산부터 꿈디 항상 함께 했는데 벌써 9살 어린이가 됐네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주재원으로 계시는군요. 예. 하석철씨가 그 아까 주학원의 붕우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노래 제목이 붕우가 아니고 펑요 펑요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중국 노래는 중국어로. 나 웃겨 죽는 줄. 예.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요. 예, 그 발음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

붕어가 어때서? 아니 제가 그렇다고 뭐 붕어로 읽은 것도 아니고 붕어가 어때서?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아니 이제 뭐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한자 그대로 읽은 거니까 제가 이해하세요. 예. 제작진이 중국어까지 써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Nat King Cole, L-O-V-E 김태영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수채화, 유화, 서예 애니메이션을 그립니다. 물감 가격이 비싸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열정,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호 형님 늘 훌륭한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팬입니다. 네. 요점이 뭐지? 예. 아, 뭐 저보고 후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물감 가격 비싸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에 한번 그림 그리는 저지만, 이렇게 그 물감을 사려고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면,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크릴 물감은 조금 저렴한데요. 유화 물감은 정말 좀 쓸만한 것들은 되게 비싸요. 예. 그림을 좀 전문적으로 그리시나 봅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수채화, 유화, 서예, 애니메이션. 예. 감사합니다. 김태영 씨. 음료값이라도 보태드려야지. 예,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89님, 아내와 같이 하던 식당이 경기가 어려워서 결국 폐업하고 도베이를 배워서 오늘 처음으로 일 나갔다 왔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신축 건물의 기온은 무려 39도, 체감 온도는 50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첫날이라 더 긴장한 탓에 힘듦이 두 배였는데 퇴근 후 아내와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한 시간 쉬다 이제야 정신을 챙겨봅니다. 아이고, 도베. 예. 도배를 잘하시면 이게 저기 제가 듣기로는 벌이가 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감만 많으면 이게 또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시면, 아, 그러시군요. 식당을 하셨었군요. 또 익숙해지시겠죠. 예, 여름이라 더 힘드실 거고. 또 겨울이면 또 겨울이라서 힘들어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박주스 쿠폰 제가 두 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925님, 오늘 제 생일인데요. 아무도 축하해 주질 않네요. 남편도 그냥 부모님과 밥 한 끼 먹은 걸로 땡. 중딩 아들은 아직도 철이 없는지 엄마 생일도 모른다고 하고 대학생 딸만 알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미역국도 안 끓였더니 아무도 신경 안 쓰네요.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제 나이 46살인데 이런 거 해탈해야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예. 광고를 하셔야죠. 예, 생일이라고. 이게 좀 약간 억지 같기도 하고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나, 이런 마음이, 아니 그냥 원래 안 알아줘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지내신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알아주질 않아서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러시면은 얘기를 하셔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 안 해도 알아주길 원하죠. 예, 실은. 예. 제가 커피랑 케이크 쿠폰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씨가 칭따오 주재원 근무 중인데 저 순간 제가 중국 라디오 틀었는 줄 알았어요. 제 발음 괜찮았어요? 펑요, 펑요. 사성이 있던데 그 성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중국어는. 예, 성조 따라가기가.

한윤경 씨 칭타오댁도 함께 웃고 가요. 예. 자, 오늘 제가 또 청도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죠? 칭타오, 칭타오 이렇게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사라본의 Summertime 듣고요. 여자 엘라 피처럴드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사라 본의 Summertime 그리고 엘라 피처럴드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두 곡 들었습니다. 윤소라 씨 가족과 욕지도 휴가 와서 숙소 마당에서 고기 구우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상호의 드림팝 듣고 있는데 이 정도면 찐팬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 욕지도 욕지도가 경남이죠? 경남이 경남 욕지도인 것 같은데 예. 그렇구나 해수욕장도 있겠죠? 욕지도 섬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경남인 것 같아요 욕지도 예. 가본 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서 통영 그러니까 경남 통영 예, 그렇죠? 예, 통영의 욕지도 이 섬 이름이 특이해서 예, 욕지도라 예, 그래서 금방 기억이 났어요 이순미씨 글 처음 남겨요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쭉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팝송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래오래 20년 30년 쭉 해주세요 예, 예 그냥 맘만 받겠습니다 제 맘 같지 않아요 예. 계획한다고 해서 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장인호씨 우리 집은 네 식구가 모두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당번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휴가가 길다고 자꾸 저한테 미루네요 휴가라도 설거지는 힘든데 억울해요 휴가인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멋지게 봉사해야겠죠 아니 근데 휴가를 내시고 왜 댁에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셔야지 안 하시지 설거지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네요 예, 오늘 좀 가세요 예. 아, 수박 주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6님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보는 건데요 오 저도 그런데 예. 저도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보는 거를 한 두세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어디 나가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 요즘 통 울적해서 정신 놓고 걷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덥지만 걷기에 나쁘지 않네요 예. 맞아요 더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왠지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인 신청하셨습니다

0: kept it real, I thrill, y'all. So I suggest you chill.
1: 디타 릴렉스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6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아, 손경수 씨. 아, 아내분이 통영 분이시군요. 예. 내일 아내가 통영 처갓댁에서 올라와서 이 산더미들 치우느라 바쁘네요. 매일매일 치울걸. 뭘 굳이 치우세요? 네? 또 잔소리가 또 무서우시구나. 네. 7645님 작년에 파주 사는 저희 가족 욕지도로 휴가 가면서 너무 멀어서 욕 나와서 욕지도냐고 하면서 즐겁게 다녀온 기억나네요. 예. 아, 파주에서 통영까지면 진짜 멀죠. 예. 서울에서 가서 가도 먼데. 아. 1570님, 여기 이 집에 산 지가 18년이 됐어요. 20대 사회 초년생 때 회사분들이 짐 다 옮겨주고 사장님이 집들이 선물로 전자레인지를 주셨습니다. 잔고장 한 번 없이 잘 썼는데 전자레인지가 오늘 딱 안 되네요. 뭔가 추억을 잃어버린 느낌, 허무해요. AS 물어보니까 15만 원 이상 예상되고 고친다고 해도 노후돼서 이곳저곳 탈이 날 거래요. 뭔가 사람 같기도 합니다. 친구를 잃은 느낌. 예, 드림팝 보라보며 허전함 채웁니다. 예. 와, 18년 동안 오, 전자레인지를 하나를 계속 쓰신 거예요. 와, 고장 날만도 하네요. 15만 원이면요 전자레인지 한 넉 대 사요. 웬만한 거. 예. AS 안 맡기시는 게 더

압니다. 요즘은 그 저기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오븐까지 다 돼 있는 것도 15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하나 그, 예, 가성비 좋은 걸로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70님한테 수박 주스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2624님이 아들 픽업 가는 길, 예, 저녁 기온이 28도입니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찬양도 너무 은혜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막 너무 시원해서. 아, 28도요? 어디에요? 지금 서울도 30도가 넘는데. 와. 예. 아, 노래 두 곡 이어가겠습니다. 7405님이 신청하신 Surface의 The First Time 듣고요. Call Me Bad, Wildflower.

복귀했습니다. 아들 보내고 나서 97년도 접속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나이가 26살. 참 시간도 빠르고 아련합니다. 접속에서 나온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스 신청합니다. 대구에서 제재 아빠. 예, 지금 듣죠.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이안 헌트의 올드 레코드스 네버 다이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경기 때 떨지 않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강한 멘탈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면 김연아는 자신의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의 얘기를 꺼내곤 했대요. 그가 나를 행복한 스케이터로 만들었어요. 빙판 위에서 웃고 스케이팅을 즐기게 해줬어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잦은 부상과 쏟아지는 기대 속에 의무감, 압박감, 부담감이 컸을 어린 소녀에게 코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즐기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알게 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죠.

누구도 매번 이길 순 없을 거예요. 넘어진 나를, 울고 있는 나를, 뒷걸음질 치려는 나를 다시금 나아가게 해줄 정도의 다정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웃어요 오석준의 노래로 8월 6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우리 징그네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정말 정말 긴장되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떨리는 순간에 그 순간을 태연하게 넘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순간을 즐기는 것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즐길 줄 아는 능력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즐길 줄 아는 능력이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다시금 기억하게 되네요. 그 사람을 밤그대 가족들은 갖고 계신가요? 3074님,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친구한테 전화로 징징댔더니 먹고 힘내라고 커피 쿠폰을 보냈더라고요. 분명히 동갑인데 가끔 보면 얘가 언니 같아요. 내일 출근하면서 커피 사 마셔야겠어요. 3074님은 그 사람을 갖고 계시는군요. 언제든 좀 내가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면 정말 기댈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준다니.

0: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어리고 또 나와 동갑이더라도 훨씬 나보다 선배 같고 또 인생에서 더 오래 산 사람 같은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983님, 요즘 회사에서 나 바본가 할 때 가끔 있거든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배울 땐 다 그러는 거라고 엄마 딸이 바보일 리 없다는 말에 빵 터졌어요. 우리 엄마가 제 자존감 지킴이에요. 아, 엄마 딸에 대한 그 양보할 수 없는 자부심이 그 근거라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엄마의 자존감도 엄청 높으시고요. 그 덕분에 1983님도 자존감 뿜뿜 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혹시 오늘 소개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 읽어보고 소중하게 간직해놨다가 다른 날 소개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Bounce 조용필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승주님, AI 자격증 공부 중인데 페이지가 참 안 넘어가네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으면 노트에 그림 그리곤 했는데 지금 저 밤그대 들으면서 낙서해요. 사람 안 변해요. 굉장히 공부가 하기 싫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펼치셨겠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천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밤그대 들어주시니 저는 좋은데. 김수경님, 나른

건데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서 최대한 조리가 쉬운 걸 찾게 되더라고요. 국도 냉국으로 대신하고 밥도 찬물에 말아서 짭짤한 장아찌 종류별로 얹어서 겨겨 먹어요. 장아찌는 정말 사랑이에요. 아, 날 더울 때 정말 우리 존재의 이유죠. 장아찌, 냉국, 이런 입맛 돋구는 짭짤한 반찬들, 시원한 반찬들. 입맛이 없을 때는 그냥 요런 게 그나마 밥이 넘어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5890님, 회사 분위기가 요즘 안 좋거든요. 다들 우울한 얼굴로 앉아있으니까 팀장님이 다 일어나 하시더니 337박수 시키신 거 있죠. 어깨 펴, 눈에 힘 줘. 기분이라며 커피도 사주셔서 웃으면서 퇴근했네요. 제가 팀장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와, 337박수 시키시는 팀장님이면 뭐 정말 한마디만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근데 사실 그런 팀장님들이 잘 없잖아요. 또 무섭고 그냥 근엄하고 아니면 그냥 축 처져 있으면 같이 처져 계시는데 이렇게 레크레이션 리더처럼 기운을 북돋아주시는 팀장님 있으면 회사 다닐 맛이 날 것 같아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천은경님 신청곡이고요. 1262님 신청곡도 이어드립니다.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엄마는 이 힘든 걸 대체 어떻게 해낸 거지? 운전석에 앉아 차에 시동을 켜려는데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났다. 하품과 함께 쬐끔 흘러나온 눈물을 닦고 몰려오는 잠을 깨려고 두 팔을 위로 축 뻗었는데 우둑 어깨에서 희한한 소리가 났다. 아, 이러다 팔 빠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몸이 삐걱삐걱하지? 허리를 급하게 힘줘서 펴면 허리에서 소리가 나고 발목이 찌릿해서 둥글게 돌리면 발목 마디에서 소리가 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 험하다는 고3 엄마가 됐기 때문일 거다. 새해가 시작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들 때까지 내 하루는 고3 딸아이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 나 고3이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서럽고 피곤하다 싶었는데 고3 엄마의 하루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는 안다. 예민 덩어리, 불만 덩어리, 짜증 덩어리인 나를 챙기느라 우리 엄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그 고생이 이제야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요즘이랄까. 엄마, 내 휴대폰 어딨지? 안 보여. 엄마가 좀 찾아봐. 아침마다 우리 따님께선 나한테 뭘 그렇게 찾아달라 하신다. 하루는 휴대폰, 하루는 지갑, 하루는 필통, 하루는 이어폰. 어제 쓰고 어디다 뒀어. 그거 생각을 해봐. 그래 엄마가 찾지. 라고 물으면 인상을 팍 쓰고 짜증을 낸다. 아 몰라 됐어. 나 그냥 갈래. 아침 안 먹을 거야. 입맛 없어. 나 신발 신는다. 뭘 잘했다고 툴툴거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싶다가도 속이 허하면 공부 안 될 게 뻔해서 딸을 살살 달래 식탁 앞에 앉힌다. 애가 아침밥 먹는 새 온 집을 뒤져 없어진 물건을 겨우 찾아 손에 쥐어주고 그 사이 나도 출근 준비하고 행여 지각할까 현관에서 차키 들고 발을 동동거리면 그제야 휴대폰을 보며 느린느린 나온단 말이지. 차 태워서 학교 앞에 내려다 주고 나도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 신랑은 야근이라 늦는다 하고 마트 잠깐 들렀다가 집 가서 반찬 몇 가지 하다 보면 딸한테서 전화가 온다. 학원 데려다 달래면 데려다 주고 집에 두고 문제집 가져다 달래면 독서실까지 가져다 주고 인강 결제해달라면 카드 쓱쓱 긁어 수강해드리고 밤늦은 시간 집에 무사히 모셔온 다음 씻고 잠드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그제야 불이 꺼지는 엄마의 긴 하루 우리 딸은 알기나 할까? 엄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딸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음먹다가도 나는 엄마처럼은 절대 못하겠다 싶기도 하고 아휴 어렵다 어려워.

왁스,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지금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밤에 라이딩 중이라는 고3 부모님 사연이 부쩍 늘었어요. 올해 수능 시험이 11월 19일이죠? 시험 보는 학생들만큼이나 그 가족들도 마음이 많이 쓰이실 텐데 우리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하루씩 잘 건너가면 좋겠어요. 속상한 일 생기면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밤그대에 털어놔주세요. 제가 편들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6182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시경의 태양계.

마지막 사랑 박기영의 노래였습니다. 유진성님 신청곡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 성시경의 태양계였고요.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852님 요즘 자다가 자꾸 깨요. 낮 동안 밖에서 일해서 그런지 집에 오면 녹초가 되거든요. 씻고 누우면 바로 잠들긴 하는데 끙끙대며 자서 그런지 악몽을 너무 많이 꾸네요. 꿈에서 크게 귀신한테 쫓겨요. 꿈 좀 안 꾸면 좋겠어요. 아우, 1852님 진짜 힘드신가 봐요. 아니, 깨어있을 때도 힘들게 밖에서 일하시는데 꿈에서까지 귀신한테 왜 하필 귀신이죠? 근데 사람이 다 꿈을 꾼대요. 다만 깨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안 꿨다고 느끼고 꿈을 꾸다가 깬 사람은 꿈을 꿨다고 느끼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귀신한테 아무리 쫓겨도 기억이 안 나면 좀 마음이 편하긴 할 텐데 더우니까 힘드니까 중간에 깨니까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1852님 비롯해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짐작조차 어려운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휴대용 에어컨을 누군가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빵빵하게 나오는 거요. 이소정님, 동네 시장 가서 복숭아를 한 상자 사왔어요. 과일 뭐 살까 구경하는데 아들이 직접 키운 복숭아, 당도 보장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건 진짜다 싶어서 샀는데 맛있어요. 내일 가서 한 상자 더 사야겠어요. 야, 진짜 이 광고 문구는 너무 끌리네요. 근데 이게 과장 광고가 아니고 진짜 맛있었다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과일들 많이 팔거든요. 저도 가끔 시장에서 과일은 믿고 사는 편인데 소정님 이번에 좋은 아들 복숭아 발견하셔서 친구들 또 친척들 나눠줄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9417님 동생이 해변 가요제 나가서 대상 받았어요. 직장인 밴드 활동하는데 몸이 좀 아프고 나서 그 시기를 노래로 버텼거든요. 음악 잘하는 건 알았지만 가요제에서 상까지 받다니 완전 감동이에요. 동생이 힘내서 좋아하는 거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버팀목이 되어서 또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됐다니 너무 멋집니다. 저도 이 동생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보내드리죠.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우리 집에는
7: 렉렉스 비드 렉
6: 사무실에도
7: 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열대야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자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막 땀이 범벅되고 에어컨 잘못 켜면 또 너무 춥고 이 여름이 언제쯤 지나갈까요? 7057님 신청곡 정수라의 환희 보내드리고 저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로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6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제스비는 3인조 혼성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리더의 제제, 메인보컬의 승헌스, 센터의 가비. 2024년 한 예능 콘텐츠를 통해 결성됐어요. 오늘 골라온 너

나와의 모든 지금은 김이나 작사가가 가사를 썼고요. 가장 반짝였던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의 나도 반짝 빛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응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내게 언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날 알아보고 날 믿어주는 너와의 모든 지금.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21년 개봉한 톰 홀랜드, 젠데이아 콜먼 주연의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미스테리오의 계략으로 세상의 정체가 탄로난 스파이더맨 피터는 하루아침에 평범한 일상을 잃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다른 차원의 불청객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잘 들어 피터. 내가 수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면 너는 그걸 가져선 안 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책이침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AI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탐구한 작가 장강명의 논픽션 먼저 온 미래의 중 한 구절입니다. 어떤 고통은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얼룩이 아니다. 그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삶은 순백이 아니다. 순백이어서도 안 된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듯 내게 말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MSG 워너비의 바람만 본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을 이어서 들으신 곡은 거미의 노래들이었어요. 어른아이, 기억상실, 날 그만 잊어요. 책이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패닉의 UFO, WN 웨일의 RPG 샤인이었습니다. 이 노래 그리고 이어드리죠.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 책 소개해드렸는데 AI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화 시스템 이런 거 저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AI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한테 되게 좋은 말만 해줄 때가 많은데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과의 대화가 더 그리워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정훈이의 기억이란 사랑보다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예전에 노래방 다닐 때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부르고 싶은 노래는 너무 많고 친구들이랑 서로 마이크 잡겠다고 전주 점프하고 간주 점프해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하세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마음이 바빴던 거죠. 그런데 요즘 가요는 전주도 거의 없고 간주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노래도 대부분 3분 컷이 많고요. 노래 시작하면 바로 본론입니다. 사람들이요, 지루한 부분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노래도 점점 짧아지고 광고도 30초에서 15초로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5분 영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꼬린 장면만 모아놓은 동영상, 그것만 보면 무슨 재미 있어요? 매력 있어요? 클라이맥스만 타닥타닥 붙어있는 드라마, 그거 보면 이해돼요? 매력 있어요? 오늘은 한 템포 느리게 걷기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8월 6일 목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아무 노래였습니다. 저 지코 참 좋아하는데 매력 있어요. 지코 씨의 노래를 만나봤습니다. 아무 노래. 지루한 걸 점점 못 참는 사람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유나 지루함을 오히려 돈을 내고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점점 가면 갈수록 외치지만 행복은 천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빨리 가는 것도 능력이지만 잠시 멈출 줄 아는 것도 저는 여유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핀 꽃보다 오래 피는 꽃들도 많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조금 느리게 걷는 그런 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라라랜드 마법 같은 시간 4시부터 6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야기 보내주세요. 점심에 뭐 드셨고 점심 약속은 뭐가 있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다 좋습니다. 아무튼 한 1주에서 2주 정도 점프를 시켜버리고 싶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예요. 어쩜 저렇게 날씨가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요. 카메라 버튼 살짝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니까 라라랜드로 문자 보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고인물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살짝 알려주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 그냥 문자 보낼 때요. 전화번호 적는 데다가 우물정자 하고요. 1061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0: 010땡땡땡땡 대신에 샵 1061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라라랜드 시간에 저에게 바로바로 도착합니다. 샵 1061 맨날 뭔 소리야 했던 분들 오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은 8006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사연이 8006님의 사연인데 콩디 이제 휴가 끝나고 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휴가 내내 가족들 삼시세끼 해주는데 얼마나 더운지 빨리 출근하고 싶더라고요. 삼시세끼 챙기는 것도 다른 반찬에 그쵸? 아, 이것도 진짜 큰일인 것 같습니다. 티 안 나는 큰일. 그래서 빨리 출근까지 하고 싶으셨다고.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만나더라고요. 그동안은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역시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8006님. 밥은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 그 요즘은 잠은 남의 집에서 자는 잠이 제일 달다면서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준 밥이고 그래서 휴가 가고 외식을 하고 누군가의 이 따뜻한 한 끼가 더 고마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2222 번호 쉽네요. 시도하셨어 오늘. 근데 성공하셨어. 시도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789님 이쁜 콩디 오늘 또 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저 이번은 매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오늘도 귀 호강하고 갈게요. 항상 들으면 힐링되는 라라랜드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외출하고 오니까 제 몸이 불가마가 된 기분이고 커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커피 수혈이 필요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2시간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06272 보내주셨습니다. 이 커피 수혈 해드려야죠. 근데 그대가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1등 주인공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0627님 그리고 콩디 충북 단양으로 휴가 와서 그 유명하다는 도담삼봉 보러 갔는데요. 날이 너무 덥고 뜨거워서 3초 만에 사진만 후딱 찍고 그럼 왜 가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셨어야 했는데 근데 너무 날씨가 사악

시작하니까요.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사진 막 후다닥 찍고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도담삼초였는데 사진은 진짜 짱 잘 나왔습니다. 가을에 다시 와

제가 1등은 하지 못하셨지만 오픈런 줄에 서셨다고 하셔서 제가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식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중한 방송 오미환 출첵합니다. 우리 오미환님 문자는 문종신님으로 주셨는데 여튼 어서 오세요. 이소영님도 와주셨고 서혜진님 콩디 안녕하세요 하고 말 걸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1등 해야지 하시면서 안상언님 1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제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백숙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재홍님 오셨습니다. 콩디 저 왔어요. 오늘도 신나게 기대합니다. 신나게? 열심히 한번 또 달려봐야죠. 그리고 김은실님 콩디 출첵합니다. 보라를 켜니까 예쁜 눈사람이 앉아있네요. 자칫 한 1초 빠르게 보면 진짜 눈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얀 색깔 옷을 오늘 선택했더니 원혜진님도 찾아와주셨고 권현진님 반갑습니다. 김성철님도 와주셨어요. 오늘 콩디 춘리는 어디 갔나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춘리 보고파요 하시면서 성철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제가 끼어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은 저에게는 참 소중하니까 재미있다 싶으면 제 눈에 띄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팍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을 했다 띄어드리고요. 라라벨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0: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정답은 없지만 공감은 있는 시간. 나만 그런가? 궁금한 오늘 이야기 라라벨.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너 때문에 웃었다. 저는 날마다 라라 가족들 문자에 웃습니다. 저 진짜 많이 웃습니다. 평상시에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참 잘 웃는 편인데, 정말 매일 4시부터 6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많이 짓는답니다. 저 때문에 또 웃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 라라벨에서는 저 콩디와 라라랜드는 빼겠습니다. 최근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웃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 때문에 웃었다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울다가 이거 먹을래? 하고 과자 하나 딱 내밀었는데 아이가 방긋 웃지요. 그러면 덩달아 웃게 되죠. 그런 것도 좋고,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뭐 고양이가 그루밍하는 거 보고 있으면 또 배시시 웃음나고, 강아지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 보면 또 웃음나고, 그리고 SNS 올라온 영상 보다가 웃고 계신 분들, 혼자 웃는 분들 많고, AI랑 대화하면서 웃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너 때문에 웃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커피 선물 그득하게 준비해놓고 문자 폭탄 기다리겠습니다. 누가요? 콩디 이본이가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그리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이렇게 두 곡이에요.
1: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최근에 너 때문에 웃었다. 이제 여러분들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똥손인 분이에요. 똥손. 장하희님. 이름 엄청 이쁘시다. 장하희님. 친구가 알려준 마크라메 공예 때문에 웃었습니다. 아, 나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셔서 웃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쁘게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너무 흐뭇합니다. 다른 것도 도전해서 똥손 탈출해봐야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웃음이 터졌다는 건 똥손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매듭만으로 엮어 만드는 수공예 하나죠. 우리 마크라메 공예를 하신다는 우리 장아이님. 뭐 보면 벽걸이 장식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키링은 기본이고 화분걸이 같은 거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하정님 조카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김하정님이. 이모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끼는 초콜릿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귀여움이 너 때문에 웃는다 하시면서 진짜 한없이 귀엽네요. 멘트 봐요. 먹고 잘 살으래요. 이니님. 조카가 4살인데 저만 보면 제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도 과자 두 봉지를 사네요. 아우 잔뜩 사지. 제 손을 잡아주는 4살 조카만 보면 바보처럼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조카 덕분에 행복합니다. 저도 이 첫 조카 탄생했을 때 조카 바보였었는데 그리고 뭐 하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살까? 가서 한번 사보자. 해보자. 하면서 정말 갖고 싶은 거 또 배워보고 싶은 거 참 뒤에서 많이 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도 나고 이인희님이 문자 주셨어요. 뽀니언니 저는 이 더위의 짜증을 아기 팬더 넷째 바오 영상을 보고 웃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 웃어요. 근데 요즘 이 알고리즘이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을. 아기 좀 한번 볼까? 그러면 어김없이 딱 보여주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저도 본 것 같아요. 한없이 귀여워서 봤는데 제법 뽀송해진 털로 아주 귀여운 아기 판다의 무해한 힐링 받았다고 하시면서 6378님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1박 2일 대학 동기 모임 간다고 해서 속으로 티 안 나게 웃었습니다. 뭐 한 일주일 가시는 것도 아닌데 1박 2일 대학 동기 모임 가시는데 그렇게 속으로 티 안 내고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좋으셨어? 자유부인 되셔서 너무 좋으신가 봐요. 352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또 3050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고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헛 웃음이 납니다. 0490님 그쵸? 저는 요즘 그 차에 찍히는 온도를 보면서 엄청 웃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40.5도? 말이 돼? 39.5도? 그래도 1도 내려갔다 이러면서 혼자 좋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듣네요. 처음 들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1550님이 보내주셨어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문자는 정말 크게 보여요. 눈에도 잘 띈다. 여기에서 서영은 씨의 웃는 거야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주제는요. 최근 너 때문에 웃는다 주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서영은 씨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웃는 거야. 이 노래 들으니까요. 서영은 씨 웃는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눈도 막 이렇게 반달처럼 엄청 귀여워지고 우리 서영은 씨 웃는 얼굴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네요. 콩디 딸하고 요가 시작했습니다. 임채영님이 주셨어요. 오, 요가? 따님하고? 강사님이 요렇게 저렇게 하라고 동작을 알려주시는데 잘 안 돼서 옆을 보니 딸도 안 됐는데 서로 눈 마주쳐서 빵 터졌습니다. 요리 꼬고 조리 꼬고 저희 둘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가 쉽게 잘 되지 않죠.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되는구나. 요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첫 줄만 보고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겠다 싶었는데 우리 따님도 안 돼서 서로 눈 마주치고 빵 터졌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그런 문자예요. 4783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4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도깨비 불러야겠다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 딸이 젤리 달라는 말 안 들어주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엄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도깨비 불러야겠다. 해서 엄청 웃었습니다. 바로 따라한 거야. 그 대사를. 아우, 귀엽네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막둥이가 생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저에게 보내준 거 있죠. 덕분에 어제 만난 회초밥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준호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뭉클하다.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고맙고 더 야무진 사회생활 해나가길 바란다. 정준호 사랑해. 우리 아들 덕분에 웃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아주 정말 흐뭇한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9618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모처럼 오이팩 하려고 누웠는데 오이킬러 우리 땡땡이가 제 얼굴에 오이 떼 먹으려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달려들었나 보네요. 5586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기철님도 저희 병원 치료사 선생님이 아재 개그를 잘해 주시는데요. 아재 개그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매일 웃으며 치료를 받습니다. 오, 재미있으신가 보네요. 빵빵 터지시나 봐요. 그중 하나 해드릴게요. 경상도 남자와 서울 여자와 쇼핑하다가 남자한테 망사동전지갑 사달라고 하니 남자와 와 동전이 텁닥하더나. 이게 뭘까? 나는 이 아재 개그보다 망사동전지갑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읽으려고 했던 제가 더 웃긴데요. 여튼 아재 개그 보내셨습니다. 엄마 안 되겠다. 망사동전지갑 사달라고 했더니 남자와 와 동전이 텁닥하더나. 두 번 읽었는데도 집에 가면서 생각나면 웃음이 날란가요? 이기철님 보내주셨습니다. 좀 재밌는 거 좀 기철님 이왕 하시는 거 좀 재밌는 거 보내주시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제 최인형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우울하다가도 토끼 얼굴만 보면 금방 풀립니다. 콩디의 최인형은 무엇인가요? 7691님 보내주셨는데 저는 인형을 안 좋아해요. 이 문자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뭐였지? 없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없네요.
그리고 박보경님, 콩디 생후 140일 손녀 때문에 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딸이 손녀 옹알이하는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유연아. 예쁘게 잘 자라줘 할미는 바랄 게 없단다. 꼭 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도 천사 같고 이쁠 텐데 우리 할머님이 손주, 손녀를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정말 이 문자에서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박보경님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엊그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들이 선물로 속옷을 사왔더라고요. 아, 식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전부 입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걸로 교환할 겁니다 하시면서 877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은 선물 주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걸로 뭐 아드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 책은 너 때문에 웃었다. 라라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연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내용들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벨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노래는 원모어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준비했습니다.

이민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라라랜드 들으면서 힘든 오후를 버티고 계시다고 이민재님 보내주셨습니다. 휴가로 사무실이 썰렁한데요. 부장님이 특별히 점심 때 소고기 사주실 때 행복했다고 이 맛에 출근한다 하시면서 이민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뿌니 언니 휴가 나서 처음으로 보라로 보는데 정말 눈사람 맞네요. 그리고 쉴 틈 없이 사연 보시고 박수치고 웃으시고 뭘 그렇게 보나 하며 빠져드네요. 저 여기 앉으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차에서 듣는 거랑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6223님 보내주셨어요. 최은정님은 콩디에 휴가 안 가세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휴가 안 가요 하셨습니다. 우리 은정님 휴가 없어요? 그리고 나랑 같네. 3236님 저는 시원한 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새싹 문자 확인된 것만으로도 좋아요. 진짜? 아 이러니까 커피를 더 드리고 싶네. 우리 3260님에게 시원한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 지금 39도 찍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시면서 392

0: 7111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189님의 문자가 쏙 들어왔습니다. 누나. 누나가 충분히 이해될 아재 개그 보낼게요. 진짜. 30개 이상 아이스크림 파는 곳 있잖아요. 진짜 일화인데요. 어떤 남자가 군에 들어갔을 때 그 브랜드가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맛 보여주겠다고 데려가서 주문을 했어요. 여자친구 왈,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남자 왈, 닐라 닐라 바닐라 주세요. 이게 30가지가 이름이 다 다른데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거 닐라 닐라 바닐라 있어요? 나 이거 있으면 하나 사서 먹고 싶다. 아 재밌었습니다. 5189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디씨 매일 듣는데 콩디가 문자 보내는 방법 가르쳐줘서 보내는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문자가 가면 말해주세요. 한 번씩 보낼게요. 잘 도착했습니다. 0565님 또 이렇게 안내해드렸더니 바로 또 문자 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9: 닉네임이 이쁩니다. 은하수님. 안녕하세요. 콩디. 매일 들으면서 오늘 처음 요래 인사를 드려봅니다. 매일 들으면서 오늘 처음 요래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 들려주는 음악 듣기 좋아 하시면서 부산에 사시는군요. 우리 은하수님 정관인데 부산 정관인데 햇빛 센터 가운데 바람은 쏴쏴 부네요. 요번 멘트 예사롭지 않네요. 재미있으실 것 같아. 굉장히 위트 있으실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죽는 줄 언제까지 데워지는 거야 거봐요. 우리 은하수님 앞으로 문자 좀 자주 보내주세요. 그대 문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 위트 있어.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라랜드 뽀너니 여기는 전라도 광주여라. 광주야. 광신구 월계동에서 족발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박나기를 기도합니다. 족발 맛있겠다. 3050님 아주 그냥 잘잘잘잘 흐르잖아 용기가. 맛있겠네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잠깐만요. 좀 제가 좀 찾아볼게요. 찾았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 전 이 시간에 항상 출근하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0948님이에요. 0948.

님,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저는 오창에서 호프집을 합니다. 호프집을 또 하셔. 퇴근할 때도 이 방송이 나옵니다. 이 호프집도 0948님이 하시는 호프집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위스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또 2부로 부랴부랴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0: 온열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무드 잘 잡아보셨어요? 무드 잡기 아주 좋은 곡인데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양미수님, 웃기다 우리 미수님. 왜냐면요, 콩디 남편이 불러도 안 따라가요. 콩디 2부 따라가야죠 하시면서 남편이 불러도 안 따라가셔 우리 양미수님. 그리고 김주연님은 콩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믿지요. 저는 6월 말에 처음 라라랜드 들은 후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재방송으로 매일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그랬죠. 같이 가야지. 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오늘은 상황이 돼서 본방을 듣고 있다요. 우리 김주연님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듣고 계시다고 챙겨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지요. 우리 김주연님 제가 시원한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광주 족발집 상호명 가르쳐주세요. 오늘 애들과 가족 외식할 것 같아요. 우리 박서라님 보내셨는데 요거는 진짜로 알아보고 저희 채팅창에 올려놓거나 우리 서라님에게 다이렉트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죠. 2부 오프닝곡 한 부분 가사를 모르겠어요. 저는 막기인가 봐요. 이게 잘 안 들렸구나 가사가. 우리들의 시간은 언제나 화려한 땡땡 라라랜드 영원히. 땡땡이 뭘까요? 화려한 벨벳 라라랜드 영원입니다. 벨벳이에요. 벨벳. 하이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콩디 하시면서 저를 정겹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시원한 무언가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음악이 참 좋아요. 박계영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은영님 콩디처럼 같이 어깨를 들썩이네요. 2부 같이 가야지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 음료 배달할 때 듣고요. 밤에 생수 배달하며 제방 들으며 일하는 투 잡러입니다. 누나 목소리와 웃음소리에 힘이 납니다. 이우상님. 그래? 이우상님 제가 저기 손목 사이즈 좀 나 너무 밀렸는데 비즈 팔찌 또 너무 쌌어. 이 우상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모는 다 괜찮습니다. 손목 사이즈 원하시는 색상 알려주시면 제가 손목에 비즈 팔찌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분 드리고 싶어요. 6865님 남편 배달 라이더입니다. 오늘 폭염에 배달하다 어지럽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집으로 와서 쉬라고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건강이 제일 먼저니까. 지금 시원한 냉면 먹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 정말 배달 라이더 분들 파이팅. 남편 이성민 파이팅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6865님에게도 시원한 거 한 잔 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아들 논산훈련소에 보내놓고 저희 부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루하루 외로워서 다들 휴가라고 들뜬 마음인데 아침마다 빈방에 출근 인사하는 저희 부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9997님 우리 큰아드님이 논산훈련소 가셔서 너무 허전하신 거야. 우리 두 부부 힘내라고 저 이번이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 드리고 싶다. 드리자. 그래 이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우리 두 부부 힘달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죠. 제가 두 분 손목에 비즈 팔찌 만들어서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사이즈하고 원하시는 색깔 초이스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들어야 돼. 그래요. 뭐 그 다음날 손가락 좀 아프면 되고 등 좀 욱신욱신 쑤시면 되고 만들죠 뭐.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 자켓 시작됩니다. 콩디의 선곡에 따라 라라 가족들의 릴레이 신청곡이 이어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

0: 에브리바디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람디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오늘 또 두 곡을 골랐습니다. 두 곡을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문자로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아 나도 콩디한테 질 수 없다. 나도 멋진 곡을 선곡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노래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박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님 언니 신랑이랑 하우스 천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무언가 마시고 싶어요. 제가 사박주스 싸드릴게요.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오늘 고른 노래는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신나게 달렸으니까요. 우리 박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왜 이 곡?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라라 가족들도 다양한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신 곡도 좋고요. 오래된 노래도 좋고요. 팝도 좋고요. 가요도 좋고 장르도 상관없습니다. 왜 생각났는지 한 줄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콩콩 디스크 자키 첫 번째 노래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요? 며칠 전에 우리 유피디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니씨 이 컬러링 너무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노래 오면서 들어봤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로난 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준비했습니다. You can light up the dark. 1999년에 나타났습니다. 이 노래요. 노팅힐 OST 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When You Say Nothing으로 이어지는 곡은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DJ이자 프로듀서 엘렌 워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aded. 소중했던 누군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 유튜브 조회수 수십억 회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 노래를 내미실 줄이야. 이민영님, 저는 참 밀밀. 1996년도에 이 노래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 장만옥 보고 싶다. 여명, 멋진 배우 만나고 싶습니다. 홍콩에서 뉴욕까지 이어지는 긴 세월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였었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었는데 등려군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천밀밀.

대박. 김혜정님 이 노래 듣고 싶으셨어. 분위기 이 노래 들으면서 느끼고 싶어요. 아 이거 라붐 주제곡 아니야. 소피 말했어. 아 참.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우리 김혜정님이 이어받아 주셨습니다.

제 벨소리가 나오네요. 너무 좋은 노래들 감사합니다. 차은옥님, 또 김은라님, 접속 OST, 아, A Lover's Concerto. 한석규 그윽한 눈빛과 감정 연기가 너무 좋았던 영화. 그렇네요. 접속. 헤드폰을 쓱 하시면서 임혜정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휴대폰 음악통을 한번 뒤져보게 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노래 나갑니다.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와, 정말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와, 오늘 미쳤네요 진짜 하시면서 9737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니, 아, 9737님 보내주셨고 9767님이에요.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언니, 추억여행 제대로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1초만 보면 눈사람 같다 하여 귀여운 눈사람 콩디 보라보며 더위를 식힙니다. 덥게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노래는 아델 곡이 떠오릅니다. 아, 아델 기가 막히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이 노래 또 신청하셨네요. 아주 강렬한 리듬과 아주 폭발적인 그런 가창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아델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더운데 노래가 잔잔하니 너무 좋아요. 졸립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옥정아님. 그리고 3538님 다들 저랑 같은 연배이신가?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딱 나와서 좋았다 하셨고 홍영미님 책받침 언니들 크, 저는 PB 언니파입니다. 아 PB 케이츠파이신가 봐요. 그렇구나. 파라다이스 듣고 싶다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에서는요 정말 한 곡도 아까울 곡이 없는 그런 곡들로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이 저 컬러링이에요.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들어봤고요. 이어서 엘란 워커의 Faded 그리고 세 번째 곡은 등려군의 천밀밀 이어서 들어봤고요.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그리고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끝곡은요. 우리 홍영민님이 추천해 주신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KH의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내 아내는 좋게 말해 긍정적, 아니 낙천적이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느긋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니 사는 게 언제나 해피할 수밖에. 얼마 전 아침이었다. 오랜만에 체중계에 올라간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살 뺄 거야. 최대한 굶고 이거 밴드랑 폼롤러 홀라후 10분씩 3세트씩 꼭 할 거야. 빼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쪘어. 너무 쪘어. 더 이상은 안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는 아내. 저녁쯤 되면 배고프다고 난리겠지? 혼자 피식 웃으며 퇴근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방글방글 웃으며 문을 열어주는 아내. 우리 소방님 오늘 잘 버텼어? 네, 오늘 자기야말로 잘 버텼어?

0: 다이어트 성공했어?
1: 그럼 나 있잖아 오늘 카페에 가서 아이스 카페모카 시켰거든?
0: 그런데
1: 나 생크림을 빼고 먹었잖아.
0: 생크림 빼고 아이스 아메리로 먹었다고?
1: 에이 아는 맛이 없잖아. 아이스 모카에서 과감하게 생크림 생략했지. 500칼로리 먹을 뻔했는데 생크림 뺐으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 왠지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것 같아.
0: 참 신기한 사람이다. 옷 사러 가서도 그렇다. 어쩌다 크게 나온 옷이 맞으면 어머나 나 5호네? 역시 대한민국 평균 날씬이야.
2: 이거 그냥 프리사이즈야 자기야. 5호라고 써있어도 남녀 공용이잖아.
1: 우리 자기는 쓸데없이 부정적이야. 자기야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0: 그런데 다른 매장에서 5호가 무릎에서 멈추며
3: 어머머머 나 좀 전까지 5호였는데 그새 쪘나?
0: 뭐가 좋은지 혼자 또 신나서 웃는 사람.
1: 아 자기야 자기야
3: 어머머 어떡해 9,900원
0: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 와중에 20% 할인해서 7,000
1: 이거 사야지 사야지 그리고 적어야지 적어야지.
0: 세일에서 산 물건은 할인한 가격만큼 돈 벌었다고 가계부에 적는 사람.
2: 야 진짜 당신 계산법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금세 부자 되겠어.
0: 웃는 얼굴에 뭐라 타박을 할까. 그런데 얼마 전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4: 어 그래? 수술 날짜 잡았어? 알았다 내가 좀 알아볼게.
0: 전화를 끊자 아내가 묻는다. 서방님이야? 동서 수술 언제 한대?
2: 날짜는 잡았다는데 어우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나 보다.
0: 심각한 얼굴로 잠깐 생각하던 아내의 얼굴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진다.
1: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주식을 팔았던 거야 자기야.
0: 어?
1: 그 주식 지금 30%나 떨어진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번 거야? 이렇게 쓸 일이 있을 줄 알고 와 이제 나도 내가 무섭다 자기야. 이걸로 보태자.
0: 어? 정말?
1: 그럼 정말이지. 우리 결혼할 때 서방님이 얼마나 신경쓰 줬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알아봐서 가전제품 절반 가격에 하게 해줬잖아. 그때 나 혼수할 때 고마웠던 거 내내 마음에 남아있었거든.
3: 잘됐다 자기야.
0: 아내의 웃기는 계산법에 잔소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순간 목이 메일 때도 있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여태 버텨온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희망으로 답을 내는 아내의 긍정 계산법 덕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날 눈물 때문에 입이 삐죽삐죽 나와서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오늘 저녁 생크림 잔뜩 얹어진 미니케이크 하나 사서 들어가야겠다.

어떤가요에 이어서 이한철 씨 그리고 박세별 씨가 함께한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인준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가요 꾸며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원님 천안에서 칼로리가 아니고 칼로리예요. 아유 콩 또 실수하셨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연을 봤어요. 맞네. 500칼로리 먹을 뻔했는데 생크림을 뺐으니까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 요 대사였는데 우리 박성원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맞습니다. 500칼로리예요. 칼로리. 근데 제가 칼로리라고 귀여웠을 것 같은데 우리 박성원님 앞으로 좀 큰 그림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사 한 줄 한 줄 막 신경 쓰면서 듣지 마시고 아 대충 그냥 큰 그림. 근데 아무튼 저도 앞으로 한 글자도 아 참 이 몰두하다 보면 그냥 말이 먼저 나갈 때가 있다고. 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원님 그리고 현수미님은 정말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은영님은 아내분 성격 대박 부럽습니다. 진짜 초긍정적이시죠. 김주연님 정말 러블리한 아내분이시네요. 남편분도 평소에 잘하시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폰에 소심한 남편 이름을 간장종지. 아, 진짜요? 남편 이름을 간장종지로 저장해놨는데 긍정적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언젠간 대접으로. 와 이분들 엄청 웃기시다. 김주연님. 아 진짜 이 남편분의 이름이 언젠간 대접으로 꼭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내분 성격이 부럽다는 그런 사연들 많았고 우리 영수님은 아내분 주식으로 돈 버시네요. 대박 너무 착하시다. 복 받으실 겁니다. 박수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김은님하고 김기창님 종지 종지에 터지셨어요. 그리고 오필재님 그쵸 오필재님이 콩디 극한 DJ네요. 욕봅니다. 아우, 제 마음을 10분째 1이라도 좀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라라랜드 가족님들 반가웠습니다. 맞죠 하세요 하시면서 고애경님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 해주셨고 우리 영웅님 이번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처음부터 라라랜드 듣기 시작했는데 라디오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콩을 깔아서 이제 집에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나 계속 청취하려고 콩을 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님 늘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지연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요. 임하리님 항상 이 시간 저녁 준비하면서 콩디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저녁은 유부초밥. 요즘 더워서 저녁 소바, 유부초밥, 쫄면, 열무국수 반복입니다. 여보야 미안해 하시면서 임하리님 굉장히 애교 있는 그런 아내분이신 것 같습니다. 박리영혜님도 새벽에 제 방만 듣다가 오랜만에 본방 들어요 하시면서 언니 하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김경숙님, 2738님, 9014님, 6415님, 4777님, 김민지님, 4695님 처음 문자 보내신다 하셨는데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씨의 코올리는 5살 데리고 병원 가는 중입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는 슬픈 인생. 모두 이날 씨에 아프지 않게. 우리 5살 천사 같은 딸이 아픈가 봐요. 감기 걸렸나 보다. 그렇죠? 기온차가 심하니까. 얼른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1593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그대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행복이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0: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소설가 윤대녕 씨의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년 입춘해 봅시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 상대는 농담인 줄 알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입춘이죠? 당신은 입춘에 만나기 좋은 사람 같아서요. 입춘에 만나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입추에 그대는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가을이 온다고 하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떠올려지는 얼굴, 그리운 누군가가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댄 포겔버그의 Longer,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운 사람이 있듯이 듣고 싶은 음악, 오랜만에 들으면 아주 반가운 음악들이 있습니다. 팝송도 좋고 재즈, 샹송, 칸춘에, 파두, 보사노바, 탱고 어떤 장르의 음악도 좋아요. 그대가 좋아하시는 월드뮤직 제게 알려주세요. 신종곡 보내시면 잘 저장해뒀다가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오시는 길은요.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HY로 시작해서 65로 끝나는 그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늘 행복 충전 가득하고 간다고 내일도 또 행복 충전하러 올게요 하셨고요. 알리로 시작해서 H7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좋은 곡 잘 감상할게요.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덥죠. 제가 그대들의 행복을 매일 가득 고속으로 충전해 드릴 테니까 하루 잘 버티고 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로 시작해서 H7님의 신청곡 보내드리죠. 에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하고요. 린다 론스테드와 제임스 잉그램의 듀엣곡이죠. Somewhere Out There.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7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2곡 카니쥬의 송버드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빌보드 차트에서 연주곡이 10위권에 오른다는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1987년 여름에 빌보드 차트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마이클 잭슨,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 같은 팝의 거장들이 차트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강렬한 센스팝과 댄스 음악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부드러운 색소폰 선율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최고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랐고요. 빌보드 차트 탑10에는 약 11주나 머물렀습니다. 케니지의 연주입니다. 송버드.

다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케니지의 송버드였습니다. 사람 덕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피곤하고 상처받는 것도 사람 때문일 때가 많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번 만나 함께 감자튀김을 먹고 헤어지는 감튀 모임이나 게임을 하고 헤어지는 일회성 모임이 새로운 만남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오래 연락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도 없고 그저 짧게 만나서 함께 웃고 좋은 추억 하나 남긴 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친구를 가깝게 오래 사귀어온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꼭 오래 사귀어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주 잠깐이지만 기분 좋은 대화 또 함께 웃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 역시 좋은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음악이 그런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스캔맨 존의 스캔맨, 로스달리오의 마카레나,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입니다.

축하해야 할 새해도 아니에요. 선물해줄 심장 모양의 사탕으로 장식한 초콜릿도 없어요. 봄의 시작도 아니에요. 부를 노래도 없어요. 사실 그냥 또 다른 평범한 날이에요. 4월에 비도 없고 어떤 꽃도 피지 않았어요. 6월에 토요일 결혼식도 없어요.

하지만 진실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 새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당신을 걱정하는지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여름도 아니에요. 따뜻한 7월도 아니에요. 다정한 8월 밤을 비추는 보름달도 아니에요. 가을 바람도 안 불고 떨어지는 낙엽도 없어요. 심지어 새들이 남쪽 하늘로 날아가는 시간도 아니에요. 천칭자리 태양도 없고 할로윈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져다 준 모든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됐지만 어떤 다른 새 단어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냥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스티비 원더의 노래였죠.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비 원더는요, 이 곡을 쓰면서 사랑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진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표현했다고 하죠. 특별한 어떤 날에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은 아닐 거예요. 아무 날도 아닌 날, 그냥 평범한 날. 불쑥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진솔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PB Gates' Scene from Paradise, 루퍼트 홈즈 Escape 들려드릴게요.

피비 케이츠의 Sin from Paradise, 루퍼트 홈즈의 Escap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 활동했던 프랑스 여가수들의 노래예요. 먼저 듣기만 해도 기차 여행이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르조리 노엘의 Dans le même wagon, 사랑은 기차를 타고 하고요. 경쾌한 왈츠풍 멜로디가 사랑스러운 곡, 마리 라포로의 Les Bandes sur la Mer, 사랑의 수학 들려드릴게요.

마르조리 노엘의 당름만 바공, 사랑은 기차를 타고, 마리라 포르의 레방당 수드 라무르, 사랑의 수학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전혀 가을 느낌도 안 나고 사실 여름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요. 그래도 달력에 적힌 입추라는 두 글자가 반갑게 느껴지네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여름 무사히 잘 지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중에서 오늘 끝곡 골랐습니다. 휴 잭맨과 미셸 윌리엄스가 함께한 A Million Dreams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그래서 언젠가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왜 내겐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귀인은 늘 우리 곁에 있더라고요. 묵묵히 내 편이 되어주고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사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요.

2026년 8월 7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샘 김의 It's You였습니다. 귀인, 보통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누군가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귀인이라는 게 뭐 엄청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금요일 아침부터 너무 이제 또 사주 얘기를 꺼내서 좀 그런데 제 사주에 천을 귀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천을 귀인이라는 게 뭐 귀인을 뜻하기도 한데 엄청나게 이 사람이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딱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벼랑 끝까지 안 가면 사실 귀인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내 사주는 그렇게 끝까지 힘들게 갔다가 꼭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근데 실제로 뭐 사주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아 정말 끝까지 힘들었다가 누군가 이렇게 딱 나타나서 구원해주는 상황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귀인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아 그냥 없어도 없고 그냥 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 또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아 아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힘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주변에 있어요. 아마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귀인, 이게 단어가 되게 거창해서 그렇지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되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귀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저한테는 귀인인 거 아시죠? 오늘도 상하를 위해서, 햄디를 위해서 사연 하나씩만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윤종신 고속도로 로맨스 띄워드렸고요. 허유원은 상쾌한 아침, 저는 햄돌이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1267님께서요. 40년째 같은 시간에 출근합니다. 와, 이제는 지칠만도 한데 아직도 설레네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요즘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불평불만을 조금 늘어놓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 패턴이 그 한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이 7시 뉴스를 끝나고 8시에 하는 이 루틴을 지금 대구 지역 근무 했을 때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한 3년째 매일매일 7시 뉴스를 하고 퇴근하면 집에 가면 9시다 이렇게 불평을 주변에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지친다 이랬었는데 우리 1267님 문자 보니까 진짜 반성하게 됩니다. 에이, 겨우 3년 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다니. 근데 또 아직까지 설렌다고 말씀하셔서 심지어 본인한테 이제 파이팅 해주세요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한테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셨을까요? 아이고고. 이게 또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자꾸 좀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은 더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현정님 어떤 일인진 모르겠지만 잘 지나갈 거예요. 우리 현정님 상쾌한 아침 2시간 쭉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눈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무셔야죠. 밤새면 안 돼요, 안 돼! 현정님 힘내시고요. 잘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현정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네요. 하림의 위로 그리고 성시경의 여우야.

하림의 위로에 이어서 성시경 여우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9499님, 아들이 근대 5종 선수입니다. 이번 주에 홍천에서 대회가 있는데 잘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해주세요 하시면서 아드님 사진을 이렇게 멋지게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근대 5종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하나만 잘해도 진짜 대단한데 와 어떻게 이렇게 다섯 종류를 하시는 우리 근대 5종 선수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와중에 그중에 9499님의 아드님께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 입장에서 참 이렇게 선수들 운동선수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 직업이 이제 아나운서들이 스포츠 선수를 인터뷰도 하고 뭐 관련 방송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곁에서 볼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정신력과 그 엄청난 승부욕과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참 대단하고 또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9499님 홍천에서 있을 대회 1등 할 수 있길 저희 상하에서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구민주님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예쁘신 분이네요. 이따 7시쯤 지리산 등산을 시작해서 천왕봉을 갈 예정입니다. 허유원님의 방송이 잘 되라고 천왕봉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지리산 등반 그리고 첫 라디오 청취에 허유원님 노래 신청합니다. 퀸의 킬러 퀸. 아 감사합니다. 어우 또 우리 민준님 덕분에 천왕봉에서 기도를 다 이렇게 받아보네요. 저도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제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안 하지만 저는 꼭 달에 기도를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은 무조건 멈춰서서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상쾌한 아침 청취를 이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거든요. 근데 보름달에 빌면은 그 자연현상들에 빌면은 은근 이게 좀 이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천왕봉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방송 상쾌한 아침 잘 될 거라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조심히 잘 등산하시고요. 날씨도 더운데 7시쯤 가시면은 굉장히 벌써 요즘에는 더운 시간인데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잘 챙겨서 가셨죠? 건강 조심하시고 온열질환 조심하셔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민주님 반갑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민주님의 신청곡 퀸의 킬러 퀸.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여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인피니트의 백인데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가 매력적인 노래죠. 그리고 1위는 썸머 퀸들의 노래네요. 시스타의 Touch My Body인데요. 시스타와 여름, 이건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Touch My Body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인피니트의 백, 시스타 Touch My Body.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4년 8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인피니트의 백 그리고 1위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노래가 저는 이 노래가 되게 느낌상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아 정말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KBS에 입사하기 전에 이 저희 KBS 여자 아나운서 선배님들께서 연말에 시상식에 축하 무대로 이 터치 마이 바디를 주셨던 영상을 본 적 있어요. 우리 제 전임 선배님이신 이슬기 선배님 비롯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아나운서들이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되는구나 아 참 쉽지 않다 이젠 이런 거 없어졌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하자마자 전국노래자랑에서 노래 춤을 추면서 아 이거는 세대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KBS에 입사를 꿈꾸는 우리 후배 아나운서 꿈나무들에게 많은 걸 내려놔야 한다.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오기 때문에 아나운서는 고고한 직업이 아니다. 이런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우 존경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근데 진짜 아시죠? 이 춤과 노래 그리고 정말 엄청난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네. 찾아보진 마시고요. 제 영상도 찾아보지 마시고요. 재미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KBS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원님께서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트 가서 짜장라면, 비빔라면 등 여러 개를 사서 서랍에 가지런히 진열해두고 먹습니다. 곳간 채워둔 것처럼 뿌듯하고 서랍 열 때마다 흐뭇하고 행복해요. 라면 좋죠.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라면이 저한테는 뭔가 먹기 좀 두려운 음식? 왜냐면은 살이 금방 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더 살찌는 것도 먹긴 먹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음식이라서 자주 먹진 않는데 제가 자취를 했을 때 대학생 때 그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저의 소울푸드는 불땡 볶음면이 이제 1위고 열나는 라면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그 무만 나는 그 무... 땡 아 힘드네요. 무맛 나는 라면 그 세 가지를 저도 우리 동헌님처럼 쟁여놓고 진짜 자주 먹었어요. 또 제가 유학생이었잖아요. 유학생 때는들은 다들 좀 배고픈 가난한 유학생들은 음식을 밖에서 홍콩은 특히 물가가 비싸가지고 외식을 거의 못하고 라면 주로 동기들이랑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면이 참 감사한 음식이에요. 그쵸? 가격도 저렴하죠. 배도 차죠. 나름대로의 뭐 건강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량식품도 아니고 라면 좋습니다. 아 짜장라면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그 컵라면 작은 컵에 있는 짜장라면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2016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밤새워서 일하고 있어요. 야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힘이 쫙 빠져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기운 팍팍 힘 실어주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2016님 소각장은 밤을 새서 일을 하셔야 되는군요. 야간 근무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밤이라고 해도 너무 덥죠. 습하고 땀도 나고 땀 나다 보면 지치고 또 심지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진짜 면역력 떨어지기 좋은 환경인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진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저희 상하에서 기운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수박 주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님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세요. 시원한 노래 같이 듣고 오시죠. FX의 핫 서머

수은이님, 언니, 언니의 최애 만화는 뭐였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전 세일러문이었답니다. 만화, 저 진짜 어렸을 때 나름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막 애니메이션도 진짜 좋아하고 그 만화책 만화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저 애니메이션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꼬마 마법사 도레미 그거 제일 좋아했고요. 그 베리베리 뮤우뮤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모르시죠 여러분? 고양이 사람 얘긴데. 네, 아무튼 그 두 개를 정말 좋아했었고, 옛날에는 그 등교하기 전에 되게 애매한 시간대 7시? 이때쯤 만화를 되게 많이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만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뭐 뽀로로 아닌가? 요즘에는 티니핑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고, 좀 초등, 중등까지 애니를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TV를 많이 안 보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OTT 이런 걸로 또 예능, 너튜브 이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옛날에는 진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막 세일러문이랑 웨딩피치 이런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 옛날이 그립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희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적 그대랑 띄워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달콤한 가사 내용을 들으시면서 영어 표현까지 익혀보세요. 먼저 미션 문장 들으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춤춰요. 두 번째,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세 번째,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어떠세요? 왠지 달콤한 가사 내용 예상되십니까?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이크 마르텔의 2022년 발매곡 Love You The Same. 네,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Love You The Same. 네, 이 곡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춤춰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게 미션 문장 해결하셨죠. 먼저 close your eyes 이 부분부터 들어봤습니다. 눈을 감으래요. Close your eyes. 그 다음 let the world fade out for a moment. 자, 어떤 거죠? Let the world, 세상이 fade out for a moment. 잠시 점점 fade out, 사라지도록 그냥 두어요 라는 뜻이죠. Let the world fade out for a moment. 이어지는 소절 뭐였죠?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Dance with me, 나와 함께 춤춰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그쵸?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Cause I love you the way you are. You don't have to change. Seasons will come and go. I love you the same. Cause I love you the way you are. 아주 좋은 소절이 들렸습니다. I love you the way you are.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The way you are. 당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I love you the way you are. 난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라는 소절입니다. 이 앞에 cause까지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면 난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춤춰요 라는 이전 소절까지 연결시켜서 상황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you don't have to change. 당신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라는 가사도 들렸죠. Seasons will come and go. 이건 무슨 뜻인가요? Seasons, 계절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라는 미션 문장을 우리가 찾아야 됐잖아요. Seasons will come and go. 오고 갈 거래요. 아,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라는 뜻입니다. I love you the same. 자, 계절은 계속 바뀌겠지만 나는 뭐라고요? I love you the same. 난 당신을 똑같이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바로 찾아내셨죠.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뭐라고 들렸나요? Our hearts will ever glow 라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Ever glow라고 하면 E-V-E-R-G-L-O-W라고 해서 계속 빛나다, 영원히 빛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Our hearts will ever glow.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The flowers may change. 그렇죠? 꽃은 변하겠죠. Till we're old and gray. 언제까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and gray라고 했어요.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꽃은 변하겠죠. 하지만 I love you the same. I love you the same.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똑같이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또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당신을 똑같이 사랑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볼까요? Mike Martell의 Love You The Same.

그럼 가뿐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와 함께 춤춰요.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네, 이 가사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죠? Just lose yourself in the music. 네, 이렇게도 표현하면 어떨까요? 음악에 푹 빠져봐요. 네, 그냥 자기 자신을 그 음악 속에다가 푹 빠뜨려봐요 라는 뜻으로 Just lose yourself in the music.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네, 같은 맥락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Seasons will come and go. 네, 이렇게 가사 속에서 표현했습니다. Time keeps moving on. 네, 이러기도 하겠죠. 시간은 keeps moving on. 계속 흘러가겠죠. 세 번째,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거예요. Our hearts will ever glow. 네, 이렇게 ever glow라는 표현을 활용을 한 소절이었습니다. Our love will last forever. 이런 표현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Our love will last forever. Our hearts will ever glow. 좀 더 시적인 표현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Dance with me like no one else is watching. 두 번째, 계절은 계속 바뀌겠죠. Seasons will come and go. Seasons will come and go. Seasons will come and go. 세 번째, 우리 마음은 계속 빛날

0: 거예요. Our hearts will ever glow. Our hearts will ever glow. Our hearts will ever glow. 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곡이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701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임신 20주차 남편이랑 태교 여행으로 후쿠오카 가요.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오늘은 공항 가는 도중에 문자 보내봐요. 늘 좋은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0701님 우선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태교 여행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후쿠오카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팝업 댄스! 이어서 고유나님 사연입니다. 출근 전 아버지랑 가벼운 등산을 하기로 약속한 첫날이에요. 벌써 살짝 후회되는데 차로 이동 중에 라디오가 나오길래 신기해서 문자 보내봅니다. 앞으로 등산 메이트로 이 집으로 정했습니다. 샤크라 헤이유 신청할게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출근 전에 등산이라고요? 유나님 가능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잘 다녀오시고요. 가벼운 등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가볍게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두 분 다 더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 메이트로 매일매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나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샤크라 헤이 유.

Good morning, wake up, dance! 박정현님. 햄디, 저 공부하느라 밤새웠어요. 힘내라고 크레용팝에 빠빠빠 들려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정현님.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조금 주무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신나는 노래 들으시면서 잠 깨면 안 되는데 아유, 어떤 것 때문에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점수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크레용팝에 빠빠빠.

아침을 깨우는 팀!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3198님께서요. 부산 사는 아줌마예요. 폭염이라 운동을 게을리해서 오늘부터 계단 운동 시작했어요. 응원해주세요. 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26층까지 가셨어요. 우와, 3198님 대단하신데요? 몇 층까지 가실 거예요? 아니, 근데 계단 운동 저도 얼마 전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저희 집이 6층인데 아 뭐 운동 삼아서 6층까지 좀 걸어가야겠다 하고 1층까지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탔거든요. 왜냐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모르겠어요. 좋은 아파트는 계단에도 에어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계단이 정말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문도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에, 저는 포기했는데 우리 3198님께서는 26층까지 가시다니 하, 대단하십니다. 응원 보내드릴게요. 3198님 파이팅! 8704님 초2 아들 아침 운동샷 보내요. 강우 파이팅! 강우 파이팅! 8704님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대리 문자. 본인이 운동하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운동하고 있다. 네, 운동 인증샷을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우리 어머니께서 운동하고 계신다. 우리 아들이 운동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자도 환영합니다. 8704님 아드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운동 잘하고 들어가시고요. 강우 파이팅입니다. 소개해드린 3198님, 8704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영화 물랑루즈의 OST, 레이디 마말레이드.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당신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1: 하, 요한아.
2: 뭐야, 왜 이렇게 처졌어 오늘?
1: 난 쓰레기인가 봐.
2: 왜? 쓰레기? 왜 이래?
1: 난
2: 무슨
1: 진짜
2: 일 있었어?
1: 쓰레기야. 불기수고도 안 돼. 지금 부장님한테 깨졌는데. 야, 지금 거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버 같다 나 진짜.
2: 난 맨날 깨져. 뭐 겪어봐서 알지. 오빠,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되지 마. 거기서 나와.
1: 나 아무래도 이직해야 될 것 같아. 틀렸어 나 진짜.
2: 아니, 왜 부장님이 정확히 뭐라 하셨는데? 쓰레기래 오빠 보고?
1: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막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셨어. 아 진짜 난 쓸모없는 놈이야 진짜. 아 나 PPT도 못 만들고 아우 진짜 눈 씻고 찾아봐. 아우 바보 아우 멍청이 아우 진짜
2: 아우 왜 이래 진짜. 아니 쓸모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 그리고 오빠 뭐야 그래. 아 그때 회식 장소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찾잖아. 지난번 회식 때 오빠가 맛집 탁 발굴해가지고 사장님의 마음에 쏙 드셔가지고 매번 회식할 때마다 거기로 가신대.
1: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나는 회식 장소만 잘 잡는 쓰레기야.
2: 아 그게 아니고 아 저 뭐냐 아 뭐 그래 오빠 친화력 장난 없잖아. 우리 회사에 박철규 모르는 사람 있나? 심지어 뭐 임원들도 박철규 어딨냐 박철규 찾던데? 그거 대단한 거다.
1: 그래? 아 그랬어? 그럼 난 유명한 쓰레기야.
2: 아니 아 맞다 오빠 걸어다니는 소식지잖아. 세상에 박철규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가짜뉴스지.
1: 그래 뭐 그거는 좀 내가 소식이 빠르긴 해 그치? 또 뭐 없어 나? 좀 뭐 좋은 거 없나?
2: 또? 두 개나 말했는데
1: 역시 난 유명하고 발만 빠른 입만 사는 쓰레기야.
2: 아 아니야. 아 오빠 또 잘생겼지 또 착하지 배려심 깊지 아 그때 엑셀도 만질 줄 알잖아. 그리고 깔끔하지 어 책상도 깨끗하지 또 아 뭐가 있지 아 그리고 또 옷태가 장난 아니고 아유 훤칠하다 정말 아 이제 할 말이 없네. 아유.

0: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당신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는 뭐 잘하는 게 사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많으니까 못하는 거를 한번 물어볼까요?
1: 아니에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곧잘 하거든요. 뭐든지. 근데 곧잘 하는 게 1부터 100까지 잘한다고 하면 내가 한 60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하는데 그 이상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0: 에이, 좀?
1: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고루고루 잘하는데 뭐 하나 특출난 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자존감이 확 내려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0: 근데 제가 옆에서 박철기 아나운서를 관찰했을 때 이분은요, 뭔가 기대치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요, 얼마 전에 본인이 녹음한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너무 못해, 뭐 못했대요. 그래서 나 어떡하냐 진짜. 아 나 진짜 막 아 나 한 시간 연습했는데 진짜 망했다 하면서 들려줬는데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음치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기만이다.
1: 아니 제가 무슨 네. 노래방 가서 녹음한 거를 꺼들어뜨리려고 들려준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음원 녹음하는 게 아니고 왜 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메아리 뭐야 이거? 아 제가 꺼드락대려고 한 게 아니고 녹음을 할 게 있었는데 네. 아 제가 또 가수가 아니고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할 때 민폐를 끼칠까 봐 그래서 이제
0: 아니 근데
1: 들려줬던 거죠.
0: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보면은 살짝 그 기준이 높아요. 완벽주의신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좀 완벽주의라
0: 이게 이제 박철규 아나운서의 아주 몇 안 되는 못하는 거 아까 찾아보자 했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더 높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네.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0: 자존감이 높아서 난 더 좋은 사람인데 난 더 대단한 사람인데
1: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기준만 거구나. 높은 거예요.
0: 그런 거였어?
1: 내가 거기까지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생각은 이미 좀 100까지 가 있는데 능력이 네. 70밖에 안 되니까 좌절을 많이 하는 거죠.
0: 아니,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나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근데 그럼 어떻게 극복하세요?
1: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극복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그 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네. 그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섰는데 그 끝나고 나서 너무 못해서 많이 혼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좌절을 하다가 아니지 3개월 만에 무대 서는데 당연히 잘할 수가 없지. 그거는 무대에 올린 PD 잘못이다. 이렇게 자기가 리마인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그거 남 탓하는 거 되게 좋은 방식이다.
0: 좋다. 좋다.
1: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못하는데 그거를 알고도 올린 PD가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뭔가 스스로를 네. 위로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청취율 조사를 했는데 청취율 낮게 나오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를 이런 초짜 아나운서를 DJ로 앉힌 부장님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김홍범 부장님.
1: 아니 뭐 이번 주 왜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꾸
0: 원래
1: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시겠네.
0: 아니 뭐 근데 남 탓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0: 그치. 이걸 공개적으로 너 잘못이잖아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냥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뭐 누구한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쵸.
1: 근데 허희원 아나운서는 잘 그런 걸로 상처받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0: 저는 네.
1: 잘 까먹잖아요 그냥.
0: 네.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가? 내가 뭐 했나? 말 이렇게 하다가 까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죠.
1: 맞아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좀 부러워요. 그래서 뒤 잘 없고.
0: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완벽한 박철규 아나운서 부럽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 같네요. 이대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자존감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1: 예.
0: 일주일의 마무리니까 금요일이니까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1: 빨리 가려면 좋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0: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블락비의 Very Good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락비 베리굿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 재진님께서 유원님은 에어컨 몇 시간 틀어놓으시나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 온종일 틀어놓는 것 같은데 다음 달 명세서가 너무 두려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온종일 틀어놓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회사는 장비 같은 게 많아서 되게 좀 시원한 편이거든요. 사실 전 좀 추워요, 회사가. 그래서 집에 가면은 에어컨을 안 틀고 그냥 선풍기 정도만 틀고 있는데 저희 언니 보니까 언니가 집에 좀 오래 있는 편인데 언니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근데 요즘에 날씨가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덥잖아요, 진짜. 이거는 폭염 경보 수준이 아니라 그 윗단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할 정도의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을 정도의 더위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세서 저도 좀 저희 집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떡해요. 몸이 먼저니까요. 그쵸?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얼른 더위가 물러가길. 심지어 오늘이 절기상 입추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더위가 꺾일지 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4: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3: 명절 선물은 이제 넣어두. 검색창에 이제 넣어두.
5: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마스건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런 여름은 처음이라 모두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처서인 오늘도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상당합니다. 한낮에도 40도에 가까운 더위가 다시 예보된 만큼 냉각수와 엔진오일 등 더위에 대비한 차량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사고 구간 영동

강릉선 강릉 방향인데요. 양지 터널 1, 2차로 모두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 부근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송내 일대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공학 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막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잠실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하고요. 구리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는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바람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과 함께 찾아오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8월 7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호빈님, 우연히 라디오 돌리다 듣게 된 조경아, 우리 아침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매일 듣게 되었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3544님, 휴가 기간 알람 소리에 안 일어나고 늘어지게 잘 예정이었는데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떠졌어요. 억울해요. 그래도 아침이 여유 있어 좋긴 하네요 하셨네요. 3544님도 잠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그 마음 아주 무척 공감이 됩니다. 유소희님, 방학이라 아이들 깨우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어요. 키야 커라 하셨네요. 방학 동안 쑥쑥 크겠는데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the story of you and I.
1: Yes, no, it's the truth.
0: Yes, no.

화이트의 화이트 3461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소녀시대 포에버 원이었습니다. 김효진님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맞벌이라 아이들 학교 돌봄 교실에 보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 점심 도시락 싸느라 바쁜 방학입니다. 방학도 바쁘게 보내시는군요. 또 7595님도 방학한 아이들 아침 차리고 출근하느라 바쁘시다고 자는 애들 깨워서 밥 먹는 거 보고 출근하는데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왜 이리 예쁜지 그나저나 저도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아유 이 아이들 방학 맞아서 바쁜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6944님 가게 앞에 길 잃은 매미를 나무에 올려두니 계속 떨어지네요. 힘내 매미야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런 생명 존중이라뇨. 좀 큰 화분의 나무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으셨나 본데 사진을 보니까요. 화분 바닥에 매미가 떨어

순위 1위가 뭔 줄 아세요? 네, 짐작하시는 바로 그거요. 사람 때문에. 뭐 예전에도 그랬을 것 같지만 최근만이 아니라 이게 뭐 업무나 연봉에 대한 건 사람에 비하면 저 아래 순위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노래 들을게요. 회전목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딸과 영화를 보고 쇼핑센터를 구경하다가 눈에 띈 퍼즐. 한번 해볼까? 둘 다 눈빛이 반짝. 각자 맞출 퍼즐을 고른다. 나는 1000피스짜리 클림트의 키스를, 딸은 500피스짜리 예쁜 풍경 그림을 호기롭게 선택하고 집에 돌아와 거실에 펼쳐놓는다. 어디 보자. 바탕인 갈색 조각들을 먼저 모으고, 옷 색깔인 노란색 조각들도 따로 모으고, 그렇게 색깔별로 크게 조각을 분류한 다음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 각자 조각들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지나다니던 남편도 못 참고 훈수를 두며 옆에 앉는다. 이렇게 온 가족이 퍼즐에 매달리다 보면 며칠이 행복하게 훌쩍 가겠지. 그나저나 이 조각은 어디일까? 몸을 뒤로 하고 멀리서 그림을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저스틴 영, 콜비 커레이의 퍼즐 피스 일상 한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컷 7408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야, 이거 퍼즐이 한번 맞추려면 참 피곤한데 또 옆에 있으면 맞추고 싶어지잖아요. 지금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 쉘 실버스타인의 동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그 책도 생각이 나고 그 한 조각이 결코 없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또 퍼즐 맞추느라 너무 집중하다 보면 눈이 침침하고 목 아플 수도 있으니까 틈틈이 쉬어가면서 하시길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다가 시선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까요? 6089님이 업무 중독자인 것 같아요. 쉬엄쉬엄 잘 쉬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배짱이 정신이 필요해요. 하셨어요. 아, 그 6089님도 요런 그 피스를 맞춘다든가 하는 어떤 취미도 필요한 것 같네요. 어떤 취미가 좀 있으신가요? 길게 가기 위해서 휴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휴식 시간에 기왕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들 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우리 균형을 잘 맞추면서 일해보시자고요. 최영진님 신청곡 듣죠? 하울앤제이의 Perhaps Love 그리고 소울엔진 아름다운 너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까지 함께 들어요.

서울엔제이의 Perhaps Love, 소울엔진의 아름다운 너,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함께 들었습니다. 1195님이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출근길에 예쁘게 핀 상사화를 봤어요.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청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청주의 상사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나리꽃 같은 상사화 여리여리한 연분홍빛이 참 곱네요. 고맙습니다. 최영진님은 매일 아침 잘 듣고 계신다고요? 감사해요. 또 4894님 방학이라 기숙사에 있던 고등학생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역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3kg이나 쪘다네요. 엄마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엄마 저녁은 뭐 해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메뉴를 물어보는 아들입니다. 아, 저 행복한 거 맞죠? 하고 난감한 사연을 주셨네요. 아, 정말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가 보다. 잘 먹어서 좋긴 한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배달시키셔서 그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창희님, 우리 딸이 둘째 임신했는데 9개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위를 잘 견디길 바랍니다. 태명이 반짝이에요. 반짝이 얼른 보고 싶어요. 하고 사연 주셨어요. 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따님 순산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용주님은 어제 몸무게 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생전에 본 적 없는 체중으로 불어났거든요. 잦은 야근, 주말 근무 때문에 운동을 멀리하고 스트레스 프리로 치맥 등 고칼로리를 늘상 즐기다 보니까 77kg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다이어트 성공한 제 자신 어디 갔나요? 그때나 68kg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불어터진 배를 보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헬스장 갑니다. 9kg이 드시긴 했네요. 근데요, 좀 꿈같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곧 AI가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를 최상의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담해 마시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애써서 그때까지만 좀 관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문철현님, 노래가 없는 세상은 좀 삭막할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럼 들어야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데비 깁슨의 일렉트릭 유스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휴가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차들이 많아서인지 서울시내 간선도로 출근길 정체 구간 오늘은 30에서 40분이면 넉넉히 지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곳곳의 돌발 구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 성산대교에서 지하도로 입구를 진입하는 입구부 2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산대교 북단부터도 크게 더뎌졌고요. 뒤로 구리 쪽 강변북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행주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출근 이동량 꾸준한 편입니다. 반대 공항 쪽 영동대교 부근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요. 뒤로 잠실 철교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 한남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는 양방향 지체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효리의 10minute입니다. 이 곡의 주인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10분이면 된다고 노래하는데요. 삼국지의 유비는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의 집을 3번 찾아갔습니다. 이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삼고초력, 2번 삼복더위, 3번 삼대독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삼고초려, 2번 삼복더위, 3번 삼대독자.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이효리의 10minute.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효리의 10미닛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오늘의 정답 1번 삼고 초려죠.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6532님이요. 뱃살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온 아줌마예요. 줌바 댄스 하는데 크롭티 입고 싶어서

5월 중순부터 하루 최소 20분 걷기 하는데 두 달간 1.5kg 뺐어요 하셨네요. 아, 이효리 씨가 10미닛 부를 때 그 크롭티를 많이 입지 않았나 싶은데 아, 그 크롭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열심히 뺐는데 하지만 뱃살은 아직 그대로시라고. 좀 빨리 걷거나 오래 걸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들이 아파요. 하지만 크롭티 입는 그날까지 파이팅 할 거예요. 하셨네요. 아, 뱃살. 아, 정말 그놈의 뱃살. 이게 제일 힘든 살인데. 그래도 지금 5월 중순부터 하셨으면 세 달째 접어들어 가네요. 근데 왜 발이 아프실까? 신발이 불편하신가? 아니면 걷는 자세를 살짝 교정을 하셔야 하나? 아무튼 원하는 목표까지 파이팅입니다. 6532님. 이소연님, 마음이 약해서 주변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도 남의 말에 신경 안 쓰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유, 어떤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으셨을까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이는 것 같아요. 이소연님 눈물 덜 흘리시길요. 4443님,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지는 못하지만 출근하는 동안 즐거운 방송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아들 부부가 올해 결혼 10주년이에요. 무탈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뭔가 아들 부부에게 고맙고 기특하고 흐뭇한 어떤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 마음 전하셨습니다. 이정옥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신승훈의 엄마야. 이어지는 곡은 애주원이 부릅니다. 사랑 플러스.

신승훈의 엄마야,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현용님이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제일 굿웃의 짠돌이로 소문난 남편과 34년째 살고 있답니다. 정말이지 전업주부인 저보다 더 계산이 철저해요. 생필품을 살 때면 항상 최저가를 비교해서 사는 거 있죠? 특히 1+1 상품이나 특별 세일 기간은 어찌나 잘 아는지 제게 수시로 알려줍니다.

물론 절약하고 아껴 쓰는 게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울 남편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게 문제인 거죠. 피곤해요 하고

집안을 물샐 틈 없이 지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알뜰함에 살짝 우리 김현영 님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음악 들으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계산기 소리는 좀 잊고 평안하게 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모님, 아내가 만들어주는 만둣국이 참 맛있어요. 달걀도 넣고 두부도 넣고 무도 넣어서 끓인답니다. 경아님도 만둣국 좋아해요? 엄청요. 엄청 좋아해요. 저 정말 만둣국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두부, 무 넣어서 끓인 만둣국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 그냥 사골국에 넣어진 그 만둣국을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야, 그 이성우님 아내표 만둣국 그 맛 좀 궁금하네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9575님, 치킨과 맥주는 언제나 맛있지만 주말밤에 야식으로 먹으면 더더 맛있어요. 아, 지금 이제 주말에 미리 드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야식으로 먹는 건 뭔들 맛이 없겠나요? 천명선님, 아이들 방학이라 간식으로 먹으라고 시골에서 옥수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생 3명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옥수수 많이 쪄도 금방 똑 떨어지겠죠? 아, 뭐 앉은 자리에서 먹기 시작하면 그 옥수수 하나로 끝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드시겠지만 그래도 또 먹는 거 보면 뿌듯하시겠죠.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그리고 NCT 드림의 덩크슛 두 곡 이어듣죠.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들으셨습니다. 2891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여행지에서 스카프가 보이지 않아 내내 마음이 찜찜했어요. 혹시 집에 두고 갔나 싶어 돌아오자마자 있을만한 곳은 다 뒤져봤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포기하자 하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있었죠. 파우치에 넣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창고에 둔 파우치들 다 꺼내서 탈탈 털었더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야호! 진짜 어찌나 반갑던지요. 어머, 여행지까지 들고 가실 애착 스카프였던 것 같아요. 네, 야호! 다행이네요. 참, 이런 일상에서 이런 일 자주 있지만 희한하게 정말 마음이 이게 비워져야 그게 찾아지고 그럴 때가 많죠. 참 이런 것도 다 인생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애착을 갖거나 너무 마음에서 바랄 땐 오히려 안 이루어지다가 뭔가 마음을 탁 놓는 순간에 그 욕심이 덜어지는 순간에 탁 손에 들어온단 말이죠. 참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7122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했는데 이번 휴가는 본가에서 지내려고요. 뭐든 저희에게만 맞춰주시는 부모님께 표현을 잘 못해서 면목이 없었는데 이번엔 예약한 여행 취소했어요. 본가에 가서 부모님 일 도와드리려고요. 어머, 미리 예약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취소를 하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요. 일도 많이 도와드리시고요. 2215님, 경아님, 메뚜기 싫어하시죠? 아, 벌써 불안하다. 열심히 배송 업무하고 있는데 메뚜기가 날아와서 놀아달라 해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니요, 저 메뚜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만이 아니고 모든 곤충류들이 그닥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팔뚝에 어깨에 메뚜기가 다 앉아있는 사진을 제 대신 많이 친해지세요. 박효신과 김범수의 노래 듣습니다. 친구라는 건. 그리고 페퍼톤스가 불러요. 공원여행.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정옥님, 연세가 많으신 엄마가 식사를 안 드시려고 해서 속상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포장해서 갖다 드리려고요 하셨네요. 뭐 좋아하시나요 어머님? 입맛 도시면 좋겠네요. 박미님, 복지관에서 AI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사람이 머리를 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기존에 쓰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른 방식의 머리를 쓸 그런 세상이 오겠죠. 정말 어떤 세상이 될지 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기대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성명수님, 너무 더워서 에어컨 29도로 맞추고 잤더니 꿀잠 잤네요. 29도요? 29도 하면 덥지 않냐고 하는데 그래도 바람이 솔솔 나와서 방이 시원해요 하셨네요. 야, 29도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면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한 27도에서 28도 사이 요 정도 맞추는 것 같은데 요 1, 2도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김현숙님, 경화님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워볼게요 하셨네요. 이 아침에 뭔가 마음가짐을 보내주셨어요. 이승민님, 예전에 자격증 여러 개 공부할 때 쉼 없이 했는데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왜 그리 정신없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두 합격의 영광을 얻었지만요. 뭔가 이 사람마다 좀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싶지만 또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기였고 그렇게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승민님 열심히 사셨군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안재욱의 포에버 그리고 임현정의 고마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브루스 혼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고온이 지속되면서 차량의 열이 오르기 쉬운 환경입니다. 불이 붙기 쉬운 라이터 등의 소지품도 차량 안에 비치는 피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인데요. 인천 시점을 앞둔 2, 3차로가 화물차 간에 발생한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차량 밖으로 나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동부터도 정체 극심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은 안성 부근으로 2km 구간 갓길로 옮겨진 고장난 대형 화물차 처리 여파 받아 크게 혼잡합니다. 이후 신갈 분기점 일대로는 양방향에서 계속해서 서울 쪽은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밀려 지나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6km 구간, 또 조남과 하기 분기점 일대 정체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매일매일 폭염이 이토록 기세 등등한데 오늘이 입추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땀이 뚝뚝 떨어지고 공기는 후끈하고 쨍쨍한 땡볕이 어지러운 날에 입추라니요. 절기랑 현실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매년마다 입추는 항상 가장 더울 때 찾아오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더운 날 무슨 가을에 들어선다는 걸까? 아마도 옛사람들도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가을이라도 떠올리면서 잘 견뎌보자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선선한 바람,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잠시나마 상상해보면서 함께 하시죠.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